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우스다코타주 연설을 위해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면 검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힙합계 거물쇼인 디디 콤스입니다. 퍼프데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뉴저지주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콤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사면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 요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 소식통은 콤스를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지만 다른 소식통은 콤스나 다른 유명 사건은 사면 권고 명단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사면의 실질적인 대상은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방지 장치를 무력화한 청정대기법 위반 관련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7개월간 복역한 와이오밍주의 한 정비공을 사면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의 추가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출가스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은 6명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차량 수리를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처벌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을 무기화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면을 받은 6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청정대기법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오늘 오전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번 사면은 환경 규제를 둘러싼 두 행정부의 정책 충돌이 사법 영역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로 기록됩니다.
0: 폭염이 지나간 프랑스에서 오늘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번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에서만 사망자가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 2,000여 명이 투입됐으며 오드 주변 지역에서만 축구장 1,330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95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휴양지 까네양루 시옹 일대에서는 캠핑장 방갈로 280여 채가 전소되고 관광객 1,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간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 지난 한 달 동안 4,000명 넘게 숨진 걸로 파악됐는데 다시 무더위가 예상돼 비상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3: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매섭게 번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자마자 프랑스에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2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오드와 주변 지역에서만 축구장 1,330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95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휴양지인 까네양 루시옹 일대에서는 캠핑장 방갈로 280여 채가 전소돼 부상자가 발생했고 관광객 1,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페르피냥 리브젤트 공항에서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으로 출발하려던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당국은 시속 70km로 불던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불길의 추가 확산은 막았지만 잔불 감시를 위해 소방관 수백 명을 계속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에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에서만 사망자가 4,0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주택과 도시 기반 시설이 고온에 취약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Many homes being built today or existing homes

0: are still designed primarily around retaining heat during winter, with thermal comfort in winter in mind, rather than preventing overheating in the summer.
1: 이달 들어서도 폭염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스페인 남동부 지역은 4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번 주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영국도 다음 주 다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올여름 폭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 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 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 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시고 AI 한입 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 놓치시면 정오 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 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뉴욕시의 조란맘다니 시장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어컨 온도를 화씨 78도로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가 공화당의 집중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틀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뉴욕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까지 오르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이 권고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빗대 맹비난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공산주의가 건재하다는 증거라고 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사회주의자가 에어컨을 노리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 공공서비스위원회도 지난달 주민들에게 똑같이 화씨 78도 설정을 권고한 사실이 지적되면서 비판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 역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실내 온도를 화씨 75도에서 78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해당 내용은 이후 에너지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뉴욕과 콜로라도 등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직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견제 성격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 지역 주민들이 냉동창고 화재 이후 이번에는 부패한 식품 악취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보이라이츠 리니지 식품 냉동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일주일 만에 진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쇠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 등 8,500만 파운드 분량의 식재료가 부패하면서 인근 지역 전체가 극심한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이제 두통과 호흡곤란, 눈통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르네 로페즈는 오늘 독립기념일 바비큐 행사를 악취 때문에 취소했다며 토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레메디오스 레이스 루엘라스도 화재 연기에 이어 악취까지 겹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정부는 주민들에게 방독면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창고 운영사에 부패식품 수거를 지시했으며 지금까지 트럭 75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출됐습니다. 탈취제도 살포하고 있지만 악취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 지역이 저소득 유색인종 주거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발생 이전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첫 해인 작년 한 해 동안 22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집권 직전인 2024년에 신고한 약 6억 달러보다 16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상호 관세 유예 발표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우량 종목 327개에 대한 대량 매입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 이해 충돌 논란 인물들에게 잇따라 의회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증식 문제를 생활비 부담이라는 더 넓은 민생 논쟁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방윤리법은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자산 처분 의무를 두지 않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 논란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43살 경비원이 오늘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라과이라주 쇼핑센터에서 근무하던 에르난 알베르토 힐플로레스 씨는 지진 당시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지만 경비초소 구조물이 형태를 유지한 덕에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음향탐지 장비와 레이더로 생존을 확인한 뒤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힐플로레스 씨를 구출했습니다. 조대는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여진으로 통로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고 YTN 보도입니다.
6: 베네수엘라가 강진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이른 시간에 사투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생환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재난 발생 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기고 8일 만에 구조되며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떠오른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 라과이라주 쇼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나흘 만에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장장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로 물과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조대는 작업 내내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끝에 구조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신 국제비상의료팀의 활동 조율에 나선 유엔은 6톤 이상의 긴급의료 물품을 발송했고 28톤을 더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Wagon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Wagon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1: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2: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전국적으로 7,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남가주에서만 약 550만 명이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여행객의 약 85%인 6,10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도 58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국제공항은 오늘부터 8일까지 2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약 22만 명이 도착하거나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가장 붐비는 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도로와 공항 모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 이행의 속도를 내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최근 닷새 동안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내부 문건과 연방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해 초 하루 평균 1,000명 수준이던 체포 실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지도부는 고위 간부들에게 추방대상 이민자 검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으며 요원들은 이민당국 정기출석 현장과 교통단속 거리 검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체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하루 2,000건 체포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전했으며 실제로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2,4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수용시설 내 구금인원도 이달 1일 기준 6만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재 전체 인력의 80%를 체포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남부에서는 지난달 29일 교회로 향하던 나이지리아 출신 수녀레티 우그부아자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됐다가 지역사회와 연방의회 관계자들의 항의 끝에 같은 날 석방됐습니다. 동료 수녀 노마 피멘텔은 석방 직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일부 확대하면서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이틀 만에 한인타운 수돗물 대장균 검출 사태를 공식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어제 오후를 기해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내렸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제조사 결과 상수도 배관망 자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수질 검사 장비가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된 지역의 8개 검사 지점을 정밀 제조사한 결과 이틀 연속으로 주 및 연방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정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이틀간 한인타운 놀만디와 유가 교차로에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은 구역은 단 두 블록이었지만 인근 지역까지 불안이 번졌습니다. 특히 유가 일대 식당들은 어제 오후 LA 카운티 보건국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실상 영업 중단을 권고하면서 하루 동안 영업 차질을 겪었습니다. 수돗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업주들의 피해는 검사 장비 오류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지난 5월 미국 전력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습니다. 태양광은 전체 전력의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석탄 발전 부활에 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설비 구축이 빠른 태양광이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노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력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의 비중이 석탄을 넘어섰습니다.
14: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보도의 유투건 기자입니다.
15: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뿌리 깊은 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16: And we don't want the solar panels because they take up, you know, thousands of acres of our farmland. You see these big ugly patches of black plastic that comes from China.
15: 이에 따라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사양 산업인 석탄 발전을 되살리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전력시장에서 태양광의 비중은 12.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설치된 신규 태양광 설비의 74%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에 들어섰습니다.
17: But also thriving in liberalized electricity markets like in Texas, where a vast majority of new power capacity installed is solar.
15: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태양광이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최대 약점인 불규칙한 공급량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18: It is in the European countries' interest to make more of their renewable energies solar, wind, and others, and making a strong comeback for the nuclear power.
15: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는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면서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경매업체 소더비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검은색 가죽 재킷을 경매에 붙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재킷은 젠슨 황이 2023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호나이테크데이 행사에서 직접 착용했던 제품으로 황 CEO가 경매를 위해 직접 기증했습니다. 스포츠 기념품 인증 전문업체 PSA가 사진 판독을 통해 동일 제품임을 확인했고 서명 역시 전문업체 JSA를 통해 진품 인증을 마쳤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같은 브랜드 톰포드 가죽 재킷의 새 제품 가격이 만 달러 안팎임을 감안하면 최대 6배까지 가치가 뛴 셈입니다. 이 낙찰가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 블랙웰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기술업계에서는 이 재킷을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검은색 터틀넥처럼 한 시대를 상징하는 옷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혁신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실험마을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에지 인스티튜트에 전액 기부됩니다. 입찰은 이번 달 7일 시작해 17일까지 이어집니다.
1: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주 전역에서 대규모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이미 어제 오후 시작됐으며 이번 주 일요일 밤 자정 직전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올해 단속의 핵심은 일반 차량과 외형이 거의 같은 저프로파일 암행순찰차 100대입니다. 이 차량들은 교통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달리며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초 도입된 이후 이미 수만 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과속뿐 아니라 음주와 약물 운전까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개한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통계를 보면 과속 관련 사고만 850여 건이 발생해 약 400명이 다치고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체포자도 1,311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말 도입된 과속 위반자 신속조치 프로그램도 함께 적용돼 단속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0: 연방법무부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대형 계란업체 5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소송과 함께 합의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 유통업체들이 참고하는 일을 계란 가격 지표를 공모해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은 계란만큼 생활물가를 상징하는 상품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계란 한 판 가격은 2022년 2달러 미만에서 2025년 3월 6달러 22센트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업체들이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몇 주 만에 가격이 한 판 기준 1달러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한 판에 2달러 19센트까지 내려왔지만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은 여전히 4달러에서 6달러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법원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업체들은 경쟁사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제한받고 소송 비용 330만 달러를 부담하며 계란 5,300만 개를 기부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연방농무부 연방검찰과 함께 육류와 우유, 치즈 등 주요 식료품 전반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법무부의 식료품 가격 담합 조사를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진입해 해양조사선과 합류한 뒤 해역을 오가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갈등은 지난 5월 말 일본과
2: 중국 해경선은 지난달 초에도 닷새가량 공무선을 호위하며 같은 장소를 맴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갈등이 불거진 곳은 타이완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일본, 아래엔 필리핀 해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일본과 필리핀 두 정상이 이 해역에 대해 이의지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중국은 자기 관할 지역인데 둘만 협상을 선언한 것은 주권 침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함정과 해경, 나아가 정부 선박까지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 日非擅自启动所谓海域划界谈判，严重侵害中方海洋权益，严重违反包括联合国海洋法公约在内的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2: 처음엔 국제법상 문제 없다며 원론적 대응에 그쳤던 일본 정부, 무력 시위가 반복되자 더는 용납 못한다며 발끈했습니다.
4: 중국의 活動というのは我が国としては受け入れられず、 中国側に対して外交ルートで繰り返し申し入れを行っております。
2: 해양 경계 획정은 쉽게 말해 바다 위에 국가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것입니다. 수산 자원 확보는 물론 국가 주권, 안보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시작한 지도 7달이 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두 나라 관계가 바다 용토 갈등에 자칫 군사 충돌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LADWP가 LA 한인타운 일대에 발령했던 끓여 마시기 권고를 7월 2일 오후 1시에 해제했습니다. LADWP는 특정 수질 검사 지점에서 채취한 전기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전체 배수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냅니다. 수도관 전체가 아니라 수질 검사 지점 자체가 오염됐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식수 안전을 감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장균은 일반 세균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식수 규정은 대장균 기준 초과 시 24시간 안에 최고 등급 공중 통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 역시 대장균 양성 결과는 직접적인 건강 위험을 뜻할 수 있어 신속한 통지와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DWP가 답해야 두 팬은 노인의 사정을 알게 된 뒤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포츠 응원 현장에서 시작된 짧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공간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에서 아동과 청소년 16명이 오물로 가득 찬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감금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아이들은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으며 생활 환경은 기본적인 위생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피해 아동은 무려 4년에 걸쳐 이 같은 환경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학대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며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호기관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와 단절된 시골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딴 지역의 아동학대가 신고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역사회의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정확한 신원과 학대 경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일대 보석상들을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인 강절도를 이끈 두목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수법은 진열장을 망치 등으로 부순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나는 방식입니다. 이 조직은 남가주 일대의 고급 보석상 여러 곳을 돌며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상습 절도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조직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스매시 앤 그랩 범죄는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급증하며 지역 상권에 큰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절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두목에 대한 중형 선고로 남가주 보석상들을 겨냥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된 셈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0: 시청 가능합니다. 미저녁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로스앤젤레스 도심을 관통하는 I-5 프리웨이와 루트 60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이 해당 교차로 남행 차선 전체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I-5와 루트 60는 LA 동부와 남부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사고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소방당국은 추가 지원 없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홀렌백 구역 경찰도 현장에 배치돼 교통통제와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행 구간은 전면 통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인근 도로 정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7분 노스리지 템파 에비뉴 8727번지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911 신고를 통해 차량 충돌과 함께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데본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와 정확한 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 도로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26분 캘리포니아 컴튼의 웨스트 알론드라 블러바드와 사우스 센트럴 에비뉴 교차로에서 실버 토요타 시에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다수의 택배 물품이 실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인은 해당 차량을 그대로 몰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컴튼 지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위치가 최초 신고 주소에서 웨스트 알론드라 블러바드와 사우스 센트럴 에비뉴 교차로로 변경됐으며 현재 다수의 추가 경찰 차량이 도난 차량 수색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으며 보안관 측은 차량 추적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 캘리포니아 리누드 쿠게이커 에비뉴만 2431번지 인근 교회에서 기아 차량이 교회 뒷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후진하던 중 교회 뒷마당 구역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911 신고를 받은 LA 카운티 보안관 센츄리서가 즉각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시티즌 앱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보안관 데퓨티스가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보안관 당국이 현장을 수습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3: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4: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3: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4: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1: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3: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3: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2: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어제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을 세계 자유의 보루라고 표현하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 2월 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겨냥해 함께 공습을 단행한 오랜 동맹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방안을 놓고 두 지도자 사이의 균열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폭격하면서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한 언어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진행 중인 부정부패 재판 때문에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연립정권이 무너지고 사법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흔들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주목됩니다.
7: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조만간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미국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마쳤으며 의회 인준 절차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면 6개월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석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만 쿠팡 관련 미국의 보고서를 둘러싼 갈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스틸 대사가 양국 현안 해결에 어떻게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1년 반 넘는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등 양국 관계 걸림돌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취임 선서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10: I continued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even decades.
9: 그러나 1년 6개월이나 이어진 주한미 대사 공석 기간만큼이나 양국 간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중동전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다 관세 협상 내내 발목을 잡은 쿠팡 사태는 최근 미 의회 보고서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11: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9: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나서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의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신임 대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쿠팡 사태가 해결보다는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10: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9: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스틸 신임 대사가 공식 부인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4: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4: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2: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7: 엄마 집밥이 최고지.
1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6: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6: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융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융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융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융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융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융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보다는 풀딱 융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융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융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융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융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는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일단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죠.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회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폐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되기 전까지 대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바이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장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것입니다. 대장균이 합성할 수 있는 바이타민,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 바이오틴 등인데요. 대장에서 수시로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지역이지만 물을 끓여 먹으라는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태봉 교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업이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번 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이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이나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큰 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 네. 육성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말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2: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일단은 필요합니다. 예, 균형 발전 이전에도요. 왜냐하면 이게 21세기의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석유와 같은 어떤 원자재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국가의 경제 안보와도 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투자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왕 투자하는 김에 이제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지역에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이제 발표를 보면서
0: 네, 다만이 나왔네요. 예,
2: 좀 이제 우려 뭐 아니면 우려 예, 우려와 이제 걱정 하지만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이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 구체적인 답들이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일단 호남 지역에 그래도 이제 평지가 많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또 낮은 저렴한 땅값으로 이제 좀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네. 뭐 산악 지형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조금만의 오차로도 이제 이제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미세 공정인데요. 이 지진의 위험도 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뭐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북의 일부 지역에 좀 아주 소규모의 그런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뭐 호남이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이 전력과 용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또 대규모의 또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거에 대한 뭐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그런 보고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
0: 영역을 하긴 했을 텐데. 모르겠네요.
2: 예, 네. 제가 직접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호남 지역에 조성했을 때의 뭐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또 비용 측면에서의 뭐 여러 가지 뭐 조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0: 없었습니다.
2: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어딘가는 뭐 지방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여기에 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0: 예, 예.
2: 충청 지역 대비, 뭐 경상 지역 대비, 뭐

0: 강원 지역 대비 호남 지역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선언만 있지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어렴풋한 수치들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나 그게 그 내실 있는
1: 네.
0: 분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말씀하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누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전력, 용수, 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조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2: 네, 이 반도체 공장이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 깨끗한
2: 하더라고요.
1: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2: 네, 맞습니다. 가령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댐에 여유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보성감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등 해서 총 65만 톤을 공급할 수가 있다.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 뭐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급량 좀 늘려보고 이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 있는 용수가 있다.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성감댐 발전 용수는 일부를 이제 산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나주댐과 하수 재이용수까지 활용을 해서 좀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 핵심은 이제 속도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새로 뭐 댐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댐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좀 내세운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가지 그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만 톤으로 충분한 것인가? 두 번째, 이댐 용량 증량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65만 톤 괜찮은 겁니까?
0: 네, 65만 톤 하루에 필요한 것이 6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제가 제 반도체 공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일단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그 초순수 정제된 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현재에 있는 댐들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을 이렇게 재배분하는 거죠. 뭐 농업수로 쓰던 거를 조금 일부 가져다 쓰던가 이쪽 강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쓰던가 그걸 이제 수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이동을 시키면서 좀 적절히 분배를 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강에서 다른 강에 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른 비용이고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1: 4대강. 예. 예.
0: 그래도 제 메가 프로젝트가 4대강보다는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옮기면서 또 유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1: 그렇죠.
0: 또
1: 예.
0: 물의 유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로 영호남 간의 갈등 사례가 뭐 2017년인가 2022년인가 또
1: 예.
0: 한두 차례 있었었거든요.
1: 이쪽은 또 농업 용수도 많이 필요할
0: 예,
1: 테니까.
0: 그래서 왜 남의 물을 왜 우리 걸 갖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역 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강마다 이 물의 성질이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섞여서 혼합이 되다 보면 정제하는 그이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그 초순수의 품질로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뭐 영산강, 섬진강 각각 따로따로 정제했을 때보다 이 물을 섞어서 정제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1: 그 강마다 성질이 조금씩은 다를
0: 예,
1: 테니까요.
0: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물을 재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재활용이죠. 이제 하수 재이용 방식을 이제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검증된 방식이긴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거긴 물부족 국가니까. 예. 예.
0: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여기도 이거 역시 비용입니다. 일반 그 그냥 물을 원래 물을 정수하는 거에 3배에서 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지저분한 물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초순수 품질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을 달성하기가 훨씬 어렵답니다. 하수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 약간 이제 약품 같은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이제 하수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정제가 안 되고 그것이 사실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런 세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도 수백억 원에
1: 웨이퍼 다 버려야 되고 그렇겠네요.
0: 예, 그렇다고 네.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 용량을 늘린 건데 우리 이강수 기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댐의 그 높이를 높여서 그걸 증고라고 하는데 물의 저장량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신규 댐 짓는 거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만큼 물이 저장이 되고 이제 좀 물에 잠기는 영역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댐이 이제 증고를 해서 높이를 올리면 물 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댐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1: 아 그렇죠. 마냥 높게 쌓을 수 없죠.
0: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 뚝 부러지겠지 뭐.
0: 그 안정성 예.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게 이제 아파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 허름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뭐 재건축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이거 저거 따져보다가 리모델링하는 게 그래도 좀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알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1: 실제로 있죠.
0: 예, 예.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댐도 이게 신규 댐을 짓는 거랑 댐 증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시간 기간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력에 이어서 이 용수 쪽에도 물음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청와대에서는 2030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내 착공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실제로 구마모토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2: 네, 굉장히 성공 사례입니다. 일반 구마모토 TSMC 공장이 2021년에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 2년 만에 준공이 되면서 통상 4, 5년 이상 걸리는 이 반도체 팹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건 약간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 특례 그리고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그리고 기존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직접에 따른 공급망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 이미 인프라가 있었다?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제도적인 것도 당연히 선제를 했었지만 입지 조건도 좀 결합이 됐어. 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용수 그리고 이제 일일에 나눴다는 이 전력 관련돼서도 핵심 인프라가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대비책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서남권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수가 좀 약간 아직까지도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의문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간 관로 건설, 송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빨리 할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인허가 특례 한다고 하니까 이제 행정 절차는 단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력이나 용수 확보 단계에서 이제 토지 보상 그리고 이제 주민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뭐 보통 용수나 전력 같은 것들은 한 10년 정도 잡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안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용인 클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용인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여기도.
2: 여기도 이제 목표 예상보다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예상보다는 좀 벗어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놀랍지는 않은데
1: 지하철도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 토지 보상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게 환경 영향평가 보상 그리고 예. 용수 전력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영향평가 문제입니다.
1: 네네.
2: 2020년 1월에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시가 제출한 이 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를 했거든요. 이 산업단지 방 유수가 안성 지역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만큼 안성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성시 의견 안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을 거쳐서 네.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이후에는 다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10개월만큼 이제 뒤로 밀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쳐지고 있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산업단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남권 클러스터도 조금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면은 네. 이제 정부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자, 용인에서도 아직 전력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잘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도 성장을 누릴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의심했던 거를 성공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저도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이제 국가 단위에서 큰 프로젝트로 이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사실 뭐 좌고 우면하지 말고 신중하면 안 됩니다.
1: 지금 일단 질러.
0: 예, 삼성 뭐 노조에서 뭐 또는 초기업 노조에서 뭐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 지금 긴 호흡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하려면. 그리고 그런 리스크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게 될 텐데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 전력 용수서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사전적인 약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삼성 노조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 느꼈던 거는 이게 과연 그 기업 이만의 고유의 독점적인 이윤이냐
1: 예.
0: 아니면 그런 특정 노조들만의 독점적인 이윤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국가적인 지원과
1: 그럼요.
0: 결국은 네.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됐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선안권이건 어딘건 간에 국가적인 어떤 뭐 전력부터 용수까지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뭐 한전서부터 뭐 수자원 공사 다 이제 채무를 지고 채권 발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이 될 텐데
1: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타격도
0: 겁니다.
1: 오겠죠.
0: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그거를 이제 지불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지불을 하는데 미래의 어떤 그 과실을 어떤 한 기업, 한 노조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약간의 그 사전적인 합의, 약속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삼성 노조의 약간 뒤끝을 보여주신 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를 봐도 어떤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을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광수 기자 그리고 김태봉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550원도 뚫었다. 환율 광풍. 환율이 무시무시해요. 그래도 오늘은 간밤 거래에서 떨어지고 지금 장 초반에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그 하락한 게 1540원대예요. 환율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 네, 오늘 이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제 1544.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거래일보다 11.35원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밤사이 외환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환율 안정화돼서 다행히 한 1530원대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간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연준이 인상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그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2: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원화 이제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불안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언제까지 지금 코스피를 팔 건지 원래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환율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정부도 지금 구조개입성 발언들을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고요.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단순히 순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6월 외환 보유액이 4,273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7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대요. 우리가 이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상황에서 썩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이거는?
0: 네, 외환 보유고는 사실 예, 외환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축적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0년대 10년 초반대까지 그 GDP 대비로 이걸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한 2010년대 중반쯤 되면 그 비율이 정체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로 굉장히 이제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 기반이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축통화에서의 지위가 좀 낮아진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 액 금액 자체가 환율과는 큰 그렇게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그런 이제 통계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이제 왜 자꾸 이제 올라가느냐?
1: 사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있고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그런데.
0: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과 뉴스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되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또는 기껏해야 작년 대비 이렇게 제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높은 환율,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0년대 한 21년, 22년만 해도 저희 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1,100원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 맞아. 우리나라 환율은 오랫동안 1,000원대, 예, 1,100원대였잖아요.
0: 지금 한 5년 사이에 1,100원에서 1,500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뉴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런 단기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1: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0: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5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유가 탓하고 뭐 탓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리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부터인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하죠.
1: 네.
0: 근데 그 인상의 속도가 미국이 훨씬 빨랐고요. 미국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023년 중반쯤인가 그게 역전이 돼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 인체로 지금 3년 이상이
1: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0: 이것도. 지났습니다. 대개는 이제 한 국가 금리를 비교할 국가 간 금리를 비교할 때 더 펀더멘탈이 안전한 국가가 금리가 낮고 그 펀더멘탈이 좀 더 이렇게 높은 좀 위험성이 있는 나라들이 금리가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죠. 대개 당연히 이제 한미 간 금리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전 현상이 3년 이상 갔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역전인체로 가고 있는데
1: 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거는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왜냐하면 똑같은 값이면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더 강할 거잖아요.
1: 달러요, 달러. 달러를 찾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런 거고 미국 달러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그럼 더 위험한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땐 그만큼의 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네. 그래서 금리가
0: 그렇죠.
1: 더 높아야
0: 그런
1: 된다.
0: 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뭐 보험료라고도 부를 수 네.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3년 이상 역전된 상태로 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의 변은 항상 뭐였냐면 채권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의 뭐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꼭 높아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를 핑계로 사실 금리 인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1: 하기 싫었겠죠.
0: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그 자본,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어떤 투자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월스트리트에 어떤 자금이 투자를 했을 때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데 달러를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위험 다시 이걸 환전해서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갈 때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한 시장에 가서 미리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런 걸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랑 이런 선물한 뭐 이런 거를 맺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거를 선물 시장에서 이제 미리 확보를 해놓고 계약을 맺고 하는데 그때 한미 간 금리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즉
1: 예, 예.
0: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걸 지불하게 되는 네. 거예요. 선불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당장 달러로 확보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역설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풀리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서학개미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좌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 환율 올라가는 게 유가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자금을 빼서 들어올 때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나갈 때도 또 환율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0: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KDI에 있는 후배한테 지금 경제 실장으로 이제 막 승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 보고서 내라. 이거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경제학계 사람들도 만나도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고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 유입이 엄청 났었고
1: 이상하죠.
0: 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네. 에 대해서 누군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게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 네,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이 증권가에서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고 정부가 개입을 해도 좀 잡히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곧바로 1600원으로 이제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1550원 후반, 1550 후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16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은 계속 외국인이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 주식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고금리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1600원까지도 이제 상단 열어둘 필요 있다. 이런 네. 전망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되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0: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1: 네. 네. 짧게.
0: 예. 이게 사실 24시간 개방하는 이유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뭐 일종의 테스트고 필요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플러스 보너스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쇼크에 무너진 3전 닉스. 갈까 말까 하다가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꼭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 메타 쇼크, 메타 쪽에서 잉여 AI 컴퓨팅 요거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잉여 컴퓨팅이 있단 말이야? 요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진한 상태인데 요 메타 쇼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것 때문에 어제서부터 뭐 뭔가 하여튼 이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폭락을 하니까 저도 메타인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혹시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드리블놈. 분위기에 어울리나요, 여기?
1: 좋은데요. 아재 개그를 듣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을 드리게 됐습니다.
0: 네, 지금 시장 전체가 다 좀 이런 인지적 문제를 갖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려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 또 워낙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이제 근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메타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9세대 라인을 이제 뭐 임대로 돌린다.
1: 그렇죠.
0: 예. 이거는 이전부터 메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은 거로 다시 새로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 부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낙폭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2: 네, 제가 어제 좀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는데 낙폭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오후에 저가 매수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좀 꽤 많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1: 근데 오늘 2% 또 빠지고 있네.
2: 그래서 예. 오늘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이유는 이제 뭐 메타 중에서도 메타가 지금 구글 제미나의 것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이유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거지 지금 메타도 구글에서 빌릴 정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 뭐 한 번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부러졌나라고 보진 않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정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견딜만하다, 견딜 수 있다. 이제까지 먹었던 그런 수익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올랐던 걸 생각을 하면
2: 뭐.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응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투 플러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6: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4: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7: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4: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8: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9: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5: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또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0: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11: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2: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0: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9: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5: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5: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4: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4: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9: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5: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8: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7: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5: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9: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5: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9: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5: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20: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21: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20: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구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 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2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3: 제가 뭐 반복적으로 그 모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빠져서 피해자 신고 과정에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22: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3: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왜 박스가 붙어서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죠.
22: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9: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구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24: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25: 제가 만약 야구부에는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구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6: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7: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4: 배재구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0: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24: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9: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가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조사에선 투표지 인쇄의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3: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방 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4: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증거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무결성이 깨지는.
1: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본인의 거취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7: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 위철한 권한대행께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크게 폭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서 나온 엇갈린 신호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인 건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다섯 개사는 올해만 7천억 달러, 우리 돈 1,08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등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모두 빅테크의 투자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을 가동할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 메타에 제공하던 연산 용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메타의 반격이었습니다. 연산 용량을 제한받은 메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동할 자체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14.57%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대 급락했고 코스피는 7,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과거 도입된 저사양 칩의 연산 용량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 삼전닉스의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1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14: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이십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7: 예, 좋은 아침입니다.
16: 근데 네. 괜찮으시네요. 저는 막 양복 뜯기고 막 머리채 붙잡히고

0: 예, 진입로 확보대까지
1: 네.
0: 커다란 뭐 물리적 충돌이나
1: 네.
0: 뭐 갈등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욕설은 많이 없었어요?
0: 예, 그거 좀 예, 등
1: 네.
0: 뒤로 많이 들었습니다.
1: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직접 그러신 욕설 아니면
0: 저보다는 이제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1: 아,
0: 곤욕을 치렀다
1: 네.
0: 이거 봐야죠.
1: 현장 가기까지 아마 태극기 있고 성조기 있고 뭐 이스라엘기 있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0: 네네네. 약간 이스라엘기까지는 없는데
1: 네.
0: 성조기는 확실히
1: 성조기는
0: 있고,
1: 확실히
0: 예,
1: 있어요.
0: 그 약간 이제 우파
1: 네.
0: 쪽 집회니까
1: 네.
0: 아무래도 그렇죠.
1: 어수선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 아니면 차분하게 좀 시위하고 본인의 의견을 내보이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0: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가 다를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올림픽 공원이라는 새로운 집회 장소가 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1: 네.
0: 공원의 집회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1: 그래요?
0: 보니까
1: 네.
0: 공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차분성이 있고 공간이 넓잖아요. 예, 네, 그래서 경찰 대기 공간도 충분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의견 표출
1: 방식?
0: 공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어제 현장 다녀오시면서 내부로 들어가서 40분 정도 현장
0: 네.
1: 점검 진행하셨잖아요.
0: 네네.
1: 언론에 보도가 좀 나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0: 일단 투표 용지와 그 물품들,
1: 네.
0: 뭐 투표록서부터 해서 투표 상황표라든지 그것들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 이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1: 네.
0: 잘 보존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용지가 공급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사건인데 저희가 국조를 해보니까 그내 상황 실체계가 무력화된 잃어버린 5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시작된
1: 맞아요.
0: 엉망진창도 있고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오염돼서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집약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또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자세를 바꿔줘서 특검을 수용해서
1: 네.
0: 특검이 이제 곧 발동을 해야 하고 특검
1: 아,
0: 발동하면
1: 수용하기로 했어요?
0: 예, 당론으로 하겠다고
1: 오,
0: 밝혔어요.
1: 네.
0: 예, 그
1: 잘
0: 이후에
1: 됐네요.
0: 이제 근데 이제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예, 저희가 긴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갈 때까지 증거를 보존하자 하는 좀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그 현장에
0: 네.
1: 그냥 보니까 투표함 뭐 투표지 이렇게 보관만 돼 있던데 선관위 직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거기서 좀 확인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0: 아, 그거는 지금 가능하지도
1: 아,
0: 않고, 예,
1: 불가능해요?
0: 적절하지도 않아
1: 그냥 그대로
0: 보이는 게.
1: 두는 거네요,
0: 그냥
1: 그냥 그
0: 두는 게
1: 자리에.
0: 지금 선거의 무결성이 좀 깨졌잖아요. 예, 그리고 선관위의 신뢰성도 추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기에 접근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가서 증거를 챙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다음 7일 날
0: 예.
1: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현장 조사 예정이신데
0: 네.
1: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0: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송파구에서 그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에요. 그날에, 6월 3일에. 근데 그 시간에 서울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어요.
1: 먹통이었어요?
0: 예, YTN 기자분이 중앙선관위에 오후 5시경, 즉, 투표 마감 1시간 전에 전화를 걸고 안 거예요.
1: 아, 네.
0: 예.
1: 몰랐던 거네요, 그럼
0: 몰랐던 거예요.
1: 한마디로.
0: 깜깜 먹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실 체계가 먹통이 됐던 건지
1: 아, 확인해야 되겠네요.
0: 확인해야죠.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본투표 때 대비를 하라.
1: 그렇죠.
0: 라는 업무 연락이 5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걸 받고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축소 50%로 하한선을 낮추고 그 의사결정이 저희가 기록을 받아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사무총장 정결로 해가지고 굉장히 허술하게 처리됐는데 이런 과정들 확인 안할 수가 없죠.
1: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국조라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적인 조사권, 수사권이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뭐 협조를 잘안 하고 담당자 또 자리 비우고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한계가

0: 많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아, 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특정하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갈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11시 34분에 송파구에 선관위 접수가 됐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 5시간 동안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까지 대방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 5시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왜 보고도 안 하고 됐느냐 하는 거는 그 수사로 가야 돼요.
0: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혹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1: 그
0: 부원님 말씀하신.
1: 부분인데 그게 가능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 모르겠어요. 얼마요?
1: 꽤 큰데 8천억이 넘습니다.
0: 8천억이요?
1: 8천억이 넘고 올해 가장 중요한 선관위 이벤트가 뭘까요?
0: 지방선거.
1: 지방선거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능한 그 구조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 하나씩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해야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뭐 그런 건또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제가 들어도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
1: 황당합니다.
0: 나쁜데 제대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1: 예, 그 진짜 허탈한 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송파구에서 대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42,747표가 남았어요, 투표용지가.
0: 송파구 전체적으로.
1: 예. 근데 그게 어떤 분량이냐 하면 당일 투표하신 분들의 한18% 되고 한 26개 투표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0: 그러네요.
1: 근데 그게 남았다니까요, 결국은. 근데
0: 배분이 잘안 되고.
1: 예, 그게 어떻게 사전 배분도 실패하고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후 배분도 안 됐는지.
0: 아니, 부족해요. 오전에 뭐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하면 좀
1: 예.
0: 빨리 투표용지 더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1: 그게 상식인데
0: 그걸 안 했다.
1: 그 상식이 작동을 안한 거예요. 5시간 동안.
0: 밝혀주세요, 의원님. 누구 책임인지.
1: 알겠습니다.
0: 안 밝히시면 우리 박수민 의원님 책임입니다.
1: 책임질게요. 네,
0: 알겠습니다.
1: 책임지겠습니다.
0: 아니, 특히 또 공분을 샀던 사안 중 하나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때
1: 예.
0: 배우자 동행하면서 수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던데 선관위에서 다 충당했다. 이건데 일단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국고 반납, 사회 환원 이런 방법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1: 뭐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와서 한 얘기니까 저는 지켜질 거로 보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대한민국 선관위 체계가 3.15 부정선거에서 교훈으로 탄생한 체계인데 제가 요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약간 현기증이 나요.
0: 왜요? 뭐가요?
1: 그러니까 1960년대에 살고 있는 듯한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사무처가 알아서 일을 하고
0: 맞아요, 사무처.
1: 선관위원들은 몰입도가 극히 낮고
0: 그렇죠.
1: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생각보다 높게 답하시던데 선관위원들께 중앙선관위원들께 평소에 한 달에 하시는 업무량이 100이라고 치면 선관위에 투입하시는 게 얼마냐? 지금 뭐한 15%? 20%? 아마 요즘 아마 업무량이 높아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가 일단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 품질이라는 게 약간 자유당 때 아닌가?
0: 아직도?
1: 예, 저는 그런 그 현타가 오고
0: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원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게 있고 선관위가 이제 가족 채용 그런 걸로 굉장히 질타를 받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땐 또 없었어.
0: 그래요?
1: 23년, 24년에 거의 없다가 24년 말에 다시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이 외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 이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약간 패턴이.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0: 선관위원장이 막 뭔가 보고받으려고 하고 문제점 지적하려고 그러면 저기 좀 외국 가서 선거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상황 좀 점검하고 오시죠. 좀 저희가 해외 일정 준비해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선관위 직원들이.
1: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외 출장을 가서라도 외유성을 가서라도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100번 가셔라. 안 높아지잖아요.
0: 근데 일정들이 보면
1: 예.
0: 그런 일정들이 아니라 그냥 휴가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저희가 질타하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죠.
0: 네.
1: 보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선거관리가 지금 국민들이 만족하고 투명하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셉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그 진화의 과정, 개혁의 과정이 들어가면
0: 네.
1: 전 뭘 안 하고 싶어요.
0: 근데 네, 의원님의 그런 생각이 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1: 네.
0: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1: 아, 요번에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건데.
0: 오, 그래요?
1: 예,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한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1: 제가 행안위에서 다 겪었고. 그래서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면 비호해 왔다고 저는 봐요.
0: 네.
1: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민주당도
0: 오.
1: 예, 아, 이 더 이상 우리가 엄호할 수 없다. 선관위에 온정적일 수 없다라는 기본 방침은 택한 것 같아요.
0: 오, 그렇군요.
1: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와 몸이 바뀌는 거 여기에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0: 그 위철한 위원과 관련해서는
1: 네.
0: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1: 네.
0: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1: 네.
0: 현장에서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니까
1: 네.
0: 좀 어때요? 그분의 책임의 강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 지금 그 각급 선관위에서 이제 사무처 이번에 사무총장의 전결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거수기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상임이잖아요.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0: 네.
1: 다른 분들은 비상임이고
0: 그렇죠.
1: 회의 있을 때 오고
0: 그렇죠.
1: 그게 상임위원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달라요.
0: 네.
1: 책임이 큽니다.
0: 더 크죠.
1: 네.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상임위원조차 업무에 깊이 못 들어갔다. 예, 투표용지가 50%로 축소 하향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0: 네.
1: 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출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오고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 시뮬레이션 출퇴근하는 상임위원은 더 했어야죠.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답변으로는 뭐 보고받고 깊이 개입 못했다 이런 거예요.
0: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제일 전문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보고하자. 이런 분위기도 선관위에는 있는 것 같아요.
1: 아, 뿌리 깊죠.
0: 뿌리 깊어요.
1: 네. 뿌리 깊죠.
0: 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주인은
1: 네.
0: 우리.
1: 네.
0: 이럴 것 같아요.
1: 아, 비상임이고
0: 네.
1: 대부분 판사님들이시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학자들이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디테일 행정 서비스의 디테일은 여기서 많이 겪어봤고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뭐 거수기 체계로 세워놨어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1: 네.
0: 지역구에 또 선관위 직원이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1: 좀 껄끄럽죠.
0: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1: 네.
0: 의원님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에게 좀 살살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로비나
1: 네.
0: 얘기한 적은 없어요?
1: 요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없고요.
0: 오,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1: 예, 제가 근데 작년에
0: 네.
1: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은 이제 약간 저희가 우리 제조물품 만들면 불량률 체크하듯이 그 불량률 체크를 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법안이라고 했는데
0: 오.
1: 그걸 냈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렇게 너무 깊이 하실 이유 없다. 우리를 믿어달라. 좋은 면에서.
0: 조금 좀 신경 쓰이시죠. 괜히 뭐 이거 선거법 위반됐어요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면은 골치
1: 네.
0: 아프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좌진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1: 저도 인간 박수민이기 때문에 저희 보좌진도 가끔 얘기해요. 의원님
0: 네.
1: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번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엄격하게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1: 아, 이번에는 네, 네. 전 뭐 네, 하여튼 저의 개인의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특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특검 추천 을 누가 하느냐 놓고 민주당과 상당히 좀 논란이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저 국민 여러분, 요 포인트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0: 어떤 포인트입니까?
1: 저희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유는
0: 네.
1: 민주당이 지금 태세를 바꿔주셨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온정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0: 네.
1: 지금 특검까지 동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지금 그 선관위 지금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직무대행하시는 게 위철한 상임위원이세요. 대통령이 보내신 추천한
0: 맞아요. 네.
1: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꼬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온정적이고 비호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습니다.
0: 괜히 근데 부정선거론자를 특검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 믿어 주십시오.
0: 그 장동현 대표가요,
1: 네.
0: 재선거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선거소청 직접 변론도 하겠다고 그러고,
1: 네네.
0: 이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아, 그거는 이제 또 재선거의 공익이라는 별도의 관점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그거는 차치하고,
1: 예.
0: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1: 저는 조금, 예,
0: 뭐 이미 임기도
1: 조금.
0: 시작됐잖아요, 단체장.
1: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하신 분들의 참정권이 다시 훼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거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쳤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0: 그 이번 선관위 사태가
1: 네.
0: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쪽으로 좀 개혁되고 쇄신돼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지 해체 수준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전투표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지금 이제 선관위 개혁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데 지금 뭐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이제 행정부나 정부와 분리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근데 이거는 해체란 표현도 좋고 싹다 재건축을 해야 될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지금 그 앵커님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 모르겠습니다.
1: 2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0: 선관위 직원이요?
1: 아니요.
0: 위원?
1: 선관 위원이요.
0: 아, 각 지역별로 동별로도
1: 그러니까요.
0: 있고 막 그렇죠.
1: 중앙,
0: 맞아요.
1: 시군,
0: 맞아요.
1: 그 시도, 구시군, 읍면동까지. 그들이 그래서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관이 전국에
0: 관련된 법안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1: 선관입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의원님,
1: 예.
0: 정두식 원내대표가
1: 예.
0: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통화 두고 선관위 유착 의혹도 제기했던데
1: 네.
0: 이거 뭐좀 의혹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1: 그건 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선관위가 되게 예민한 존재라서 국회의원들 정치인은 당일날 투표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연락을 한다고?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되게 조심하거든요. 강남 선관위, 중앙 선관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표 중단해라 뭐 이런 걸로 연락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아침 9시에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0: 그렇죠. 그거는 좀
1: 예, 네, 그 우리 앵커님도 계셔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선관위 전화할 때 되게 예민해요.
0: 맞아요.
1: 예, 네, 꼬투리 잡히거나 이게 외압 시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전화하고 전화 받자마자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그 민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하는 거 보면서
0: 문제는 있다?
1: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제기 안할 수가 없죠.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 네.
0: 원님 골프 치세요?
1: 쳤는데 제가 국회 들어와갖고는 거의 잘 못했죠.
0: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민 의원님 골프 한번 칩시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친다 안 친다?
1: 저는 그냥 물한잔 주세요. 할 얘기 많으니까 물한 잔만 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저는 골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자세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고 여러
1: 네.
0: 가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5: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

0: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4: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3: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6: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5: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7: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5: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8: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2: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9: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0: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9: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1: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9: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3: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4: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재 경찰이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 인형의 유전자 정보 감식 보고서도 검찰에 6주가량 늦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차량과 소지품에 묻은 유전자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5: 그게 뭐 감독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빠에서 폐기하신 분 과정에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12: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5: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박스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는 없죠.
12: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16: 조롱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17: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6: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번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8: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 이번에 이렇게 그래서 상대팀을 좀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8: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화환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힘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1: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18: 배재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열흘째 사망자가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더딘 수색 속에 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훌쩍 지나긴 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기적을 바라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22: 네,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지진이 발생해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베네수엘라 당국은 오늘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645명이며 부상자는 1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15,000명에 달하고 민간 집계에서는 여전히 38,000명 이상이 실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각국 구조대는 피해가 가장 컸던 북부 라가이라주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여진에 폭우까지 겹쳐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등 구조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23: 야, es un peligro eminente total. Como rescatista, la misión de uno es rescatar, no ser rescatado.
22: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날 부서진 쇼핑몰 지하에 갇혀 있던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필사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9살 소년을 찾기 위한 구조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4: Para las familias que perdieron alguien en su vida durante este terremoto, que no pierdan la fe, no pierdan la esperanza.
22: 일부 해외 구조팀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네,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22: 네, 이번 재난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강진 발생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처음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정부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지진 발생 즉시 국가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됐고 구조대가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죠.
25: Los laboratorios mediáticos que responden a posiciones partidistas políticas.
22: 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조대와 중장비가 초기 48시간 동안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은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장기적인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불찾기 연료인 휘발유가 부족해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네수엘라 최대 규모인 아무아이 정유공장이 강진에 따른 정전 이후 가동을 재개했다고 전해 잔해 철거 작업에 다소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0: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이면에 굳건했던 친미 동맹국들의 처절한 굴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선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란을 달래기 위한 천문학적인 청구서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평화 합의의 본질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군 사상자를 막고 유가를 안정시켜 화려한 정치적 성과를 챙겼지만 맹방이었던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엔 걸프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 문제가 슬그머니 빠졄습니다.
4: Iran's missile program now has recognition. And President Trump gave that recognition. One.
3: 군사적 주도권을 쥔 이란은 이제 걸프국들의 경제적 목줄까지 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단 60일 뿐이라며 독자적 통제를 선언하자 당장 원유 수출은 물론 식량 수입까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6: The region depends a lot on containerized imports of essential commodities, especially food that come through container ports in the Middle East Gulf.
3: 더 황당한 건 이 부조리한 평화의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불만을 잠재우려 안보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대부분을 떠넘겼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 공포와 물류 고립 위기를 겪으면서 정작 적국의 배를 불리는데 자신들의 국고를 털어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 국가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게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는 귀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회 경우 직무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7: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8: 올림픽공원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개표소가 다시 굳게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0: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9: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1: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한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네. 이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 대회, 국제 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좀
9: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27: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26: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3: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26: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4: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26: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변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 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 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6: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갭 투자예요. 실제로 발표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17: 눈이 많이 오세요. 막상 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리시거나 보조금 하시거나.
15: 오른 호가가 상승 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19: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0: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오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암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고 또 만성통증을 앓고 있어도 환자는 지치고 우울증이 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입맛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성적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킵니다. 우울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울감 대신 말수가 적고 짜증이 많고 매사에 예민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한 번쯤은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사춘기가 아닌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 청소년을 상대로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부모들이 간곡한 설득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거나 얼굴에는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인 우울증 환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상대가 성인 의사라는 것부터가 불편합니다. 자기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해보았자 의사는 내 편이 아니라 부모님 편일 거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성립되기까지는 자신들이 문제를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부모님한테도 비밀을 보장한다고 안심을 시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서로 오픈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고 의사인 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린 우울증 환자가 북경의술원을 다시 찾을 때 저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거나 미소를 보여주면 치료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퇴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세이브예요, 세이브.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저 89표 폐기하는 거 봤죠?
5: 아우, 네? 잘하시던데요.
3: 30개 바로 하잖아요, 저. 다음에는 공중부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6: 네, 안녕하세요.
3: 아이는 잘?
6: 아, 아침마다 힘드네요. 애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아, 네. 예.
3: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세요. 아, 저는 그게... 네. 되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더라고요.
6: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 맞아.
6: 있다 보면
3: 그 나이 때는 막 일도 해야 되고 네.

0: 그럴까? 음식은 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1: 아, 그것도 얘기를 못 하고.
0: 저 그 뭐 대통령 만남이나 만찬 같은 거 들어가면 풀단의 기자 중에
1: 그러니까요.
0: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음식 뭐 나오는지 반찬까지 다
1: 그러니까요.
0: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그건 다 공개가 되는
1: 음식도
0: 건데.
1: 음식도 공개 안 해서 제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다 맛있었어요 이러고 허브티가 뭐 맛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에스모 방송에 네. 이 시간 라디오를 출연하려고 가다가 네.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저분은 누구신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처음 듣는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의원님이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청취자는 되게 답답해요.
1: 네.
2: 그냥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1: 아,
2: 누군지를.
1: 죄송해요.
2: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돌려서 봤죠. 그래서 이주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서 네. 제가 찾아봤죠.
1: 네.
2: 몇 년생이고 뭐 하시던 분이고.
1: 그러니까 어우
2: 차분하더라.
1: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강소연 변호사님.
3: 뭐 기억나는 키워드 언급도 네. 전혀 말씀 안 하시대요.
1: 네,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3: 전혀. 노코멘트. 뭐 네. 선물도.
1: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3: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무슨 그런 뭐 대통령께서 뭐 집합시켜놓고 얼차를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1: 아니에요?
3: 예.
1: 진짜?
3: 예. 원래
1: 난 들은 얘기가 있는데.
3: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네. 그렇게 그 막 뭐 이렇게 윤 모 씨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 이제 쓱 한 마디씩 네. 이렇게 농담 던지시듯이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멀찰해 주듯이 그건 네. 아닌 것으로 예.
1: 못 믿겠어요.
3: 김만대 님
1: 취재 좀 하셨어요? 그 만찬?
0: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해요. 뭐 그 말
1: 라고
0: 사이에.
1: 얘기했죠. 네. 서면 브리핑으로.
0: 네. 화기애애.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잡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네.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유튜브 댓글창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1: 원내대표단 만찬. 네.
0: 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의 만남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 안에서 다 설명하고 풀이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선을 넘기는 사실 당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만남의 메시지는 그게 이제 실제로는 무슨 얘기가 오갔건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내 단합이라든지 화합의 메시지가 내는 게 그 만남의 이제 연출 목적이기 때문에.
1: 아니, 저는 지금 원내대표단 만찬 네. 얘기하고 있는데
0: 왜요?
1: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오찬을 얘기하면
0: 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조화에서 움직여줘야죠. 예를 들면 당은.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만찬을 하고 나서 어제 정책조정회의 하면서 세게 뭐 입법안 이렇게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완전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2: 그쵸.
1: 대단히 좀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까.
2: 그 청와대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
1: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2: 아, 그럼요.
1: 왜 이런 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말이야. 분위기 왜 안 잡고.
2: 정무비서관실에서 쫙 올라가죠.
1: 네.
2: 그러면 분명히 어떤 걸 짚었을 거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일 것이고.
1: 네. 군기집합 같다라는 느낌.
2: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장면에서 화기애 저는 화기애란 단어 나오면 아 분위기 안 좋구나라고.
1: 아,
2: 그 단어는 그렇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1: 맞아요. 예. 선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0: 아, 대통령실이 그 기조는 있었죠. 그러니까 당이 실제로 이제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제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한 방향성 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함만 토로했었는데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면서는 이제 다른 방송에 김민석 전 총리 나온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네. 김민석 전 총리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 대통령실의 방향성이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전달이 된 거겠죠.
1: 네. 그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강소영 변호사님
3: 네.
1: 필리버스터 좀 제안하고 뭐 본회의장 안에 50명, 60명이 안 앉아있으면 그냥 자동 정지시켜버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든지 이런 룰을 바꾸겠다. 그냥 강행 처리해서라도 바꾸겠다. 이게 운영위도 다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3: 네.
1: 이게 맞아요, 근데?
3: 저는 그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커요.
1: 그래요?
3: 그게 왜냐하면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1: 네.
3: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저러 뭐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국정 발목 잡기 입법 발목 잡기 하니까 법사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 근데 이거 네.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3: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책임이

0: 더 커지거든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그 반작용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곱하기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룰에 의해서 입법을 하면. 바뀌어진 룰에 의해서 하면. 그래서 잘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데 양날의 검을 기술적으로 잘 휘두를 수 있나? 그러니까 바뀐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룰, 규칙 이런 것들은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칙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민주주의 아닌 것 같아요.
2: 권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없어서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뭐 330을 걸리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냐 얘기하시는데 그거 여야 합의 처리할 때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합의 처리해서 330일 걸려서 가는 걸로 지정한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취지, 정신 있죠.
2: 그렇죠. 분명히. 그럼 그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여야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여야 합의로 그것을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1: 그렇죠.
2: 단독으로 한다는 거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안을 가한다는 거는 저는 기함을 했어요. 그게 뭐 5분의 1이 안 앉아 있으면은 그 60명 이상 본회의장이 없으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종료시킨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이거 듣는 사람 없더라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은
1: 그렇지.
2: 도대체 뭘 근거로 민주자를 앞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150명, 160명, 170명 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걸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1: 김한 기자님,
3: 네.
1: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방해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까?
3: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국회가 여러 사회 기관 중에 공적 기관 중에 신뢰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일안 한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그런 평가의 어떤 기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개정을 해도 크게 여론에 무리가 없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윤희석 대변인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제 의회 정치에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그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지층들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더 넓혀도 국회는 워낙 일을 못하는 이미지가 있고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중추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한 건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면 저는 이제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그런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24시간이면 뭐 이렇게 의결로
3: 그렇죠.
1: 뭐 중재할 수
3: 지금도 그런데
1: 있잖아요. 24시간 늦는다고 뭐 세상 큰일 납니까?
0: 일단
1: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맞지
2: 뭐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몇 시간을 못 참아서 그러냐 말이에요.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석 인원이 막 의원이 별로 없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막 이야기되고 그 장면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에게는 또 정치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 안 오고 막 관심도 없고.
2: 야당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그 제도 때문에 여당만 피해 보고 있고 야당이 다 유리하고 이렇게 부도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 부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0: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2: 그렇죠.
0: 네.
1: 알았어요.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하고 좀 우리 얘기를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 얘기해 볼게요. 그 만찬 후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오찬 후구나. SNS에 두분 만남과 메시지가 정문일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멸칭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강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0: 근데
1: 나네라고 했어요? 아니면
0: 아니
1: 와, 그 사람이네 누구
0: 근데 이제
1: 생각했어요?
0: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희재명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1: 유희재명?
0: 받아들여지잖아요. 예. 그 유희재명 왜냐하면 일부 세력에게
1: 네.
0: 그러니까 세력들이 세력. 아니라 세력에게니까 네. 하나를 지칭하는 거고 네. 멸칭은 무엇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아. 저는 방송에서 그걸 지칭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거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멸칭 때문에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왜곡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합당 논의 때부터 당내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토론이 좀 격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 발표하셨을 때부터 그때 무슨 뭐 멸칭이 난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멸칭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정도에 좀 지나치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좀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 취지로 비판하려면 사실 김민석 총리에 대한 멸칭을 뉴스공장에서의 독자들이 채팅방이나 딴지 게시판에서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견제해왔죠. 그건 뭐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네.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갔으면 메시지가 좀 좋았을 텐데 네. 자신을 비판하는 쪽에만 요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1: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정철협회 좀 약간 뭐 자기 성찰이나 냉정한 현실 판단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 워딩을 쌓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아 이게 그럼 이게 맞나? 이건 좀 자기 성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1: 그래요?
3: 그리고 이제 뭐 멸칭을 이제 하며 갈등을 키워온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러면 책임은 없는가? 예를 들면 1년 넘게 당대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 민주당의 가장 이제 지금 원로 정치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화기애애라는 게 뭐 윤석 대변인은 분위기 나빴구나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런 방향에 그 메시지를 내줘야 이게 이제 아 정리가 한 달락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본인만의 해석 투쟁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여서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법 자체가 약간 갈등 언어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1: 근데 그렇다고 그냥 뭐 별로 문제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슈를 끌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이미 이중적인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내가 국정 나 제가 왜 반명입니까? 제가 국정 운영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사이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본인 SNS나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이의 괴리에서 말하자면 판단들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서 AI 메가 프로젝트 이거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전북 가서 여러분 서럽죠? 여러분 소외당했죠? 제가 대표되면 다 바로잡을게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든지 성공을 위해서 호흡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2: 당연하죠. 한국말을
1: 당연하죠.
2: 아는 분들은 네. 대통령이 여러분들 소외시켰으니까 제가 그 소외된 부분을 참작해서 시정하겠다. 뭐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하고 대립하고 또 세운 거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분의 어떤 정신 상태는 굉장히 일단 강고하다. 현직 대통령 뭐 임기 엄청 많이 남은 대통령한테 하기야 뭐 두 달 임기 시작하고 두 달도 안 됐을 때 당선됐잖아요. 6월 4일 취임이고 이분은 8월 2일에 됐으니까 그때부터 줄곧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가도에 뭔가 기분 나쁘게 방해를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학생운동도 가장 과격하게 했고 항상 뭐 타도 뭐 투쟁 뭐 이런 정치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이라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같은 분들 향한 그 투쟁 의지는 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1: 네.
2: 결과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당선자가 나올 거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기 어렵다고 다들 예상하죠.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오늘 뭐 어떤 칼럼에도 나왔지만 10년 단위로 분열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96년, 2006년, 2016년, 올해 2026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번 분열 양상이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겠네요.
2: 네.
1: 진영 그 대형 스피커들도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정말 엑셀레이터 되어가는 것 같아요.
2: 네. 결승전 같아요.
3: 근데 뭐 제가 그래도 뭐 그런 쪽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온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대통령 만나고
1: 만난
3: 나서
1: 이후에?
3: 네, 만난 이후에
1: 서로 자제하는
3: 네, 서로 온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빅스피커들이라고 쇼츠를 보니까 우리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만 보는데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김이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1: 강 변호사님.
0: 네.
1: 이제 초반이잖아요. 지금 아직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막 몸풀기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랑 어때요 초반 분위기?
0: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거의
1: 아니 정청래 네. 대표를 계속 비판해와서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지금 흐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선명성을 내세워서 항상 이제 표를 모아왔던 네. 캐릭터인데 네. 그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1: 그래요?
0: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네.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확실해. 뭐 그러다 보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버리니까 선명성이 없어지고 1인 1표제 흔들지 마라. 당권 주권주의 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완하자는 얘기지.
1: 네.
0: 그러니까 선명성 또 없어지고. 그리고 뭐 민주당 역대 네 분의 대통령 모두 공이 나는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통 민주당의 적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심지어는 최고위원 내지는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1: 네.
0: 정청래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나도 선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지금 나오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나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속도전. 김민석 총리 자꾸 늦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1인 1표제 가중치 두는 문제 가지고 그거 뭐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지금 이제 선명성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네. 차별점을 두려면 정책적 아젠다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이때까지 정치했던 배경을 봤을 때 그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 부분이
1: 고립당하고 있다.
0: 그렇죠. 현역 의원들도 갈수록 고립시키는 분위기이고
1: 최민희 의원은 그래도 편 드는 SNS 올렸어요.
3: 제가 어저께 정청래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현역 의원과 만났는데
1: 누구예요?
3: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났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어떤?
3: 순리대로 가야지. 대통령 손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여러 방송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왔던 지금의 시기성.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세력 이슈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슈 얘기는 지금 강 변호사님이 하셨으니까 세력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반이 되는 게 이른바 친문이 배후에 있다. 친문이 세력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전제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지 않고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정적일 텐데 그것도 지금 보면 정청래 의원한테 별로 우호적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당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인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 그 인물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내 선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반이 지금 다 뭐 말하자면 흔들리거나 와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뭘 더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이 제일 높은 시기인데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2년차 3년차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네. 거기에 반기를 든다 이거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1: 윤희석 대변인님 그 지금 김어준 씨가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곧 빵집도 개업을 한대요. 그게 일생일대에 하나의 또
2: 그런 걸 좋아하나 보죠 그분이?
1: 네, 빵집 하는 게 옛날부터의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럼 처음부터 그걸 하시죠.
1: 이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이런 것.
2: 그럼 결론은 김어준 씨 방송이 열광을 하던 네. 지지자분들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빵집 뭐 차려준 거예요?
1: 거기 또 성지순례 할 텐데 야.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네. 김어준 씨가 그래도 든든한 배경, 후견인이었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프랑스 갔단 말이야. 지금 공백이 돼 있어.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김어준 씨가 나에게 발을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 이미 발을 뺐다고 봐야죠.
1: 뺐다고 봐야 돼요?
2: 예.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발을 잡는다고 해서 네. 올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니잖아요.
1: 네.
2: 주종관계 비슷하더라고요.
1: 그
2: 김어준
1: 보세요?
2: 씨가 더 위라고 보고 그 게시판 보고 세상을 안다면서요.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거기 나가서 김어준 씨를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들어주는 입장.
1: 네.
2: 그런 상황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당대표 포함해서 저는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기 가가지고 삼성전자 SK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얘기한 걸 보고 또 기함을 했어요. 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지 지금 막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뭐 유시민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뭐 멸칭 비슷한 거 쓰면서 공격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 거기 나가는 그럼 그분이 정치한다는 얘기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되고 대통령이 그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김어준 씨를 포섭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신호가 혼선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많이 힘들어진 게 맞고
1: 그래요?
2: 제가 자꾸 운동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생각을 지금까지 체화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몇 남아있는 분들 중에 제일 센 분이 정청래 유시민 두 분이라고 봐요. 이 두 분의 조합은 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이가 좋든 나쁘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네. 제가 아까 그 이후를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세력이 줄어들고 뭐 현역 의원들도 아예 대통령 따라줘야지 정치인이 좀 좋아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봐도 바로 총선 국면인데 그때는 또 누굴 중심으로 뭉칠까요? 지금 뭐 현역 의원 한 분이 정청래 의원하고 가까운데 아예 그래도 순리대로 가야지 했던 분들이 또 순리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뭐 비명행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차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력을 이번에 저는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겠구나. 그렇게 그 세력의 크기를 가늠해 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구도나 이슈를 지금 뭐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세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전적으로 믿었던 김어준 씨도 지금 약간 발을 빼고 프랑스로 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나가봤자 진짜 안 되겠구나. 접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시종일관 무조건 출마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가장 치명타는 고민정 최고위원 출마일 겁니다. 완전 기반이 이제 흔들리는 거니까요.
1: 친문 세력이랑 그렇게 뭐 가깝지 않다. 그렇죠.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를 준다. 예,
0: 친문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사실상.
1: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고립당하고 새가 좀 약해지고 그런 거는 강수영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안사건 문제 관련해서 질타를 하셔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0: 아니 그게
1: 그래서 원흉이에요 원흉.
0: 아니 제가 원흉이다. 그래요?
1: 원흉.
0: 그래도 제가 또 영광들도. 아니 근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불만을 가지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게 그건 본인이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1: 네.
0: 보안사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 본인이 진단을 스스로 하고
1: 네.
0: 마치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다음에 외연 확장 메시지를 처음 냈어요.
1: 네.
0: 정청래 대표 SNS에.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방향을 또 수정하고 대통령께서 나는 국정운영 2년 차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방향 제시했는데 나는 당원들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지난 1년간 좀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못할 것 같으면 나와봤자 승부가 안 되니까 뭐 출마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도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고 진영 내부의 싸움을 격화시키지 않는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1: 네.
0: 뭐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어제 제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저거 꼭 가라고 그래서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그 거기서 의원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분인데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권리당원 70% 아니냐. 대의원 70% 합쳐서 1인 1표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과 지지층이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다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한기 기자님.
3: 근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민주당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모수가 크잖아요. 투표율이 관건이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인기투표 성격인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도 투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포션이 있죠. 예를 들면 정청래 저는 여전히 정청래 시간 불출마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4: 저도요.
3: 근데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을 들이는 지역 전북 같은 데서는 상당히 발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연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조직된 당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상당한 득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당연하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30%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럼 거기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겨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의원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당원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 놓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강성 지지층이 어필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깨지겠다. 당이 네. 힘들어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인 1투표제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 정청래 대표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대의원이 20표를 갖고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도 많이 줬고 지금 지방선거나 이런
4: 오히려?
3: 데서.
4: 오히려?
3: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포섭할 수 있는데 그러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 뭐 정청래 의원은 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아 그게 작용을 하긴 할 텐데 투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이런 정도지 뭐 그것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도 승패보다도 염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예요?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권리당원들의 하여금 본인들의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의 그 의사를 지키는 건 바로 접니다. 또 이렇게 계속 좀 뭐랄까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측이. 그렇게 되면 나한테 권리당원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한번 파열음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전준위에서 그 가중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뭐 영남이 됐든 20대 청년이 됐든 뭐 강원이 됐든 당원 수가 극히 부족한 쪽을 좀 가중치를 좀 주자. 네, 네.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전부 다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건 1인 1표제 본질에 반한다.
1: 그러겠죠.
0: 네. 네, 이거 어디 가중치를 두냐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전준이 심의 거치고 당무위 의결 거쳐서 가중치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중치 두는 거를 갖다가 1인 1표제 흔드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막 밤새도록 문자 폭탄 맞게 만들고 저는 이게 당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정세리 대표께서 권리당원 표를 흡수하겠다고 또 피해자 집단 만들고 가해자 집단 만들어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메커니즘을 자꾸 당내에 쓰시니까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실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네. PD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청래 대표에게 하는 편지 2라고 해서 쇼츠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김민석 후보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국민의힘 얘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땡겨주세요. 아 대변인님 보고 시키라고? 에이, 제가 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부로 돌아옵니다. Swan for you. 네, 4부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지난주에 대단히 화제됐던 게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3: 네.
1: 혹시 뒷얘기 뭐 좀 취재하신 게 있어요?
3: 상당 부분이 편집이 됐다는
1: 진짜요?
3: 거예요.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그 방송에서도 계속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나가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4: 네.
3: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자기 세계 안에서 완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편집이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재건축론이라든지 네. 뭐 촉법 뭐 용역 이런 얘기들만 이제 남게 됐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편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이 말하자면 이거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출연자의 말하자면 톤이 좀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유시민 씨가 어쨌든 자기 얘기를 완결적으로 하는 그 방송에서도 김어준 씨가 계속 본인 채널을 그렇죠. 하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면은 유시민 씨는 계속 참전을 세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0: 혼자서라도 플랫폼 만들 것 같고 저는 이제 예견됐던 게 그 녹화 방송이었잖아요. 생방이 아니라. 네. 녹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다는 소식이 짠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와 이거 편집 엄청 하겠다.
1: 그래요.
0: 메시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결 구도가 아니고 뭐 문 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혀 지금 선명성하고는 다르게 갔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강성 일변도의 목소리를 막 다스베이더에서 한다.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지잖아요. 네. 그러니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저는 김호준 씨가 그래서 그 변곡점이 그거 같아요.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정청래식 정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메시지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이 월드의 세계관이 흔들리니까
3: 그 방송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많이 현재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게 탁현민 비서관인데 네, 네, 네. 그 유시민 장관 전에 작가 전에 탁현민 비서관이 혼자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계속 시종일관 했던 얘기가 친문은 없다 이제. 나밖에 없다 친문은. 네. 누가 친문이냐 도대체. 우리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락을 깔고 이제 그게 거의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탁현민 비서관의 말이랑 유시민 작가의 말도 톤이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편집본을 본 거니까 근데 이제 현장 분위기에서는 보면 현장에서도 그러면 약간 의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저렇게 편집도 하고 김어준 씨 이렇게 좀 프랑스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셋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니에요?
2: 글쎄요. 그분의 성정상 네.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임기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될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며
1: 아니 그때는 이제 유시민 뭐, 김어준 뭐 최욱 내 편이 있으니까 든든해 이 사람들이 권리당은 완전히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2: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사람이 다르다 예,
2: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네.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만든 정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꾸짖잖아요 유시민 씨는 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안 한다면 네. 정청래라는 분은 정치권에서 이제 끝나는 그치?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1: 테고. 비주류로서 이렇게 좀 자기 비주류의 수장이 돼서.
2: 누가 있어야 수장이 되죠.
1: 권리당
2: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강승 변호사님.
0: 네.
1: 저 김민석 총리 당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있는 충북 청주 찾아가지고 막 대통령의 뭐 메가 프로젝트 이거 막 자기 뒷받침하겠다라고 대단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요. 정청래 네. 대표는 약간 나의 대통령이 좀 잘못된 길 가면 내가 좀 바로잡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내가 당신들 편이야 이런 것 같고 네. 이 두 분이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이 전당대회를 임하는 노선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0: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는 발맞춘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일성으로 이제 잘 뭐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그게 제일 맞다고
1: 맞아요?
0: 봐요. 제일 맞다고 보고
1: 정청래 너무 아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부?
1: 네.
0: 아 근데 지금은 여당 대표니까요. 여당 대표가 그러면 뭐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런가요?
0: 예, 지금까지 방향을 달리해왔던 정청래 대표 때문에 네. 당원들 마음이 또 굉장히 괴로운 분도 많으니까 네. 그걸 여당 대표로서 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그것과 이제 좀 차별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우려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뭡니까?
0: 이제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좀 지나서 또 평택을처럼 서로 과거 막 다 파헤집어가지고
1: 그러겠죠.
0: 뭐 2000년대 초반에 후단협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뭐 정동영계에 있으면서 이런 행동했니 저런 행동했니 상가집을 갔니 안 갔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오고 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굉장히 저는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를 상당히 접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싸우다가 바깥에 있는 외피를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위기겠다고 그렇게 갔다가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누차 제안을 드리는데 좀 누군가가 좀 나서가지고 네. 그 전 후보가 정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뭐 이렇게 뭐 선언, 선서 이런 걸 또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 18개 상임위 분야별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선결해서 할 입법 과제 나는 원하는 게 이거다. 교육 이거 뭐 외교 이거 국방 이거 어쩌고 쫙 그렇게 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되게끔 네. 그리고 그건 뉴미디어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싸움 붙이는데 뉴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1: 강수영 변호사님이 많이 붙이는
0: 아니요 책임 저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뉴미디어에서 그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대표들 초보들끼리 우리 당에 나갈 방향과 노선으로 경쟁하게끔 네. 그 판을 깔아줘 그게 조회수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뉴미디어가. 뭐 우리는 그냥 유튜브인데 언론도 아니야. 또 그럴 때는 또 그런 식으로 딱 빼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우리도 언론이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우린 뉴미디어인걸.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1: 안 된다니까. 네. 싸우고 갈등 불러 이렇게 우리가 이슈 아이템이 있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 우리 그럼 뭘 가지고 해요.
0: 아니 네? YTN하고는 다르죠. 뉴미디어는 또.
1: 네. 네. 아니 두 분이 싸우셔라.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네. 윤석 대변인 네. 김민석 후보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다 그냥 정천호 대표 비판은 다 하고 김민석 총리 비판은 좀 안 한 것 같아서.
2: 김민석 의원도 사실 80년대 신문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셔야 좀 아실 수는 있겠는데 엄청나게 학생운동 하시던 분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될 뻔도 했고.
1: 그렇죠.
2: 예.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돼서 2000년까지 하고 2002년 그 황금 시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야 40 되기 전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1: 대통령이었어 그때.
2: 예. 저 대학 다닐 때요. 김민석 지금 전 총리의 뭐 고등학교 동문들이 저보고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뭐 거기 들어가자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권력 의지가 젊을 때부터 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국회에서 없었고 민주당에도 없었고 이런 분이 갑자기 2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저 두 분이 결합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 수석 최고위원이 되죠. 그 전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어요. 지금 그 두 분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김민석이라는 존재가 갖는 특이함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김민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추미애 대표가 받아줘서 민주당에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3선하고 4선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게 됐고 뭐 네. 경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재명 정부의 뭐 노선을 자기가 뒷받침하겠다는 걸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총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냐. 그럼 한성숙 총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성숙 총리가 관두고 전당대회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통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네. 과연 희석시킬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1: 그래서 호흡 맞추는 모습 보여주면.
2: 그러니까 그 호흡을 왜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1: 그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이번에 권리당
2: 2002년을 어떻게 잊어요 민주당원들이?
1: 잊지 말라고 지금 잊어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뭐 추미애 또 도지사 됐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네. 그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노무현 탄핵에 네. 앞장서서. 솔직히 민주당 아니었으면 탄핵이 통과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걸 당시에. 기억하면 네. 그거 네. 2002년 후단협 그거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인은 후단협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후단협보다 더 했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종몽준 캠프로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거나 이랬으면 더 뭐 아예 정계에 훨씬 더 못했겠죠.
2: 아, 유해창 당선이었으면.
0: 네, 그렇죠. 네.
1: 김영 기자님 네. 초반에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비판적으로 볼 대목은 없습니까?
3: 지금 말씀하신
1: 아부만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게 맞습니까?
3: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민주당 계속 선거 내내 발목을 잡겠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어쨌든 네. 그 후단협 사태라고 하는 건 몇 가지 꼽으라면 손에 꼽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이 후단협 사태의 주역이었다. 본인은 어쨌든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지만 선도 탈당을 해서 이제 정몽준 의원을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저는 이제 그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한성숙 총리 정도의 유대성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20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그러니까 중진으로 불리는 의원들 중에 처음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래도 당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그런 이제 본인의 최근 서사를 김민석 의원은 강조를 할 거고 그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지금도 어디 갈 때마다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후단협. 그래서 결국엔 본인은 이제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다는 얘기까지도 했고 그때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꼬리표가 되겠죠.
1: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출마 선언을 할 때라든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원구성 관련해서 계속 강경투쟁 규탄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당 7개 상임위 그래도 국민의힘 당신들 가져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 막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2: 글쎄요. 그건 뭐 원내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져갔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희가 있죠? 그 시절을 한번 또 겪어봤잖아요. 네.
1: 물론 민주당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2: 민주당 부담스럽죠. 네. 그때도 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18개를 다 가져가면 정말로 국회 운영은 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안 통과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지금 뭐 필리버스터 룰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국민들이 네. 원하는 것들이 입법이 안 되면 이건 뭐 민주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네. 제발 좀 가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어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7분은 좋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거를 대놓고 아, 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다 받읍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1: 근데 어제 보니까 뭐 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당 명단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야, 자, 다음 주 정도는 좀 들어가자 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2: 21대 국회 때처럼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걸로 없을 봅니다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투쟁 지점이 한두 개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추사 안 한다고 선언하면 뭐 다 가져가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 네. 말을 못하냐.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각을 하나 세울 수는 있어 보여요.
1: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부실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그 특검을 그래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당신들 7개 받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좀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죠. 뭐 무조건 뭐 시원하게 뭐 말만 시원하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 양날의 검으로 다 돌아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 특검 관련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의 목표는 이제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부실 선거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이 부실 선거하고 대통령 한 건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대통령을 처벌시키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것들 정도는 야당한테 넘겨주고 좀 대승적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선명한 어떤 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럼 황교안 같은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아니 황교안 씨가 들어간들 그게 무슨 그분이 어떤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보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그분을
1: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내줄 수 있는 거는 내주면서 이렇게 취할 걸 취해야 되는데 뭐 한 톨도 뭐 하여튼 양보하면 안 돼. 이런 방향으로는 저는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서 끝내고 네. 골프 얘기 좀 한번 마지막으로 5분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달에 그리고 영남 중진에 예, 6월 달에 골프 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나 합시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 영남 중진은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피는 분은
2: 뭐
1: 있죠?
2: 키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그 잘하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제안을
2: 대통령의 어떤 직분과 행보 바람직한 행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1: 네.
2: 근데 이제 상황이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도 좀 야당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만한 어떤 전 작업 같은 게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1: 국민의힘 없잖아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정혁 대표나 정정식 원내대표랑 먼저 만나고 대화해야지 왜 다른 의원들 만나자고 하냐 이거 국민의힘 뭐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는 건 좋다라고 봐야 돼요?
2: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대화가 통하고 네. 또 본인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1: 네.
2: 장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네.
2: 제가 봐도. 그럼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 정도는 충분히 그런데 원내대표기 때문에 네. 또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또 한병도 원내대표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네. 되니까 네. 그거보다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생각이 유연하고 네. 또 당에 묵직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택을 했겠죠.
1: 제 방송 중이라든지 사적으로 윤석 대변인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대단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2: 네.
1: 윤석 대변인을 다음에는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
2: 전려?
1: 네.
2: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왜 그래? 저보고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막 엄청.
1: 그래서 아니 그런 좀 민주당이나 네. 뭐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2: 만나서 제가 쓴소리 많이 해야죠.
1: 오.
2: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어렵다.
1: 네.
2: 그런 얘기 해야죠.
1: 강 변호사님 대통령 네. 잘하시는 겁니까?
0: 예,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 처음 나오고.
1: 그러니까.
0: 그 이 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친다는 거야? 배신 아니야? 배신? 또 이런 거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거를 흘렸다.
0: 그럼? 네. 왜냐하면 그 5월 중순에 만난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 5월 중순, 네. 뭐 6월 중순, 네. 뭐 최근 뭐 이렇게 이제 시기들이 있던데 5월 중순은 뭐 공소취소 뭐 하니 많이 특검법 통과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여진이 남아 있을 때였기
1: 네.
0: 때문에. 지금 이제 여권 일각이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그 거래설을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 인사 쓰고 저쪽으로 끌어가는 게 다 그거 다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수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1: 네.
0: 그래서 검찰계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1: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줬겠네.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걸 던졌다고 봐요.
1: 네.
0: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칠 수가 있어. 그런데
1: 네.
0: 요즘에 그 성숙된 그래도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국민의힘 의원하고 만났다는 것만으로 무슨 배신자로 막 끌거나 그러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국정원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1: 김한 기자님
3: 네.
1: 시간이 다 돼가지고.
3: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만 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원래 골프를 쳤었니?
1: 그러니까.
3: 골프 치는 거 알았니?
1: 맞아.
3: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예.
1: 그렇죠.
3: 예.
2: 아니 성남 시장한테 갔잖아요.
3: 아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최근에 기억이 없어갖고.
1: 그래도 잘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3: 네.
1: 평가는?
3: 뭐 만남 자체가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말한 대로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를 왜 듣고 이제 썼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종의 프레임 걸기는 있는 것 같아요.
1: 전당대회 개입하려고 하는
3: 네.
1: 그러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얘기 듣느라고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좋은 주말 보내세요.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기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3부 이어갑니다.
7: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9: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8: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10: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8: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1: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6: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속도에 맞춰서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2: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9: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3: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2: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4: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15: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2: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6: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7: 이처럼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7: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8: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17: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 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6: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이 홍명보 전 감독이 갑자기 출국했다라는 보도 잘 들으셨죠? 자, 홍명보 전 감독이 어제 LA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감독이 타고 온 항공사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알아낸 겁니다. 입국장에서 홍 전 감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알아낸 게 아닙니다. 암만 기자들이 LA에서 입국장에서 기다려도 홍 전 감독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항공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일단 입국 사실은 확인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홍 전 감독은 귀신처럼 사라졌고 입국자고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오후 LA공항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도 수백 명인데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0: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공항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파파라치를 피하려는 유명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 공항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파파라치를 피하려는 유명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VIP 통로로 몰래 빠져나오는 것을 PS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풀 명칭은 Private Suite Direct Service입니다. 그냥 PS 서비스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료는요, 뭐 멤버와 비멤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한번 이용 시에 멤버인 경우에 가장 싼 게 $1,650, 그리고 가장 비싼 건 비멤버의 $4,950까지 다양합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멤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싼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Maybe 4,950불짜리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회사가 입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PS 다이렉트 서비스는 항공기에서 내리면 곧바로 차량으로 옮겨 탄 뒤에 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PS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한 입국자들은 일반 터미널을 거치지 않는 소위 백도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뒤로 빼돌린다는 것이죠. 자, 이는 모두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항공기 영접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항공기 문 앞에서 그 PS 서비스의 전담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객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용 차량 이동입니다. 일반 터미널로 들어가는 대신에 대기 중인 이 BMW에 탑승한 뒤에 활주로를 가로질러 PS 전용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입국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VIP 개별 입국 심사입니다. 일반 입국장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 한국 갔다가 LA로 돌아올 때는 긴 줄 섰다가 입국 심사대가 딱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앞에서 기다렸다가 한 명씩 부르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입국 심사를 받죠. 이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PS 서비스 그 터미널 내에 이민세관보호국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S 터미널 내부에서 빠르고 프라이빗하게 입국 심사와 세관 통관을 마칩니다. 내가 입국 심사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입국 심사 요원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 목적지로의 이동입니다. 입국 심사를 간단히 받는 동안 수화물은 직원들이 모두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을 타기 전에 수화물을 딱 갖다 줍니다. 고객은 그저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량에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그 차량에 탑승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 차량에 내 짐들은 이미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LA 공항에 굳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 이유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 LA 공항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은 그에게 묻고 싶은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많은 멀쩡한 기자들,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 왜 뺐던 거예요? 라고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묻고 싶은 우리 일반인들을 그저 남의 뒤나 캐고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전 감독의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관심거리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제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전반 내내 벤치에 앉아놓고 경기를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벤치에 앉혀놓은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경기를 치러서 공부를 사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라커룸에서 홍 전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했습니다. 진의원은 멕시코전이 끝나고 난 뒤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홍정 감독이 와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선수들과 경기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의원은 홍정 감독이 그걸 왜 네가 얘기하느냐 내가 해야지 다들 나와라고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의원은 이번 사안을 선수 간 내분이 아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로 봤습니다. 그는 선수 간 내분이 아니라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홍정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등 베테랑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커룸 갈등 외에도 북중미 월드컵 기간 인터뷰 보이콧 이후 홍정 감독이 대표팀 선수단에 언론 인터뷰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손흥민 등 일부 선수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이재성이 홍정 감독과의 갈등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정 감독과 손흥민, 이재성은 32강 진출 실패 뒤 각각 다른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정 감독은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돌아왔고 손흥민과 이재성은 지난 1일 귀국했습니다.

네, 폭염 속에 쉬워질 내일 독립기념일 행사.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 걱정되는 스토리입니다.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 프리덤 250의 핵심 행사인 내일 행사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내일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예상보다 적은 관중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 행사 개막 연설에 적은 관중이 온 데에 대해서, 기대보다 적은 관중이 온 데에 대해서 당시에도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내에서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연설 당시 저조한 관객 문제를 놓고 참모진들 간에 서로 니 탓, 내 탓,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인데 왜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끌어모으지 못했느냐라면서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내셔널몰에서 독립 250주년 기념 위대한 미국 50개 주 박람회라는 이 박람회, 이게 이미 시작된 지 일주일 넘었는데요. 이 박람회의 흥행 성적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50개 주가 모두 전시관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거의 운영을 포기한 일부 주들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은 텅텅 빈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내일은 워싱턴 일대에 폭염 여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워싱턴 DC의 오늘 낮 현재 기온, 지금 이미 워싱턴 DC는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기온 101도를 찍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또 보안 문제 때문에 관람객들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등등 참석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밤 늦게까지 행사가 이어지고 프라임 타임에 내가 연설할 거야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밤 9시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연설이 끝난 후에 불꽃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꽃놀이는 10시 반, 11시쯤 돼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은 참석이 좀 저조할 것을 걱정해서 아예 무대 바로 앞에 있는 VIP 관람 구역을 무료 입장권 소지자들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아예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내일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더위 속에 쓰러지는 사람도 없고 해야 할 거군요. 또 행사 자체도 미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도 걱정, 또 많이 안 오면 많이 안 온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할 것이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선수 트래비스 케이시의 비밀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약 2,6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푸드뱅크, 로드 아일랜드 커뮤니티 푸드뱅크, 미주리 캔사스시티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케이시의 NFL 팀 연고지며 펜실베니아는 스위프트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내쉬빌은 스위프트가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이며 LA는 그가 주로 머무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 단체 중 기부를 받은 곳은 돌리 파튼 이미지네이션 도서관, 피딩 아메리카 등입니다. 각 기관에 전달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총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기부금을 받은 시티 하비스트 측은 이번 기부는 뉴욕에 보내는 연서라며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 푸드뱅크 방문자 수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 중차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앞서도 세계 순회 공연 에라스토어 직전에 푸드뱅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켈시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등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회 공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7,2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이 경신될 전망입니다. AAA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7,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역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AAA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서는 약 550만 명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객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행객의 약 85%에 해당하는 6,10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주간 동안에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580만 명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국제공항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오는 8일까지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약 22만 명이 도착 또는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연휴 기간 가장 붐비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사기 단속 권한을 정부에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실기업 투자 방식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원칙이 됩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투자이민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자금의 취득과 이동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가상자산 계좌 소유 내역, 또 거래 기록, 세금 보고 자료, 현금화 과정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EB-5 투자 이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이나 개발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투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에 105만 달러, 또 고실업 지역이나 농촌 또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타운내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강력한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은 갖춘 집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며 승인 지연이나 과도한 규제는 투자자금 유입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은 한인 투자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여도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가까우면 $63의 주차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표시된 횡단보도는 물론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량은 횡단보도 진입 방향 기준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도 확장이 설치된 횡단보도라도 제한 거리가 15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와 20피트 정도 떨어져야 주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빨간색으로 주차 금지 구역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와 15피트 거리만으로 즉 15피트 또는 최대한 20피트 이상 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가 남가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LA 다저스는 내일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홈경기 종료 후 특별 불꽃놀이를 선사합니다. 내일 입장 개개인은 기념주화 또는 피크닉 담요 등의 특별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한편 플러튼 씨는 내일 다운타운 플러튼 플라자에서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이색적인 카쇼를 개최하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또 라크레센터의 경우에 내일 크레센터 밸리 하이스쿨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 축제를 벌입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음악과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분위기를 돋구게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일몰 직후에는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티켓은 사전 예매 시에 9달러, 내일 현장 구매는 10달러입니다. 이후 오후 5시부터는 라이브 공연과 각종 콘테스트가 무대를 채우며 밤 9시 정각에 터지는 불꽃놀이로 라크레센터의 축제가 마감됩니다. 세리토스 시는 내일 세리토스 시빅 센터에서 제53회 자유의 종소리 축제를 엽니다. 오후 4시부터 푸드트럭과 게임 부스, 놀이기구 등이 운영되며 시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밤 9시에는 역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이제 오늘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학교와 우체국, 도서관, 연방정부기관, 연방법원 등이 하루 휴무에 들어갑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오늘과 내일 모두 우편 배달과 창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PS의 경우에는 오늘은 정상 운영하고 내일만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FedEx는 오늘 단축 운영을 하며 내일은 배송하지 않습니다. 한인은행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경우에 오늘은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평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 지점들의 경우는 내일 영업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한국 공관과 관련 기관들도 오늘 하루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부강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보험.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가 합헌이다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란 듯이 불체자 단속을 다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며칠 만에 만여 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은 최근 단 며칠 만에 만 명 이상을 불법 이민자로 체포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지난해 대규모 도시 단속 작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대적인 홍보 없이 그저 일일 체포 건수를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에 또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대규모 단속 작전은 체포율을 높이라라는 아이스 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관계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아이스 수뇌부는 최근 고위 간부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아이스 요원들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은 이민당국 신고, 교통 검문, 길거리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 혐의자 이 체포 건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그저 1,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하루에 2,00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스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체포 건수 증대를 원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1일 최소 2,000명 이상의 체포가 목표다라는 새로운 목표 기준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자동 시민권 중단을 위한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이 같은 불체자 단속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하는 좌파한테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런저런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익 사업의 아이템 중에는 성경, 향수, 시계, 인형, 금괴,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작년에 22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4년에 신고했던 6억 달러 소득보다 무려 16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임기를 하면서 즉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1년에 16억 달러 이상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월급이 아니라 사적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분량이 무려 9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수입원이 총 망라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온 가운데 관련 사업으로만 14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라이센스 사업, 또 각종 브랜드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른바 트럼프 굿즈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인형, 신발 등등 다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한 성경책으로는 20만 8천 달러를 벌었고 화보 세이브 아메리카로 180만 달러, 트럼프 브랜드 운동화와 향수로 6만 7천 달러 등을 벌었습니다. 아메리카 이글이라는 한정판 기타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성향 음악가들의 구매로 그의 재정에 작지만 아주 작지만 3만 6천 달러를 보탰습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타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 영화와 TV쇼 출연 이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배우 노조로부터 8만 6천 달러의 연금도 받았습니다. 지난 1992년에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케빈에게 길을 알려주는 행인으로 잠깐 이 까메오 출연한 데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얻은 배상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언론사들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무려 8,65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자, 부동산 사업 역시 여전히 핵심 수입원이었습니다. 플로리다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1억 2,200만 달러, 회원제 리조트인 마러라고에서 7,7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마러라고에 주말마다 가서 기거하면서 온갖 언론에 마러라고라는 이름이 매일 나오는 소위 돈 안 드는 홍보를 하면서 마러라고 멤버십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멤버십은 20만 달러였습니다. 20만 달러. 웬만하면 이 멤버십 살 수 있죠. 우리 한인 중에서도 20만 달러 정도라면 살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이 멤버십 가격을 한 번에 100만 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이해충돌에 관여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0: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돼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지요.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외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패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되기 전까지 대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바이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장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것입니다. 대장균이 합성할 수 있는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 바이오틴 등인데요. 대장에서 수시로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지역이지만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까지 발동이 됐으니 평소에 물 드시는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또 야채나 과일 씻는 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고 입안에 들어오는 양치질할 때 물도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 정도로 예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수질 관련 문의나 가정 내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DWP 1800 다이얼 DWP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9: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9: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8: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9: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 라는 이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다거나 그런 뭐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동맹 균열이 이 사건 때문에 좀 깨질 것 같습니다.
12: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 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3: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14: זה אומר שאנחנו לא נותנים לצבא של טרוריסטים לשבת לנו על הגבול. ואנחנו מרחיקים אותם. זה מה שאתם עושים. ומשמידים את כל מה שמעל הקרקע ותת הקרקע ששירת אותם כ...
12: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1: 네, 중국 자동차는 그저 값싼 차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차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중국차가 싸구려 몹쓸 차라는 이미지를 벗고 유럽 시장의 판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과 싼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 자동차가 45%의 관세를 때려맞고도 더 싸게 판매되면서 지난 5월 유럽에서 일본차를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5월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 BYD, 지리그룹, 중국계 신차 판매량 등은 총 13만 8,4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차는 13만 400여 대로 중국차의 8천여 대나 밀렸습니다. 유럽에서 월 판매량이 중국이 일본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차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4년 만에 대격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유럽에서 중국차는 최고 45%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45%의 관세를 내고도 유럽차보다 중국차가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 대비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다, 좋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유럽 브랜드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유럽에서 고전 중에 있는 르노 그리고 닛산 등의 현지 공장을 아예 사들여서 현지 생산을 하면서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중국산 자동차가 관세까지 피할 경우에 즉 현지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 유럽 자동차들이 중국 자동차와의 경쟁은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 한국 부동산 시장 같은 뉴저지주 부동산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매매 가격에 수만 달러씩 얹어서 집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메이플 우드의 한 주택은 매매 가격보다 무려 30%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또한 인근 사우스 오렌지의 주택은 가격보다 33% 더 비싸게 매매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서 사들이지 못한 이 실수요자들은 중심가에서 더 먼 동네로 밀려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밀린 수요가 경기도로 흘러가는 이 한국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원인은 주택 매물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 명의 메이플 우드에서 시장에 나온 집은 수십 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매물이 매우 제한적이고 매수자가 많은 만큼 현재 웃돈을 얹어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 입찰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하탄 주변에 벽을 쌓지 않는 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욕 맨하탄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뉴저지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맨하탄에 벽을 쌓아서 그들이 뉴저지로 못 오게 막지 않는 한 뉴저지의 연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그런데 기존 부지를 그저 쪼개서 집을 겨우 하나 더 짓는 그런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 바이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물을 놓고 이제 급한 마음에 계속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집값이 뛰는 흐름은 한국, 특히 서울의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서울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근교로 밀려나는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어서 트럼프와 교황이 불을 붙였나? 종교 관심 급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남성 청년층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젊은 남성 세대의 보수화와 기독교의 보수화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갤럽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사이 소위 젊은 남성 중에 종교가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42%로 2년 전 28%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오히려 29%로 소폭 하락했는데 젊은 남성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갤럽이 수십 년간 시행한 이 미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왔는데 이번에 젊은 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1950년대부터 종교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고했던 발견 중에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라며 역전된 이 성별 격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각지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최근 젊은 남성 교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를 놓고서는 미국 언론도 확실한 원인을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성별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분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면서 특히 기독교의 정체성은 점점 더 우파 성향과 연결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젊은 남성과 연결되는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8: 엄마 집밥이 최고지.
1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8: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9: 밥 한 그릇 더요.
2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9: 웨스턴 도마 칼국수.
2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838899 21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5: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예, 챗 GPT를 운영하는 기업 Open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 회사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 OpenAI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실제로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적 지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이다. 재정적 지분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초기 회의에서 5% 규모의 지분을 제안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의 회사 지분 가치라면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426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가치를 5%를 뚝 껴서 연방 정부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골자는 오픈 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서 공공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영국 기금과 매우 유사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OpenAI는 왜 자기 회사의 지분을 정부에 주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정부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투자 수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저 유일한 목적이다라면 굳이 정부에 제공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매년 5%의 수익을 국민들과 나누겠다라고 하고 기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지분의 5%, 회사 지분 5%를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회사 주식을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9,990억 달러를 쓴 데에 비해서 영국은 905달러, 프랑스는 665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를 썼으며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쓰고 있다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나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개 모델의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생산도 확대하고 심지어 중국산 부품 구매도 검토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각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올해 안에 폴더블 아이폰만 약 1,0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최고 800만 대에서 상향 조정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판매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 테크놀로지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결국 중국산 부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적인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1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독립기념일이어서 대체 공휴일인 오늘 잘들 쉬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독립기념 행사가 있을 워싱턴 DC는 10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반면에 이곳 LA는 오늘 83도, 내일 82도, 일요일 84도 아주 좋습니다.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자, 날씨 천국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오늘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화려한 불꽃놀이와 바베큐 향기로 가득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시작. Oh,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 아침 탱자 미오 탱자 인사 올립니다. 다들 멋진 휴일 계획 세우셨나요? 독립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문득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바로 디즈니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아메리카의 원주민 공주 포카혼타스가 이 백인 영국인 탐험가 존 스미스에게 한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요, 서로 다른 빛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룰 때 나오죠. 오늘만큼은 익숙한 내 편을 넘어서 우리 곁에 모든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독립기념 특집 방송으로 꾸며지는 오늘 첫 곡은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Colors of the Wind. 이 바람에요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주디 쿤이 부르는 주제곡 Colors of the Wind.

아, 오늘 바람이 어떻습니까? LA의 바람은 오늘 왠지 요즘은 바람이 너무 선선해가지고요. 아니, 북극에 그 바람이 여기까지 내려오나 싶을 정도로 선선하지요. 아,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10시 탱자님 딱요 시간에 고음 비음 장렬하자마자 햇살이 쫙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시면서 럭키비키님께서 제가 오늘 약간 비음이 있죠? 네. 어제 너무 반가운 선배님들이 두 분이나 저쪽 남쪽 나라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아, 운동 가다가 잠깐 얼굴만 뵙고 인사할게요 이래가지고 인사해놓고는 그냥 마구 달려가지고 어머 비음이 아 산에 열심히 가시는 분 계시나 봐요. 우리 제니 김 씨, 탱자 씨, 제가 개인적으로 탱자 씨찐 팬인데요. 방송에서 들었어요. 산행을 좋아하신다고요. 요즘도 산에 가시나요? 저는 클로바 산악회라고 토요일에 가는 데가 있어요. 아, 감히 제가 탱자 씨 초대하고 싶어서요. 한이타운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버스를 출발한다고 하십니다. 주로 여기는 80대, 70대, 60대, 50대 30명 정도 출발해요 하셨어요. 와, 80대 우리 언니 오빠들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러시면서 활기찬 방송 들으면서 기분이 다운되었다가도 업이 된다고 긍정적인 것도 좋고 마음이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나 진짜 오늘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독립 기념 일이죠. 내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도 하셨을 테고 손꼽아서 이날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집에서 달콤한 휴식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 화려하게 불꽃놀이도 하지만요. 드론 쇼가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0: 할까 이래가지고 뻥뻥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하자 해서 다운타운에서도 드론 쇼가 펼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께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250주년이나 됐어요. 250이라는 숫자 요즘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벌써 250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오신 지몇 년이 되셨나요? 미국에 와서 괜히 가슴이 그냥 찡하고 어머 나 미국에 온지 잘했어. 아우, 미국아 고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셨나요?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충격을 받죠. 문화 충격. 저는 세상에 콜라 컵이 이렇게 커? 스몰 시켰는데도 이렇게 크다니 이거 언제 다 마실까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냥 익숙해져서 다 마시고요. 처음 그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내렸어요. 엘머스트에서 지하철 타고 차이나타운에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한60 스트리트를 걸은 것 같아요. 센트럴 파크에 가서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세상에 뉴욕에는 많은 델리 그로서리가 있습니다. 맨하탄에도 많죠. 근데 그 델리 그로서리를 거의 다 한국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도 원래 그 손님들한테는 화장실이 오픈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머 아저씨 화장실이 뭐 이랬더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그래서요. 야, 미국 여기 잘했구나. 그리고 이런 요소에서의 예, 우리 한국 분들이 일하고 계셔서 이렇게 화장실도 쓰고 너무너무 복 받았다라고 정말 감사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글이라는 빵에다가 크림치즈를 얹어서 그걸 센트럴파크 가서 먹는데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는 그때 미국에 오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바로 미국 도착하자 다음 날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독립 기념일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독립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첫 월급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또 일하시다가 영어가 안 돼서 눈물 났던 일, 또 에피소드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뉴욕에 그 큐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코트가 있습니다. 코트에 일하는 분들이 제가 마침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델리 가게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그래가지고 짧게 어떤 분이 맨날 그티 위드 레몬 뭐티 위드 허니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맨날 허니를 넣어서 하는데 그날따라 허니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 허니인데 그래서 내가 영어를 짧게 얘기했죠. 허니 마치 꿀 넣을 거야? 허니 그랬더니 막다 웃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를 뭐 허니라고 불렀다나 어쨌다나 그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그리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캐셔를 보다 보면 막 그래가지고 옆에 그 친구랑 막 싸우고 이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동동 구르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민 생활 얘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주변에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님들 또 이런 게 바로 미국인의 모습이지. 그런 이웃의 모습 이야기도 함께 나누셔도 좋고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진짜 얼떨떨했던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잠시 후 탱자 뮤직극장과 함께 오늘 스튜디오 한라인 활짝 열려 있어요. 213 531 2291 531 2291 135가 아니고 거꾸로 531 홀수죠. 531 그리고 22 두리두리 91 91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를 구한다. 2291 2291 영화랑 한국말이랑 마구 섞어서요. 가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저처럼 2291 2291 네, 5312291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 티셔츠가 너무 이뻐요. 다정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제가 이게 진짜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오늘 니트 티셔츠를 입었는데 어머 잘 어울리신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미국 온 지가 39년 되셨어요. 우리 TKR님. 저는 이제 34년 됐네요. 와, 너무 빠르죠. 럭키비키님, 그리고 우리 TKR님도 빨리 건강해지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RS1650 카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국 와서 정말 고향 생각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었더니 그냥 김치 먹은 것처럼 내 마음의 위로가 됐던 그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 신청도 좋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우리 소중한 광고주님이 안 계시고 오늘 프리예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저의 예쁜 성조기 티셔츠도 함께 보시면서 또 좋은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여기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987년에는 1당이 50불이었습니다. 아파트 원베드룸이 500불이었습니다. 물가도 쌌습니다. 조니 워커 한국에 갈 때 두 병씩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조니 워커만 쳐다봐서 다음엔 안 사갔습니다. 우리 TKR님 정말 미국 오신 지가 39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내년은 40주년 기념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스키를 사다 드리면요, 그걸 그렇게 그냥 꼭 밖에 갖고 나서 친구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이거 미국에 사는 우리 딸이 갖고 왔다. 그래서 너무 참 좋아하셨는데, 나중에는 친구분들이 하나 둘씩 가기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드시고, 같이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 워커를 저도 더 이상 사가는 맛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함께 마셔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연휴에 너무 맛있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나눠드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독립기념일 특집으로요, 여러분과 이민생활 얘기도 함께 나눠보고, 그때 그 시절 나는 이랬다, 미국에 오기 너무 잘했다 라든가, 한국이 가장 고국이 그리울 때가 언제였나요? 힘들었던 때는 언제셨나요? 미국이 고마웠을 때는 언제신가요? 스튜디오 한라인 활짝 열려 있습니다. 213-531-2291 213-531-229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미국은 250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그 불꽃 뒤에는 이름 없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 전쟁을 거쳐 수많은 이민자들의 꿈이 내려졌고 군인과 소방관 또 의료진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던 날, 시민권을 받던 날, 첫 직장은 어디셨나요? 처음으로 내 집을 샀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하다가 손주와 영어로 대화를 한 날, 미국 와서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국적이 달라서, 가진 게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넘어 우리만의 길을 만든 사람들. 독립은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라 우체부, 농부, 철도 노동자, 우리 한인 이민자, 간호사, 군인, 평범한 사람이 만든 미국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 하늘에는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이민자인 우리는 조금 다른 불꽃을 기억하죠. 한국이라는 고향, 그리고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고향. 우리는 그렇게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눈치 보며 먹던 김치를 요즘은 미국 친구들이요, 김치를 집에서 담아 먹던 걸요. 그리고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 술인지 칭찬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달라졌죠. 우리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김치를 가져오고 한국말과 한국의 정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회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자유는 국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우리의 집, 홈은 주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0: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해피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어요.
1: 아, 네.
0: 네, 아니 그렇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저는 LA에 사는 짐 허라고 하고요.
0: 어머, 짐 허 선생님. 제가
1: 네,
0: 그
1: 안녕하세요.
0: 시니어 그 응? 그 선전에서 봤어요. 그 드럼 치시는 분 머리 띠묶고.
1: 어머. 취미로. 네. 취미로 하고 있고요.
0: 아, 드럼을.
1: 네.
0: 야, 이렇게 진짜 위대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정말.
0: 네. 선생님, 미국에 오신 지는 네. 얼마 되셨어요?
1: 자, 미국은 제 독립이 250주년 됐죠.
0: 네.
1: 저는 42년 전에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교포들 이제 처음에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의 경험담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0: 네.
1: 언어 문제라든지 또 직장 좌합 문제라든지
0: 네.
1: 뭐 여러 가지 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0: 네.
1: 이렇게 생활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0: 네, 우리 짐 선생님은
1: 제가,
0: 예, 어떤 네. 일을 하셨어요? 오시자마자?
1: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서
0: 네.
1: 동부 쪽으로 가서
0: 네.
1: 그 워싱턴 DC 이 버지니아 쪽에서
0: 네.
1: 사이딩을 했습니다. 컨스트럭션.
0: 아, 네. 네. 사이딩.
1: 그리고 이제 거긴 날씨가 너무 덥고 또
0: 네.
1: 그래서 기후 따라서 이제 서부로 오게 됐죠.
0: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여기 오니까 너무
1: 네.
0: 좋죠, 날씨가.
1: 그럼요.
0: 아,
1: 네, 그래서 네. LA 와서도
0: 네.
1: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사실 내가 전공했던 것,
0: 네.
1: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0: 네.
1: 막 닥치는 대로 부닥치는 대로 부딪치는
0: 네.
1: 대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돼. 분이 없었고
0: 네.
1: 그래서 아마 누구든지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뭐냐면 처음에 미국 들어왔을 때에
0: 네.
1: 그 고생했던 거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0: 네.
1: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날 이렇게 특별한 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던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0: 네.
1: 그 미국에서는 그 내가 부를 많이 축 적을 해서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재벌의 순위가 아니고
0: 네.
1: 도네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그 순위를
0: 네.
1: 매기는 그러한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제 가까이 있는 우리 분의 한 분을 이제 제가 존경하고 있는 걸
0: 네.
1: 소개 좀 해드릴까 하는데
0: 네.
1: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미국 그 교포 사회가 더
0: 네.
1: 따뜻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0: 네.
1: 합니다.
0: 네.
1: 이분은
0: 네.
1: 이 어떤 분이냐면 남한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모두 한체에서도 여기 LA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장학금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또 특별히 뭐 단체에서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0: 네.
1: 1년에 4-50명의 눈을 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그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자기가 나온 그 모교의 그 학생들을
0: 네.
1: 1년에 꼭 몇 명씩 해가지고서 주기적으로
0: 네.
1: 그래서
0: 네.
1: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하시구나는 하시면서
0: 네.
1: 이번에는 또 그 학교에 단과대학을 하나를 설립을 해서 자기
0: 네.
1: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0: 네.
1: 1년에 250명의 신입생들을 모아서 지금 2기째니까
0: 네.
1: 500명의 그 학생들을 특수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지난달에도 아마 그 본교 그 모교에 가서 아마
0: 네.
1: 행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0: 네.
1: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0: 네.
1: 언젠가는 내가 사회에 또 환원을 하는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0: 네.
1: 길을 열어주는
0: 네.
1: 이러한 기회를 주는
0: 네.
1: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0: 네.
1: 우리 LA 옆에 사회가
0: 네.
1: 더 좀 밝고
0: 네.
1: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0: 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 밝혀도 될까요?
0: 어, 그럼요.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
1: 분들은 네. 몇 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0: 네.
1: 이용기 회장님이십니다.
0: 이용기. 어머.
1: 네.
0: 이름도 진짜 어? 용기. 용기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1: 그렇죠.
0: 주시는 이름이네요.
1: 그렇죠.
0: 아,
1: 용기 있는 자.
0: 네.
1: 네.
0: 아, 이용기 회장님. 우리의 그 네. 진짜 어? 우리의 그 아이돌이시네요. 야,
1: 네,
0: 방송 들으셨으면
1: 그
0: 좋겠네요.
1: 외에도 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아.
1: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는 건데
0: 네.
1: 진짜 그 그런데도 그분은 그 네. 자제분이 아들분 아들 한 분
0: 네.
1: 따님 한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 자제분들까지도 도네이션하는 그러한 그 정신을 지금서부터 벌써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0: 아.
1: 자제분들도 지금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0: 아 진짜 네.
1: 네.
0: 아메리카는
1: 본받을
0: 진짜
1: 만한 분이라고.
0: 네, 많은 분들의 도네이션으로 아,
1: 네.
0: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불을
1: 네.
0: 잘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1: 네.
0: 감사합니다. 이용기 회장님
1: 그렇죠.
0: 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1: 네.
0: 연휴 때 어디 뭐 가세요? 뭐 하십니까?
1: 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출발을 하려다가
0: 예.
1: 차를 세워놓고 지금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말씀드리고 있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1: 네?
0: 어디 가십니까?
1: 아, 뭐 이렇게 멀리는 안 갑니다.
0: 네.
1: 두 시간 반 정도
0: 네.
1: 가는 쪽으로
0: 아,
1: 갑니다.
0: 좋은 그런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시고요.
0: 네, 네.
1: 방송 잘 듣고 있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요즘은요 부모님 이왕 도네이션 하실 거 빨리빨리 하세요 이러고 부유층 자제들이 아유 시간 기다릴 거 없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사회에 환원하세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는 뉴스를 어제 마침 봤는데 이렇게 몸소 그런 배품을 실천하고 계신 이용규 회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쓸 건 없지만 그래도 가끔 베푸는 그런 나의 넉넉한 마음, 사랑 여러분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름다우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우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0: 네,
4: 최선을
0: 박사님.
4: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0: 아유,
4: 각종
0: 얼마나
4: 보험 및
0: 잘
4: 메디케어
0: 계시니까.
4: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0: 네.
4: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0: 박사님,
4: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0: 13384100 바로 방송으로 연결되실 거고요 박사님 그 어떤 재미난 이민생활
5: 모두가 믿고
0: 있으세요?
5: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네.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0: 네.
6: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매듭처럼 편안하게
0: 네.
6: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0: 아,
6: 환자
0: 너무
6: 여러분의
0: 감사합니다.
6: 치아 때문에
0: 전화 드릴게요.
6: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네. 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어머나 방송 사고가 났었네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한인사회의 어르신 우리 네 박사님
11: 네.
0: 아 우리 박철규 박사님
11: 오케이
0: 네 박사님 해피 4th of July 연휴 잘 보내실 계획 세우셨나요?
11: 지금
0: 네.
11: 내가 이민 와가지고
0: 예.
11: 아주 망신당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해줄게.
0: 네네.
11: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친구가 저 웨스트 코비나에다가 집을 얻어놨어.
0: 네.
11: 그래서 웨스트 코비나에서 한국 타운 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한의원 10시까지 문을 못 열어.
0: 네.
11: 그러니까 차벽 꼰두새 벽 붙어서 안 돼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의원 끝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친구가 저녁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
0: 네.
11: 저녁 먹고 늦게 내려가다가 이 시골 촌 사람이 처음 미국 와가지고 내리는 저 다리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내렸다고.
0: 어떻게?
11: 엉뚱한 데서 내리니까
0: 네.
11: 여기서 노칼로 가면 곧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0: 네.
11: 도저히 못 찾겠어.
0: 네.
11: 그래서 어떤 가게가 있길래 들어가니까 여자가 앉아 있어서
0: 예.
11: 10번 후드웨이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0: 예. 그때 그러니까 GPS도 없고 예.
11: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깨만 우측하고 예. 아무 소리 안 해.
0: 예.
11: 10번 후드웨이 그러니까 또 그래.
0: 예.
11: 그래서 아이 여자가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보다 해서 나와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0: 예.
11: 여자가 10번 후드웨이 하니까 몰라 그랬더니 여보 10번 후드웨이라고 그러면 알아 나만 후드웨이라고
0: 아, 한국말로 10번 후레이 하셨어요.
11: 망신을 한번 당했어. 그래서 어느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넘버 10 후레이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더라고. 이스트냐 왜 이스트냐 그래서 이스트라고 그랬더니
0: 네.
1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0: 네.
11: 거기 가면 10번이 나오니까
0: 네.
11: 거기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이스트가 돼. 되니까 그걸로
0: 네.
11: 가라고 그래서
0: 네.
11: 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아이
0: 네.
11: 돼서는 안 되겠으니까
0: 네.
11: 영어를 배워야겠다.
0: 네.
11: 그래가지고 코리아 타운으로 이사를 했어.
0: 네.
11: 그래가지고 한 달에 300불씩 내고 월수금 하루에 한 시간씩 두뇌가 600불을 내고 3년을 댕겼어.
0: 어머.
11: 야. 3년 동안.
0: 네.
11: 돈이 얼마요? 시간이 얼마고?
0: 아니. 600불이면 그때 렌트비가
11: 600불 그래서 이민 네. 오는 분들이 방송 들으면 내가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건
0: 예.
11: 아무리 영어 학원 댕겨도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0: 네.
11: 영어를 배우시면
0: 네.
11: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여자를 사귀든 남자를 사귀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0: 네.
11: 오늘 배운 거를 그 사람하고
0: 네.
11: 리뷰를 해서 영어를 하지 않는 한
0: 네.
11: 한국말만 하는 데서는 영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완전히 느꼈다고. 그러니까
0: 네.
11: 댕겨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3년 댕기다가 때려 쳤어.
0: 아유,
11: 지금까지 영어는 네. 안 되는 거야.
0: 아유, 그래도 우린 LA에 사니까요. 영어 못해도 그냥 너무 잘 살잖아요.
11: 안 되죠. 그래서
0: 예.
11: 우리 동서가 여기
0: 예.
11: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 저 목사님이야 우리 사람 언니 남편이
0: 네, 네.
11: 그런데 날 보고 그래 여기 한의원 차리지 말고
0: 네.
11: 다운타운 저 베버리 힐에다 한의원을 차려라
0: 예.
11: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여기는 한국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1: 암만 잘 돼도 여기보다 거가 낫다
0: 네.
11: 그리고 영어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0: 네.
11: 아니 내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환자를 보냐 그러니까
0: 예.
11: 자기가 통역을 해주든지 자기가 못 해줄 때는
0: 네.
11: 통역하는 여자를 하나 도서라도 하라는 거야.
0: 예.
11: 내가 지금 후회가 되는 건 그때 그 우리 동서 말을 들었어야 돼.
0: 아.
11: 그랬으면
0: 네.
11: 그랬으면 한의원도 더욱 발전했을 거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0: 네.
11: 영어도 해결이 됐을 거 아니야.
0: 아유.
11: 영어는요
0: 네.
11: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0: 네.
11: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는데 무슨 영어가 돼? 할로 해야지.
0: 박사님
11: 여보세요 네. 하면 하루 종일 여보세요만 하는데 언제 할로 하느냐고.
0: 네.
11: 그러니까
0: 네.
11: 미국 이민 오시는 분들은
0: 네.
11: 제 얘기 듣고요 절대로 네.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하지 말고 미국 사람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하시라고.
0: 네.
11: 그래야
0: 네.
11: 영어가 해결되지 해결 안 돼.
0: 네.
11: 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면서 그 우리 동서가 하는 한의원도 그렇고 영어도
0: 네.
11: 그렇고 지금쯤은 아마 영어가 내가 미국 사람만큼 잘할 거야.
0: 아유, 동서 지금 동서 어디 계세요?
11: 그러니 뭐 우리 동서가
0: 네.
11: 목사님이니까 여기서
0: 네.
11: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교회 목사도
0: 아...
11: 하고 그러다 한국 교회
0: 네.
11: 목사도 한 분인데
0: 아유.
11: 우리 사람 언니야.
0: 박철규 우리 박사님은 92세 지금 92세시죠? 지금도 뭐
11: 92세야.
0: 92세.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그리고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무료 봉사.
11: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0: 네.
11: 시민권을 땄어.
0: 네.
11: 근데 나만 시민권을 안 땄다고.
0: 왜 안 따셨어요?
11: 이제 재밌는 얘기는 또 시민권 따서 따라가가지고 한 얘기야.
0: 예. 네.
11: 우리 친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아니 박사님 왜 시민권을 안 신청하네. 가족들은 다 했는데
0: 네.
11: 아니 나는 한국 나가서 혹시라도 뭘 하려면 시민권 가진 것보다 영주권이 나서 난 시민권 안 신청해. 그랬더니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제 나이 잡두니까 시민권이 있어야지 정부의 혜택을 받지 영주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신청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청 수수료는 얼마야? 그거 내가 낼게.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어요. 수수료는 안 받을 거고 안 받을 테니까 신청할게요.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인포메이션 아니까 신청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
0: 네.
11: 원장님 신청했으니까 아마 인터뷰 날짜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와서 치문 찍고 그러고서 인터뷰하러 가면 돼요. 그때 내가 영어하는 변호사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인터뷰하세요. 그래. 알았다고. 네. 그러고 이제는 뭐 난 그냥 말았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저 편지가 왔어. 지문 찍으러 오라고. 가서 지문 네. 찍고
0: 네.
11: 했더니 인터뷰하러 오라고 편지가 네. 온 거를 내가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날짜가 언제냐 언제 언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날짜에 변호사를 내가 원장님 한의원으로 보낼 테니까 같이 차도 가져가지 말래.
0: 예.
11: 그리고 얼마나 주면 돼. 그러니까 뭐 한 2, 300불만 주세요. 200불이나
0: 그래서요,
11: 300불만
0: 박사님.
11: 주면 돼요.
0: 예. 짧게
11: 가서 통역장 잠깐 해주는 거지.
0: 예. 그 따셨어요?
11: 그랬는데
0: 예.
11: 어?
0: 따셨어요? 시민권을
11: 그래 했지.
0: 예.
11: 아. 시간이 다 됐어?
0: 네.
11: 그럼 끊어야지. 너 네. 재밌는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뭐
0: 아, 어떡하지?
11: 시간 다 됐으면 끊어.
0: 아니 재밌는 얘기 지금부터 짧게 빨리 마무리 박사님.
11: 마무리 저 네. 짧게 갔더니
0: 네.
11: 흑인 여자인데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그냥 목이 아파서 애를 써.
0: 네.
11: 몇 가지 물어보길래 내가 you know me 닥터 그랬더니 I know 그래.
0: 네.
11: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눌러주려고 일어나니까 그 변호사가 아유 안 된대. 여자 만졌다가 성희롱이니까 큰일 난대. 그러길래 내가 못하는 영어로 나 닥터인 거 알지 않냐 내가 너 치료해 주겠다 그랬더니
0: 유노미 닥터
11: 그래서 네. 가서 한 세게 한 대군데 눌러주고 목을 좀 틀어줬더니 원더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여자가
0: 네.
11: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했어.
0: 아 그래서 시민권을 가서 눌러주시고 따셨군요. 아,
11: 그럼
0: 네 박사님 아, 건강하시고요. 10번 그래. 프리웨이. 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11: 오케이.
0: 네, 응. 네.
11: 들어가.
0: 네.
11: 이거 다 방금.

Take me home country road. 내일 밤 하늘에 불꽃이 터질 때 우리도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 켜봐요. 감사의 불꽃, 가족의 불꽃, 희망의 불꽃. 여러분의 삶도 내일의 불꽃처럼 환하게 빛나시길 바라면서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갑작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9: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9: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8: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9: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3: 엄마 집밥이 최고지.
1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2: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383-8899 213-383-8899
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입니다.
6: 굿모닝 차차차.
7: 아니 제가 우리 갑자기 힘이 네. 확 들으시네. 네.
6: 아 이렇게 힘을 내야지.
7: 좋아요.
6: 가라앉잖아요. 아니 네. 좀 힘센 자기가 좀 소리 좀 쳐주면 안 될까요?
7: 저는 고음은 네. 아니니까 제가 톤이
6: 한번 해봐요. 운병 운병은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어렸을
7: 저 다녔죠.
6: 때? 그럴 것 같아.
7: 저는 네. 제가 말을 하면요. 네. 지나가던 개미도 네. 저희 편이 됐죠.
6: 아.
7: 뭐 굿모닝 차차차 해볼까요? 네. 아니 뭐 목이 좀 저 원래 성악했어요.
6: 진짜요?
7: 어릴 때.
6: 성악 버전을 한번 해주세요.
7: 나 러브 파터지 그리고 누가 죄인인가?
6: 아니
7: 되고.
6: 아 성악가로 이제.
7: 아니, 성악가는 아니고 어릴 때 어릴
6: 그래도
7: 때요.
6: 성악가로 어릴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어제 누굴 만났는데 후니 씨 칭찬을 하면서.
7: 어,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6: 주방장이라고 그런 왜 주방장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7: 저 보고 주방장이래요?
6: 그 옆에
7: 감사하네요.
6: 같이 하는 주방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 주방장 보스가 나나봐.
7: 그 옆에 있는 주방장. 뭐 옆에 헬스 계신 주방장. 트레이너.
6: 아,
7: 헬스 트레이너. PT.
6: 앞으로는 이제 성악가로. 아니.
7: 너무 파타지.
6: 오, 야. 오, 불꽃놀이. 불꽃놀이 이펙트 시작. 오, 비슷해서 비슷해서.
7: 아니 잠깐만요. 지금 왜 이렇게 오늘 뭐야? 우리 네. 미리 꾸미셨어요?
6: 뭐요?
7: 댓글에 왜 저 칭찬을 잘해주시고 비비안님?
6: 뭐라고 했어?
7: 비비안님, 럭키비키님, 우리 다정님, 우리 다정님, 잘생긴 후니님,
6: 어유, 네.
7: 우리 아름다운
6: 후니 씨 너무 멋지십니다라고 비비안님이.
7: 우리 다정님도 그렇고 비비안님도 아니 왜 오늘 왜 그래요?
6: 어 진짜 후니 오빠 USA.com 회원되었습니다.
7: 아 오빠 USA.
6: 아.
7: 어 그거 어떻게 하셨지?
6: 미시 USA처럼 크게 성장하시길 응원드려요. 인터뷰 나오셨잖아요. 고니 오빠 시간에.
7: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셨나요?
6: 라디오는 내 친구.
7: 비비안님.
6: 저도 들었어요.
7: 아 정말요?
6: 응.
7: 근데 왜 회원분 안 들었을까?
6: 오빠 USA.
7: 아니 제가 미시 USA처럼 크게 네. 성장한 건 아니고요.
6: 네. 성장하실 거죠.
7: 아니 아니요. 그거를 네. 대항하려고.
6: 아,
7: 대항마로 만들었죠.
6: 왜 우리 남자들의 사이트는 없는가 해서.
7: 아 근데 이게 남자분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6: 네.
7: 아, 있구나. 19살, 21살 이상 돼야 돼요.
6: 네.
7: 근데 여자분도 많이. 저 예전에 원래 다른 거 했었는데
6: 네.
7: 그때도 비슷한 거 했거든요. 허즈밴드 USA라고.
6: 아.
7: 근데 그때 반 네. 이상이 여성분이었어요.
6: 오.
7: 그래서 저희가 그 옵사이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했는데
6: 네.
7: 첫 행사가 오징어 게임 그때
6: 네.
7: 그 드라마가 너무 히트를 쳐갖고 오징어 게임을 제가 똑같이 패러디를 했어요.
6: 네.
7: 그래서 모셔가지고 오시는 분을 해서 제가 체육관 큰 거 실을 찍고 빌려갖고
6: 어.
7: 거기서 오징어 게임

0: 그 댄스 파티 있잖아 미국은. 네. 댄스 그 뭐지?
1: 어, 프롬.
0: 뭐 프롬은 파티. 프롬은 이제 졸업 댄스 파티. 큰 거고 그런 게 응. 많잖아요. 응. 1년에 한 4~5번 있거든요. 응.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세리 서킷스라고. 응. 그거만 유일하게 보통은 댄스 파티 남자가 여자한테 에스카우트해요.
1: 응.
0: 나의 뭐 어, be
1: 갈래?
0: my prom 이거처럼
1: 어, 파트너로
0: 파트너 해줘요. 어. 근데 세리 서킷스라는 댄스 파티는 네.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한테 에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1: 그 파티 이름이 뭐라고요?
0: 세리 서킷스.
1: 세리 서킷스.
0: 정확하게 기억 그, 그런 거예요. 세리 서킷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제가
1: 여자가 에스카우트
0: 여자가 거. 데이트를 에스카우트하는 어. 딱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와. 여자분이 남자하고 똑같은 커플티를 입어요. 그게 어. 전통이에요.
1: 네.
0: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댄스 파티가 그거였거든요. 댄스 네. 파티. 저는 뭐 웬만한 그때 제가 오렌지 카운티 살았는데
1: 네.
0: 뭐 라구나 얼바 이쪽에 아 여자분들이 저한테 다
1: 응.
0: 오빠
1: 어.
0: Be my Sales Hawkins 이래갖고
1: 어, 야.
0: 많이 갔는데
1: 어.
0: 한 번은 제가 판을 깔았어요.
1: 네.
0: 야 우리 재밌게 하자 해서 형들 동생 남자 정말 잘생긴 사람들 참 모았고
1: 네.
0: 한 10명 그룹 만들어서
1: 어.
0: 여자분을 전 국에 있는
1: 네.
0: 그 카운티에 있는 여성 학교에서 유명한 애들을 제가 다 불렀어요.
1: 어.
0: 그래서 매칭 시켜주려고.
1: 어.
0: 그래갖고 10쌍이 만들었어요.
1: 어.
0: 근데
1: 네.
0: 저만 없었어요.
1: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0: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네. 여자분한테 아니 내가 10쌍을 만들어줬는데 응. 왜 나는 아무도 없니 했더니 여자분 다 뭐라냐면 어? 오빠는 당연히 있어서 그냥 MC인 줄 알았어.
1: 아, 자기 야, 거부터 챙겨야지.
0: 야, 난 뭐. 너가 이쁜데, 난 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1: 어.
0: 오빠는 다른 사람이 한 줄 알았어.
1: 이미.
0: 그래서
1: 핑계고.
0: 열상 만들어서 저 혼자 돼갖고
1: 어.
0: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오, 날.
1: 불쌍해.
0: 야, 너 가냐? 나랑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갔어요.
1: 아. 그랬구나. 뭐, 아니 근데
0: 남들 판만 만들어줘.
1: 그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인사회에도 요즘 왜 이렇게 싱글들이 많아?
0: 누가요?
1: 아니 싱글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0: 제가 좀 소개시켜주세요.
1: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해.
0: 오...
1: 뭐 유부남이?
0: 아니요 궁금하잖아. 남자분.
1: 아 남자분들 그렇고 남자분. 여자분도 그렇고 싱글들이 많아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0: 그 비원님이 아. 남자의 소프리방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우울한 어머니께서 맨날 네.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해서 어딘지 네. 몰라요.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더라고.
1: 네.
0: 아시죠?
1: 응?
0: 우리 어릴 때
1: 다리 밑에서 주웠다.
0: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게
1: 응.
0: 엄밀히 따지면 또 맞는 얘기예요.
1: 네, 그.
0: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1: 네.
0: 다리 밑에서 나오잖아요.
1: 아 참네. 아유 정말 한 대 맞을래?
0: 아니 이거 나쁜 거 아닌데 이거는 왜 의학적인 얘기인데.
1: 아니 그런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지금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흑석동이고 중앙대 부근 어? 그 옆집에 살았어요 이러면서
0: 아,
1: 지금 채팅방에서
0: 뭐. 그러니까,
1: 어, 출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다 뭐 다리 밑에서 나왔죠.
0: 나는 출신이 어디지? 저는 잘 다리미. 모르겠어요. 아, 저 어느 병원이야?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1: 아 그래요?
0: 네 어느 어... 병원이긴 한데
1: 난 집에서 아랫목에서 나
0: 진짜로?
1: 네 운목이
0: 산모,
1: 났다.
0: 저 산파 할머니가?
1: 네
0: 어, 진짜요?
1: 저희 언니는 병원에서 났는데 저는 어. 그렇게 났
0: 왜요?
1: 집에서 났대요.
0: 갑자기 나오셨어요?
1: 모르겠어요. 집에서 났대요.
0: 그냥 대충 하신 건가요?
1: 응. 언니는 우유 꼭... 먹고 저는 모유 먹고
0: 어?
1: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
0: 근데 모유 드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1: 어, 좋은 거죠.
0: 와. 저는
1: 아니
0: 뭐 먹어봤는데?
1: 오늘 럭키비키님이요 네. 이민 초기 아까 일부 시간에 이민 초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0: 맞아요.
1: 어, 어떤
0: 저 듣고 봤어요.
1: 네, 박철규 네. 어르신께서 어
0: 프리웨이
1: 10번 프리웨이라고 그러셨대요.
0: 아, 101번인가?
1: 네, 10번 프리웨이라고 네. 그러셨대요. 그 얘기 들으시고 우리 럭키비키님이
0: 네.
1: 이민 초기 어떤 분이 얘기를 주셨어요. 60번 프리웨이를
0: 네.
1: 60번 도로 표지판 보고 60마일로 천천히 운전하다가 101번 표지판을 보고 100마일로 운전하다 경찰한테
0: 그러니까.
1: 걸려서 티켓을 드셨대요.
0: 네.
1: 티켓을 받고 난 뒤 하는 말이 210번 프리웨이에서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아~
0: 이거 저는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주말 금요일날 밤에 여자친구랑 당시 여자친구랑 캘리포니아로 오려고 주말에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11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달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속도를 좀 많이
1: 달렸어.
0: 냈죠.
1: 어느 정도? 120?
0: 아니 그 정도 제가 아 얘기 못해 방송에서 안 돼. 근데 그때 그날 좀
1: 달렸어.
0: 오, 달렸어. 근데 경찰이
1: 오빠 땡겨 이래서 땡겼군요.
0: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네. 밤에 깔끔한. 딱 경찰이 와 저를 세우면서 첫 마디가 Do you know how fast you're going? 딱 그래요. 너 얼마나 네가 빨리 가는지 알아? 저한테 질문을 해. Do you know how fast you're going? 딱 그래. 그 제가 75? 그냥 그랬어요. Nope. 그들이 one way 딱 그러는 거예요.
1: one way
0: 108마일이었대. 제가

0: 그리고 내가 why you ask? 그랬어. 너 알면서 왜 물어봤니? 그랬더니 I was testing you. 딱 그런 거죠. 그들이 보통 그러면 봐주는데 숫자를 108로 딱 쓰는 거야.
1: 어머나나나 108번네 그냥 빠져버렸겠구나.
0: 그래 108번 중에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연불이 세워지면서 그래갖고 네. 이게 108마일 되면요 네. 그냥 스피드가 아니고요 네. 레클레스 드라이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막한 걸로 돼갖고 코트를 무조건 가야 돼. 바스터까지.
1: 어머나 어떡해.
0: 그 여자분 헤어졌어요. 그래서
1: 정말 네.
0: 너 때문이야.
1: 옛날에요. 네. 요즘은 GPS가 있지만 GPS 없을 때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0: 그쵸 그때요.
1: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
0: 그 토마스 앤 맥가이드
1: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 네. 지도 보고서 그 일일이 찾으러 다니라고 얼마나
0: 하셨냐고.
1: 힘드셨어.
0: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정말 저는 말씀을 길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길을 알려주면 못 찾아가요. 항상 완벽히 디테일하게 네. 뭐 어느 길을 지나면 이미 늦은 거야. 네. 돌아와까지 해줘야 돼. 아니면 뭐 얘서 네. 야 브루클린 좌회전인데 어디가 브루클린 모르니까 막 가는 네. 거야. 그러면 얘가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 지나면 유클린 나오면 이미 지난 거야. 돌아야 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밥 먹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야 나 따라와 그런 것도 아저씨가 그랬더니 55번 이스트 탔다가 네. 91번 노스 타면 돼 그러는 거예요. 응. 완전 반대거든요. 55번은 사우스 노스고 응. 91번이 이스트 웨스트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야 55번 사우스 타다가 55번 웨스트 타다가 91번 노스 타면 돼 그러니까 응. 완전 반대. 그분이 그럼 따라간대. 저 사람 뭐 절대 못 간다. 제가 뭐 저기요 근데 가시더라고. 저는 느낀 이런 길치들은 저 같은 길치들은
1: 그래서 옛날에 이번 뭐 연휴 때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0: 많죠.
1: 옛날에 그래서요 허즈번이 운전하고 옆에 와이프는 지도 보고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이런데 그러다가 싸움 나가지고요
0: 엄청
1: 여행 가다 다시 돌아오고
0: 네가 여기서 왜 저리 가라 이러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아버지가 미국 처음 와갖고 네. 얼바인에서 네. 미국은 길이 사인이 예를 들어서 얼바인 볼바드 그러면 사인이 보이는 그게 좌회전 우회전 그 길이 얼바인 블루바드인데 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운전하시니까 얼바인 이 길이 얼바인 블루바드 생각하신 거야 예를
1: 네.
0: 들어서
1: 아하.
0: 그래갖고 갈대밭에서 두 네. 시간을 세 시간을 헤맨 거 밤에 이모집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열받으니까 차를 네. 세우고 네. 그 길 밤에 세우고 네. 지나가 차를 막 세운 거예요 네. 근데 백인 남자 섰어 그들이 아버님이 영어 얼마나 잘하시겠어 네. 막 뭐라고 했는데 네. 뭐 어디 할까 얘가 네.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뒤 아버지가 한국보다 알죠. 한번 야. 무슨 말만 하면 야. 오케이. 야.
1: 다 알아듣었어?
0: 이러고 딱 가자마자 저 뭐래? 나는 하나도 못 들었는데 옆에서 야.
1: 그러더니 뭐래?
0: 저 못 들었는데 너는 인마 미국 산 지 두 개월 됐다. 영어도 못 해. 내가 진짜 그리고 호텔을 찾아갔어. 저 멀리 불빛이 힐트루들이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가자. 그들이 힐트루 간 거야. 그들이 또 프론트에서 가서 주소를 적고
1: 어떻게 가냐고.
0: How? 드라이빙 how? 그들이 그 사람이 뭐 디스 뭐 이거 아니야. 야. 오케이. 땡큐. 뭐래. 그래갖고 진짜 4시간을 했었어요.
1: 세상에. 옛날에 얼바인 거기에 갈대밭이었군요. 그때.
0: 지도를
1: 개발이
0: 볼
1: 안 되고.
0: 지도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가. 토마스 맥가이드가.
1: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저는 지도 보는 게 취미.
0: 여러분 미옥씨가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길을 하죠. 그냥 차를 타고 가면 전 진짜 신기한 게 어디가 웨스트가 어디가 노리스인지 아시죠? 난 너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를?
1: 그렇게 가다
0: 아, 동물이에요?
1: 보면 항상
0: 아니 해 뜨는 거 보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해도 알고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그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방향 감각이
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실 때 산 좋아하시니까 딱 이리로 가면 뭐가 이거 아세요 느낌상으로? 이쪽으로 가면 뭐 서쪽이니까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아세요?
1: 그러니까 지도를 잘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0: 그거 어떻게 알아요?
1: 미리 여행 가서도 저는 일단 아니, 지도를 봐 그 도시에 그래서 제가 여행한 도시의 그 전체적인 이렇게 대충 지도를 그릴 줄 알아요.
0: 아니 뭐 김종우야?
1: 파리를 갔다.
0: 뭐 대동여지도 지금 시골 어떻게 알아요, 그걸?
1: 파리를 가면 북쪽에는 몽마르트가 있고 밑에 그 샌느강이 있고 밑으로 가면 뭐
0: 그게 머릿속에 나와요?
1: 지도를 보니까 항상.
0: 와 대단하다.
1: 대동여지도.
0: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그리세요. 네, 대동여지도 한번 그리세요.
1: 이불의 지도도 그리고.
0: 아, 이불의 지도.
1: 네. 아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안전하게 그래도 네. 너무 또 GPS만 믿지 마시고 전반적인 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0: 저는 진짜 모르니까 네. 이런 분이 옆에 있어야 돼요 진짜. 아~ 제가 다행히도 와이프가 길을 잘 봐요.
1: 아 천생 연분이군요.
0: 근데 와이프 틀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아~ 왜? 나는 완전 바보니까. 아~ 저는 아니면 돌면 된다는 그런 약간 주의라서 잘못 갔으면 돌면 되고.
1: 그렇지.
0: 아니면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아니, 거지.
1: 프리웨이 가다가요. 엑시스를 못 나갔다고 위험하게. 거기 막 이러는 위험하게 거 위험해.
0: 아, 그거는 그냥 돌아오는데. 다음에 도세요. 진짜 네. 진짜 위험해 그거.
1: 진짜.
0: 막 꺾고 들으면
1: 사고나.
0: 근데 여성분들이 네. 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서 차를 세워. 응. 그런 거 본 적 있죠.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 그냥 세워. 야, 일단 가. 세우면 안 돼.
1: 아, 어떻게?
0: 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1: 아, 조심해야 돼요.
0: 아, 근데 저 비비안님, 응. 우리 비비안 저 제가 알던 그 비비안 우리 누님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산파 단어를 아는 거 놀라시네요.
1: 산파?
0: 산파라는 단어를 20대 같은데, 아, 20대 같다고.
1: 아, 산파.
0: 20대 때 어르신이 대단하다고.
1: 어, 아기 받는 산파.
0: 제가 20대 같아 응. 보이긴 하죠. 매몰은 아니 아무튼, 어저께 응. 그 우리 김미경 팀장님 오셨을 때. 네. 그 염색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홍수평 네, 올 때 네. 제가 내추럴 머리할 때 두 분이 놀라셨잖아요.
1: 그러니까 흰머리도 없고
0: 아 있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건 있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20대 같아 보여서
1: 아 얼마 전에 빨리 노래 들어야 돼.
0: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서빙하시는 여성분이 막 하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막 옆 테이블을 보더라고. 제가 봐도 어려 보이는 애들이니까
1: 네, 네.
0: 근데 저희가 아는 형님이
1: 아 술 시키니까
0: 아 술집을 네.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어 저희는 아이디 안 봐 이런 거 있잖아. 나 누가 봐도 이 형 뭐 근데 오늘 내란 분인데 뭐 50대 이 형이 우리는 아이디 안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서버분이 아유 저희도 이렇게 가려서 봐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저를 보면서 이분도 한 20대 지금 거의 28 되셨고
1: 어 아니 우리 훈이 씨는 진짜 동안이에요. 우리
0: 살쪘어요,
1: 둘 다
0: 살짝 근데 미옥 씨 진짜 동안이에요.
1: 나도 동안이에요.
0: 이번에 21살 생일 언제예요?
1: 아 빨리 불꽃놀이 한번 이펙트 시작.
0: 이 노래를 안 봤잖아요.

0: 로네즈스가 불렀습니다. Be My Baby.
1: 아, 너무 좋아요.
0: 아, 이건 옛날 노래들 너무 좋아.
1: 올 팝이 그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팝은 네.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감동이 없어요.
0: 얼굴은 20대인데 마음.
1: 아,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네. 어머니 아버지가 올드팝 네. 하도 많이 들었고 저는 네. 진짜 올드팝 진짜 많이 들었어요.
0: 아, 이런 음악 참여, 너무 좋죠. 너무 옛날 좋아. 거 70년대 Be My 60년대 베이비 베이비 성악가 돈으로.
1: 아, 성악가 아니라고요. 아, 근데 네. 제가 어저께 네. 저녁을 여러분 용궁 요새 가보셨습니까?
0: 어,
1: 갑자기 뭐 제가 특정 상호를 광고하는 거 아닌데 네. 제가 어제 가서 네. 우리 그때 이주일 대표님 오셨잖아요.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0: 네.
1: 근데 어저께 용궁한데 네. 너무 맛있는 거야.
0: 어.
1: 그래갖고 네. 음식이 저를 야 빼갈 마셔 빼갈 마셔 부르는 거예요.
0: 네.
1: 아,
0: 근데 음식이 진짜, 불러 빼갈 빼갈
1: 음식이 빼갈 빼갈 네. 비맛 빼 그래도 맛있 먹었어요.
0: 네. 아~
1: 그렇다고요. 맛있더라고요.
0: 아, 저도 오늘 생일 잔치를 중국집에서 하는데.
1: 어, 어디 갔습니까? 아, 뭐 상호 얘기 안 하죠. 중식 좋아하세요?
0: 얘기 좀 뭐 어때?
1: 저랑 됐을 때 안 네. 맞았잖아요. 짜장면이 싶으셨죠.
0: 아, 오늘은 짬뽕.
1: 오늘은
0: 그때 짬뽕. 그때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사실 울면.
0: 아, 울면도 맛있죠.
1: 근데
0: 기스면.
1: 기스면 기스면 한 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에. 근데
0: 울면 누룽지탕.
1: 울면을 좋아하는데. 울면은 겨울에 못 먹어요.
0: 네.
1: 아세요?
0: 왜요?
1: 그 산타 할아버지가
0: 울면 안 돼.
1: 울면 안 돼갖고.
0: 아, 정말.
1: 울면 안 돼.
0: 어, 이러다가 진짜 크리스마스 금방 오겠어요.
1: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0: 어. 야, 메리 크리스마스.
1: 크리스마스 때 뭐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썸머 크리스마스 네. 한번 얘기해 볼까?
0: 썸머 크리스마스?
1: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구 남반구 북반구 있잖아요. 남반구에서는 네. 지금이 저 겨울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는 지금 추울 텐데.
0: 눈 얘기? 아.
1: 아. 저는 크리스마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0: 왜요?
1: 항상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네. 한국에서.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하고 네.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지낸 적이 없어요.
0: 아버님이 꼭 오셔갖고, 그때 오셔서 네. 뭐냐?
1: 외출을 못해요. 야 뭐래? 뭐래? 뭐래? 야 뭐래?
0: 아버님이 굉장히 유쾌하실 것 같네요. 아, 이런 연휴 때는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 그렇죠?
0: 나는 모일 식구가 없어.
1: 저도 뭐.
0: 네. 그래도 아들도 있고.
1: 뭐 뭐요 집에 있는데.
0: 네. 외로운 분들도 네. 우리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0: 이 가사 외울 줄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이거요.

0: 이 미국가를 배웁시다 이래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1: 누가요?
0: 뉴욕의 라디오 스테이션.
1: 이걸 미국 분들 다 몰라요.
0: 그래서 요즘 미국 분들이 이 노래를 네, 가사를
1: 미국가 네.
0: 잘 부른가 이래서 가라오케 챌린징을 요즘 많이 하고 있대요. 진짜. 근데 아니, 진짜 이걸, 우리 어디 가면 이 노래
1: 가라오케에서
0: 아니 가라오케에서
1: 너무 웃긴다. 아니 생각해봐. 반대로 네. 우리가 애국가를 가라오케에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생각해봐요. 동해 바로 끄지.
0: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때요.
1: 재밌다.
0: 그 애국가를 네. 그 국가를 가장 아주 그냥 잘
1: 하는
0: 한 소리로 나라? 해서 부르는 나라가 애국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1: 저는 네. 미국 저도 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까 네. Oh say can you see 그다음부터 립싱크
0: 립싱크 아니 어디 가면 진짜 립싱크 해야 돼 이게 안 외워져
1: 근데 제가 립싱크 기가 막히게 해요
0: 그래요?
1: 제 미국 친구 옛날에 대학 학교 다닐 때 하루 제가 이렇게 가슴에 딱 손 얹고 립싱크 하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다뤄 그러는 거예요
0: 네.
1: 나 몰라 어떻게 그냥 입만 뽑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되잖아 우리 아이돌 퍼포먼스가 미국이가 놀래더라니까요 내가 다 한다고
0: 아, 와. 립싱크 하지 말고 요즘 네.
1: 아 이거 어느 정도 아세요?
0: 전 다 외웠었어요
1: 진짜요?
0: 우리 그 캠페인을 했다니까요
1: 이거 다 외우세요?
0: 방송에서 근데 지금 까먹었어 아,
1: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전 못 외워요 한 번도 외운 적도
0: 없고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so proudly we hailed 뭐 at the twilight last gleaming
1: 너무 옛날 올드팝까지 하잖아
0: 아 이건
1: 좀 발음 좀 살려주세요
0: 아, 아니 미국의 상징은 뭘까요? 동물
1: 독수리 아닌가요?
0: 독수리죠
1: 네.
0: 근데 독수리가
1: 독수리 오형제
0: 대머리 더군다나 대머리 독수리를 그쵸. 생각하실 거예요
1: 아니요?
0: 미국의 국장이죠 그레이실
1: 네
0: 공식 마스코트니까.
1: 네.
0: 근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1: 조지 워싱턴.
0: 벤자민
1: 프랭클린.
0: 네. 이분이 네. 독수리를 아주 싫어했다고.
1: 왜요?
0: 왜냐면 다른 새가 먹이를 이렇게 하면 그거를 훔쳐 먹는 비열한 야비꾼이다. 해서.
1: 그래서
0: 강력하게 밀었던 게 바로 칠면조 터키.
1: 아니, 잠깐만.
0: 아니 진짜.
1: 독수리가 그래서 싫다고 터키를 밀었다고요?
0: 터키를 밀었대요.
1: 벤자민 프랭클린 님께서? 와, 이거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터키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네. 이 독수리가요.
1: 네네.
0: 너무 인간이 잡고 살충제 때문에 미 전역에 고작 411쌍만 남고 멸종 위기에 처해 네, 있었대요.
1: 맞아요.
0: 근데 눈물겨운 보존 노력 덕분에 지금은 30만 마리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많이 늘었네.
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대표하는 거 뭐 있을 것 같아요?
1: 미국 저게 그 큰 소 있잖아. 바이슨.
0: 바이슨 고기 드셔보셨어요?
1: 고기는 못 먹어봤어요.
0: 저 먹어봤어요.
1: 어때요? 질겨요? 누린내 나요?
0: 그냥 뭐.
1: 저 굳이 뭐 한우가. 그 뭐... 이거 한우냐? 한우 바이슨까지는 뭐. 맛이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0: 그냥 뭐.
1: 그냥 소고기 같아요?
0: 그냥 좀 뻑뻑하니.
1: 근데 미국 워낙 바이슨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 친구들도
0: 이 바이슨도 아메리카 들쏘 온 거죠.
1: 그죠. 엄청 커.
0: 무스.
1: 아 무스.
0: 아
1: 머리 바르는 무스 말고.
0: 무스.
1: 네.
0: 토머스 제퍼슨께서 신대륙의 생물은 너무 왜소하고 퇴화됐다라는 프랑스 학자의 고를. 프랑스랑 미국이랑
1: 그때는
0: 그런 게 있어. 이걸
1: 낮게 보는 거지
0: 네네.
1: 유럽 애들이 그렇죠.
0: 그래서
1: 분들이.
0: 뭐 우리 신대륙의 생물이 왜소하다고?
1: 그래서 무스를 보여준 거야?
0: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잡은 7피트짜리 거대한 무스 사체를 프랑스로 보냈대요. 미국의 야. 동물도 이렇게 크게 자란다.
1: 우리 다 크다. 야.
0: 확 보내줬어 그냥.
1: 그 너무 웃긴다. 무스를.
0: 무스를.
1: 무스가 얼마나 큰데?
0: 그러니까. 와. 스케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1: 프랑스에는 이렇게 큰 애 없을걸요?
0: 없을 것 같죠?
1: 그렇죠. 와.
0: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뭘 것 같아요?
1: 저는 그 못생긴 애 무서운 애 있잖아요. 네. 파썸.
0: 아 파썸. 진짜.
1: 너무 무서워.
0: 아니 새끼들 데리고 쭈루룩 나왔는데 너무 귀엽던 걸요.
1: 진짜.
0: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1: 아니 파썸이 귀엽다는 걸 처음 들어봐요. 전 처음 보고 너무 경악을 했어요.
0: 네.
1: 얘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 팝송은
0: 쥐처럼 생기면서
1: 쥐처럼 더무색이고 더무섭고
0: 섞어 놓은 것 같죠.
1: 얼굴도 붉은색이라고 무섭게. 팝송은 아니겠지. 뭐예요 그럼?
0: 그리고 아 저기 카요리.
1: 아 코요테.
0: 응. 하고 아. 라쿤.
1: 라쿤이 라쿤. 미국을 대표예요?
0: 아니 이런 것도 없나, 후보로 올랐던 거죠. 왜냐면 커요리가
1: 라쿤 귀엽지.
0: 미 전역에
1: 많죠.
0: 골목까지 다 점령을 해서
1: 그것도
0: 얘네들이
1: 많죠.
0: 그리고 가요리, 예. 라쿤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회를 포착해서 번창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천파.
1: 얘네들은 급하면 두 발로 쓰는 거 아시죠? 라쿤이 두 발로
0: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1: 근데 저 진짜 큰 거 봤어요.
0: 네.
1: 라쿤이 한 2m 되는 거 봤어. 진짜 크더라. 걔가 아파트 수영장을 수영장이 아파트에 그 물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물이 있고 그 그냥 꾸며놓은 정원 같은 거예요.
0: 네.
1: 밤에 뭔가 샥
0: 수영해요?
1: 소리가 나서 이번에 뭐지 봤더니 2m 되는 라쿤이 그 물에 들어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0: 라쿤이 그게 커요? 2m나?
1: 제가 본 거 그랬어요. 뭐 재보진 않았지만
0: 저 어제 어떤 영상 봤는데 이렇게 저기 넛을 주니까 그 엄마 라쿤이요 새끼들 쪼르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새끼들은 너무 귀여워. 근데
1: 새끼는 뭐든 귀여워요. 아기들은
0: 제가 아는 그 미국 분 여자분 별명이 라쿤이에요.
1: 왜요?
0: 눈화장을 너무 이렇게
1: 똥을 크게 해요?
0: 남자분들이 다 그래 라쿤 그러는데 나는 뭔가 했더니 눈화장을 왜 아이라인을 너무 진하게 그러니까
1: 그래도 팬다보다 낫네. 팬다보다 라쿤이 낫지. 와 근데 라쿤 저는 그 얼마 이모 댁 갔을 때 이모가 뭐라고 제가 밤에 잠깐 그 당시에 흡연할 때라서 차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있어서 그 앞에서 근데 뭐가 끽끽끽 소리 나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라쿤 패밀리가 제 차 앞에 서갖고 두 발로 딱 서갖고 먹을 거 달라고 네 마리가
0: 걔네들은 진짜 와 쥐시통도 잘 되지고 아우 넉살도 좋아.
1: 근데 귀엽더라고요.
0: 바로 이런 동물들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1: 1등은 뭐예요? 1등은
0: 1등으로 꼽힌 게 최종 우승자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픽 터키 칠면조가 꼽혔어요. 네. 왜냐면 미국 국기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다 들어있고
1: 터키에 파란색이 있어요?
0: 있대요 그 털에. 터키들이 참 얘기해요. 걔네들
1: 뭐요?
0: 울어요.
1: 꾸르르
0: 아니요. 뭐. 막 희한하게 되게 크게 울어요. 저는 그
1: 왜 울렸어요? 왜? 왜
0: 공원에
1: 울려요,
0: 그 터키 애들이 있어가지고
1: 공원에 그 터키가 있다고요?
0: 저쪽에요. 그 팰리세이드
1: 아,
0: 그
1: 좋은
0: 뉴욕에,
1: 동네.
0: 뉴욕에.
1: 아, 좋은 동네. 응. 네.
0: 그 허드슨 강 옆에
1: 그러면
0: 숲이 있는데
1: 땡스 밑에 개들 잡나?
0: 그 와. 야생 터키니까 그 잡았다가 감옥까지.
1: 백악관에서 항상 땡스 밑에 한 명 풀어주는 행사 있잖아요.
0: 너무 잔인해.
1: 누군가는 먹겠지.
0: 아니 걔는 안 잡아요.
1: 그거 어떻게 알아?
0: 걔는 풀어주고 걔는 그 어디서 생츄어리 이런 데서 자라죠.
1: 아 그걸
0: 그럼요 안 잡아요.
1: 아 그래요?
0: 걔는 살려주는 거죠 개만.
1: 야
0: 너무 잔인해. 개만 살려주고 개만 나머지 살려줘. 다 잡고. 그 무슨 족이야?
1: 근데 솔직히 드세요 안 드세요?
0: 터키요? 먹죠. 먹죠.
1: 맛있잖아요.
0: 그래서 미국인들의 가장 따뜻한 축제인 추수감사절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칠면조가 가장 미국적인 이유는. 이세를 보고 웃어야 할지 경례를 해야 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1: 사실 터키라는 게 우리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우리 표현에 인디안이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그분들의 그거를 이제 처음에 오시면서 그 추수 부활 추수 부활절이 아니고 뭐
0: 추수 감사절
1: 그때 그때 막 옥수수 감사 서로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했던 그게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인 건 되게 있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터키 먹을래 치킨 먹으려면 전 치킨 먹어요.
0: 그래요? 터키 얼마나 맛있는데 크랜베리하고 해서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냥 먹으면. 그냥 살만 먹으면 퍽퍽하지 않아요?
0: 아니 안 퍽���해. 너무 맛있는데
1: 탱대님 다 좋아해.
0: 터키
1: 지금 봐 댓글도 봐 다정님 라쿤 무서운데 탱대는 귀엽다고 하시네요. 이거 봐요.
0: 너무 귀여워요. 동물은 다 귀여워.
1: 근데 나는 안 귀엽지? 저는 귀엽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신영원의 노래 들어볼게요.
1: 네, 이 터가
0: 터
1: 왕이 될 상인가 터.

0: 신영원의 터 들으셨어요. 터를 잘 잡아야 되죠.
1: 그럼요.
0: 우리 조상님들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배산임수.
1: 배산임수 하시고. 응?
0: 뒤에는 산, 양기.
1: 그렇죠.
0: 앞에는 물, 음기. 조화롭게.
1: 그다음에 네. 좌청룡 500호.
0: 그것도 터랑 상관이 있나? 좌청룡.
1: 그렇지 않아요? 왼쪽에는 용.
0: 그 영의정 우의정 얘긴데.
1: 그런가?
0: 응. 아니 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캠핑 가시잖아요.
1: 가끔 뭐 저는 그러면 저는 뉴욕시만큼은 못하지만
0: 텐트 막 칠라고.
1: 아니 근데 응. 캠핑 가시면 응. 보통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캠핑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0: 사이트가 정해져 네. 있지만 그 사이트 내에서도 여기다 저어야 되나 저기다 해야 되나 터를 잘 잡아야 돼요.
1: 그 뭐 차이가 응. 있나요?
0: 그럼요. 왜냐면
1: 여기서 질문.
0: 네, 평평한데.
1: 캠핑 가실 때, 아, 네. 그 텐트를 직접 치십니까? 아니면 구경하십니까?
0: 직접 치죠.
1: 칠 줄 아세요?
0: 그럼요.
1: 오.
0: 아니, 아, 저기
1: 텐트를, 텐트. 네, 칠 줄 아신다고? 네,
0: 영국에서 베테랑 캠퍼 커플이 단 1분 4.95초 만에 2인용 텐트를 설치해서 기네스.
1: 몇 초? 몇 초?
0: 1분 4.95초.
1: 1분 4.95초요?
0: 그러니까 1분하고 5초 1분 정도.
1: 1분만에 어떻게 텐트를 쳐?
0: 그러니까 그래서 기네스 세계 기록. 아니 별게 있어 다.
1: 야.
0: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텐트 빨리 치기.
1: 저는
0: 2인용 텐트.
1: 텐트는요. 네. 치면서 알콩달콩하는 재미가 있어요.
0: 어머, 야, 다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1: 더 웃긴 뭔지 알아요? 네. 살짝 무너뜨려야 돼 한번.
0: 왜?
1: 그럼 서로 껴안고.
0: 아우!
1: 어머! 하면서 무너졌어! 이렇게
0: 아이고 그러고 싶겠다. 저리 가! 이러면서 커플들은
1: 그 재미로 보는 거죠.
0: 아이 그때야 서로 이렇게 그
1: 알콩달콩할 때
0: 그럴 때지 네.
1: 막 눈만 봐도 팍팍팍 할 때 아 좋아.
0: 아 캠핑 해본 지가 오래됐네.
1: 나이 들면 캠핑한 거예요. 그냥 호텔 가지.
0: 아 진짜.
1: 최소한 글램핑 이상 가죠.
0: 아니 근데 그 재미가 또 있어.
1: 근데 여성분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씻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도 불편해서?
0: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샤워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가는 거야.
1: 갔다가 왔을 때 그 행복. 아.
0: 그러면 이 한 방울의 이 샤워의 감사를 알게 되죠.
1: 그러네요. 또 소확행? 행복한.
0: 아 진짜.
1: 맞아요.
0: 그리고 그 힘들다는 마운틴 위트니.
1: 네.
0: 거기를 탁 갔다 와가지고 밑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 때.
1: 아 좋다.
0: 아 그때 너무 행복해.
1: 시원한 콜라랑. 좋다.
0: 먹으면서 네. 근데 또 올라가고 싶어. 한때 그 산에 그래요? 중독이 돼서 응, 또 올라가고 싶고 막 그랬어.
1: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네. 제가 뭐 그 크리스찬까지는 아닌데 교회에서 그때 잠깐 할 때 그 전도사님이랑 애들 통솔하고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 데리고 그런 데를 갔어요. 캠핑 그라운드를 갔는데 그 사륜 바이크 있잖아요. 큰 거
0: 네.
1: 산악 바이크 그걸 한 대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들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걸 처음에 탔거든요.
0: 네.
1: 탔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잘못돼갖고
0: 뒤집었어?
1: 삐걱하면서 제가 그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다리를 딱 지탱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그 바퀴 어머. 끌려 들어간 거예요.
0: 오마이갓.
1: 후수수 하면서 진짜 뒷바퀴에 제 오른쪽 다리가 끼어 들어갔어요. 몰려서 우르르 하면서 끼어들어서 제가 차에 엉켜 붙어버린 거야. 근데
0: 그러니까 버팅기면 안 돼. 넘어질 때는 그냥 넘어지면서 그게, 잘 넘어져야지.
1: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쭉 가다 보니까 언덕이 너무 높아갖고 네. 절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밑에서 애들이 절 보고 막 환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소리사라고 뒤로 딱 돌아오다 엉킨 거예요.
0: 아이고야.
1: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는 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제가 다리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갔는데도 살아야겠다 생각에 이 오른손으로 이거를 잡고 제가 들어버렸어요. 이거를. 그걸 들고 다리를 제가 뺐어요.
0: 어머.
1: 그리고 쩔뚝거리고 나왔어. 그리고 제가 아닌 척하고 나왔더니 애들이 알고 보니까 저보고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이거였는데 저는 오빠 멋있어 이걸 생각하고 거기서 오버하다가 오버하다 다리가 낀 거야.
0: 아니 수신호를 그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잘못 받을 때
1: 그래가지고
0: 있어요.
1: 밤에 캠핑을 치고 이제 잘
0: 가라는 건데 오라는 건 줄
1: 알고. 알고 멋있는 척하다가 다리 낀 거지. 정말. 그래서 밤에 이제 잘 시간이 됐어요. 여자팀 따로 남자 캠핑을 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하니까 니들 자라 내가 밤에 보충 해줄게. 그래서 남자들 한두 명 불러서 야 우리 군대처럼 돌아가면서 불침만 쓰자. 근데 밤에 캠핑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0: 나 곰 봤어.
1: 곰을 봤다고요?
0: 네.
1: 어떻게 했어요?
0: 곰이 왔어요.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 쥐지근 듯이 있으면
1: 너무 위험하잖아 곰은.
0: 여기가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캐스킬이라는 데서 그때는 동의 기념일이었어요. 연휴 때인데 네. 그 친구가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1: 몰려.
0: 예약을.
1: 그래서.
0: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네. 그리고 저희 그 한미역 사단이라고 방송하는 네네네. 우리 동생들 해서 한 8명이 갔어요. 오. 근데 캠핑 사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헤매고 헤매고 헤매다가 거기 그 계신 분이 저기 가면 산 위에 그래도 캠핑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1: 불법으로?
0: 아니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 아. 그렇지만 아무 시설이 없어. 화장실도 없고
1: 아무것도
0: 물도 없고.
1: 아.
0: 대신 그 위에 산정 호수가 호수만 있는 거.
1: 좋다.
0: 그 호수물로 입 닦고 세수하고 물 떠먹고 다 했죠.
1: 아니 그 정도면 자연인이잖아요.
0: 아니 근데 네. 그때 정말 최고의 많은 별을 봤고.
1: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그럼?
0: 화장실은 뭐 저쪽 알아서 오, 자연 속에
1: 야.
0: 가장 아름다운 캠핑이었어요. 야. 그때 저희 아버님이 네. 제가 막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야야야 너무 좋다 여기 이러면서 긍정 마인드를 보여주신 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일이 안 풀리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1: 네,
0: 경우
1: 네.
0: 근데 꼭 아버님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야 여기 너무 좋다 하고 분위기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마음이 풀려서 여기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그날
1: 맞아.
0: 밤 너무 좋은 캠핑을 했어.
1: 아, 근데 낭만이네요. 낭만이다.
0: 여러분 그런 낭만 가족과 함께 하라면 어딘들 뭐 안 좋겠어요?
1: 저는 반대로 네. 하와이를 갔다가 가족들이랑 네. 그 친구분들 아버지 친구분들 갖고 어디를 잡으신 거 별장을 네. 그래서 딴 데 호텔에 있다 호놀룰루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잡았는데 그게 케네디 대통령
0: 네.
1: 케네디가 있던 그 패밀리가 있던 별장이래요. 그래서 기대를 했잖아요. 갔어요. 이거는 폐가야. 흉가야 흉가. 귀신 나오는 집이야 진짜. 근데 뷰는 기가 막혀요. 바다 근데 막 나무에 그 진짜 멋있는 집인데 그냥 폐가 흉가예요.
0: 어떻게 해.
1: 귀신 나와도 아무도 못해. 아버지가 어른자 술 먹다가 예. 야, 나 여기서 못 잔다. 그래갖고 우리 따로 호텔 갔어요 그냥.
0: 그쪽 아버님은 좀 다르셨구나.
1: 저희 아버님 다르시죠.
0: 우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얼른 올게요.
2: 네.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8: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7: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8: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7: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0: 기린 좋아하세요?
1: 기린?
0: 네.
1: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이 어어. 기린 그림이고.
0: 그 기린이요? 네. 수학을 그렇게 한대요. 산수를 잘은
1: 진짜요?
0: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기린들이 네, 네. 산수를 잘한대.
1: 어떻게요?
0: 그 뭐 그렇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1: 저희끼리 구구단을 왜 잡는 거야? 신기하네.
0: 구구단 좀 외우면서 네. 심심하면 아니 연휴에. 근데
1: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네. 넘어가고 싶어요. 다정님께서 네. 아까 우리 미용실께서 그 캠핑 갔다가 네. 집에 들어와서 샤워할 때가 되게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맞아요. 흘린 땀 씻어낼 때의 기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다 하셨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0: 네.
1: 여성분들이 캠핑할 때 흘릴 땀이 뭐가 있죠?
0: 산에 가면 일단은 그리고
1: 아니 캠핑 그라운드
0: 갈 때 박해야지.
1: 남자가 다 하잖아요.
0: 네 여러분 주말에 좀 움직이시면서 땀도 흘리고
1: 샤워도 하고
0: 캠핑도 하시고 네. 많은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이번 연휴 더욱더 네. 건강하고 즐겁고 네. 또 보람찬 네. 연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4: 진짜 감쪽 같네?
15: 역시 벤트웨이야!
1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박명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요즘같이 캘리포니아 무더운 날씨, 이러한 여름, 만물이 왕성해지는 계절이지만 이러한 여름철 건강법, 저는 야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제대경 사기조신 대론에 보면 사계절 기후에 맞는 섭생에 대한 건강법이 나오는데, 여름 대목 보면요, 야와족이라는 말, 즉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주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의학의 여름철 번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번창할 번째 빼어날 쑥, 즉 이와 같이 여름은요 만물이 번성하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여름은요 세상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너무 장렬하고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서 쑥쑥 자라지만 우리 몸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하게 여름철에 살려면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황제대경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사시사철 그것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 역시 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름 낮은 길고 밤은 짧음으로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와족이, 즉 여름에는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늦게 자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옛말을 현대에 따라서 적용하려면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 드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늦게 자라 하지 않아도 보통 11시 이후에 잡니다. 즉 여름철 섭생법을 얘기할 때는 밤에 늦게 자라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미 늦게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도 여름의 기운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섭생의 범위는 몸가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황제대경을 보면요 사계절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즉 각 계절의 기운에 따라 어울리는 마음 자세, 봄에는 뜻이 잘 생겨나도록 하고 가을에는 마음을 잘 가라앉히게 하고 또 겨울에는 생각을 섣불리 드러내지 말게 하고, 오히려 요즘 같은 여름은 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의 이미지는 유쾌함과 화창감입니다. 그래서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습도가 높다 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운은 마음껏 건강할 수 있는, 원래 화창하지만 우리 몸은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 성질을 내고 화를 내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 노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자유는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입니다. 와, 드디어 기다리던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뭐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가 매일매일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자유의 의미를 잠시나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마티나 맥브라이드가 불러준 인디펜던스 데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시지요? 거리에 가득 찬 붉은색, 흰색, 또 푸른색의 물결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독립기념일 주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독립기념일을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미국인으로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날이다. 와, 진짜 멋진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독립기념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던가 지인분들과 함께 맛있는 바베큐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채우는 활기찬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삶 자체가 없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유는 매일 지켜야만 주어지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댓글이 항상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코발트색, 아 시원해 보이시죠?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감사해요. 파란 코발트색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보니엠이에요. Sunny.

네, 보니엠의 음악 써니였습니다. 이 써니라는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햇살이 쨍쨍한 날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TKR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뭐 어제부터 여행 떠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인데.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오늘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면서 불꽃축제가 예, 밤새도 우리의 귀를 울릴 텐데요. 1776년 7월 4일 미 대륙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서에 공식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해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독립서명은 7월 2일에 상당 부분 완료됐지만 문서가 공식 채택된 7월 4일이 기념일로 공식 책정됐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 몇 명일까요? 56명이 총 인원이라고 하네요. 1870년 연방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해입니다. 처음에는 무급 휴일이었다가 1938년에 유급 공휴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자, 올해 연휴를 맞아서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이제 독립기념일이라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질 텐데요. 대표적인 축제 불꽃놀이 좀 살펴봤습니다. 헐리우드볼, 예,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콘서트가 있고요. 해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4일까지, 예, 매일 밤에 불꽃 축제가 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죠. 예, 독립기념일까지 있고요. 또 마리나 델레이, 예,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예, 바다에 비치는 불꽃이 장관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아, 정말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마리나 델레이.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또 일부러 그쪽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7월 4일 밤 9시에 약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로즈볼 스타디움, 예, 파사디나의 오랜 전통인 그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최근에는 LA 갤럭시의 축구 경기 종료 후 대형 불꽃쇼가 이어지는 예, 패턴인 이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 종료 후에 밤 9시경에 예,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헌팅턴 비치에서도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이 오렌지 카운티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와 이 부두앞 이 해상 불꽃놀이가 종일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는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불꽃놀이 축제는 밤 9시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가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김광석이었습니다. 일어나였어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가사가 갑자기 가슴을 훅 치는 것 같아요.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 영화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은 뮤지컬 해밀턴을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 아버지 중 한 명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힙합 또 R&B 재즈 음악으로 풀어낸 브로드웨이 최고의 뮤지컬 실황 영화입니다. 이 건국 초기 미국의 역사를 가장 트렌디하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영화 해밀턴은 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팀의 실제 무대 실황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미국의 10달러 지폐 속 여러분들 10달러 있으시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달러 지폐 속 인물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격동적인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힙합 굉장히 독특하죠. R&B, 재즈 그리고 전통 뮤지컬 넘버로 풀어낸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힙합과 역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할 것 같은 미국 건국 역사를 빠르고 트렌드한 이 랩과 힙합 비트로 재해석했습니다. 대사 없이 노래와 랩으로만 극이 진행되는 소울프로 형태인데요. 쏟아지는 가사 속에 엄청난 역사적 정보와 감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이 예고편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뮤지컬 영화인 만큼 노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 건국 주역들을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유색인종 배우들이 연기합니다. 과거의 미국 이야기를 현재의 미국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연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로드웨이 캐스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본 작사 작곡을 맡은 천재 아티스트 린마누엘 미란다가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 역까지 직접 소화하면서 이 토니상 11관왕 또 퓰리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해밀턴은 이 해밀턴의 절친이자 영원한 숙적이었던 에런 버의 내레이션과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와 팽팽한 감정 대립을 따라가면 그게 몰입도가 100

그리고 무대 바닥에 설치된 턴테이블의 이 회전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의 그런 흐름이나 치열한 전쟁터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등장해 부르는 이 브리티시 팝 스타일의 넘버죠. 지금 듣고 계십니다. You'll be back이라는 노래 듣고 계세요. 무거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최고의 코믹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막과 함께 가사의 라임과 말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의 패러다임을 바꿨는가, 평가받는지,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아마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멋진 작품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추억의 영화 스케치, 이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네, 뮤지컬 해밀턴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쉬는 날인데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주고 계시네요.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요즘에 저는 홈페이지 읽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 세단장한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많이 많이들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클릭하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요. 그러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겁니다. 섹션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 골라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강산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더울 때, 땀 많이 흘릴 때는 수박이 최고잖아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

참 노래말이 재밌습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까지도 할아버지 수염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 가면 아, 참 그 정겨운 시골 풍경들이 눈에 선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참 아름다워요. 그죠? 겨울에는 흰눈이 쌓이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기차 타고 시골에 가다 보면 할머니 댁에 가다 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 하얀 들판에 눈이 쌓이고 또 여기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예, 기차 타고 갔던 그런 시골길 참 정겹습니다. 지금도 기차 타면 그런 기분이 들려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고속열차라고 해서 금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차를 타봤었던 타고 시골길을 갔었던 시골을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운 정 사랑 그걸 충분히 받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아버지와 수박인데 제목도 그렇고 너무나도 정겨운 노래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 브라이언 존스하고 짐 모리슨이 우연히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나서 오늘이 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모리스는 1971년,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는 1969년에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네, 짐 모리스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Light My Fire라는 노래예요. 60년대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자 이 사이키델릭 록 밴드 도지의 강렬한 보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악계의 귀한 징크스인 27세 클럽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7세 요절한 천재 뮤지션들을 예,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예, 눈을 감았네요.

브라이언 존슨은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즈의 창립 멤버이자 초기 리더였습니다. 페인틴 블랙이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페인틴 블랙. 롤링스톤즈 노래예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렌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KR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타임이라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글렌 캠벨이에요. 아주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오랜만에 듣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이 오늘 3일로 지정된 가운데 각 기관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은 오늘 정상 운영되고요. 우편물도 배송됩니다. 연준에 따르면 은행도 대부분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주식시장은 휴장해 오는 6일 월요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상점과 식료품점 대부분은 오늘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중서부와 동부 20여 개 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동부 지역에는 폭풍과 홍수 위험이 예보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객들은 이 기간 동안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여파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이죠.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점퍼의 렌트비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2베드룸 아파트 월 렌트비가 $5,700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을 제치고 2베드룸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가 됐네요. 자,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가주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에 따르면 내일 오후 5시부터 오는 5일 일요일 오후 3시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불꽃놀이로 발생한 연기가 약한 바람으로 축적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LA 다운타운과 LA 카운티 일부 지역, 북부 오렌지 카운티 샌가브리엘 밸리에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인랜드 엠파이어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대기질은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창문과 문이 닫힌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남가주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드론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LA 카운티에서는 3일 오늘입니다. 볼드윈 파크, 샌가브리엘, 아람브라, 또 하와이언 가든셀 등에서 이 음식 부스 등이 운영되고요. 게임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가브리엘과 알케디아, 버뱅크에서는 저녁 9시쯤 드론쇼가 열립니다. 헐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는 내일까지 콘서트와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LA 다운타운에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그랜드 파크 썸머 블락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예술, 댄스, 음악 행사가 진행되고요. 오후 5시에는 드론쇼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는 롱비치와 레던도 비치, 마리나 델레이, 토렌스 등 해변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같은 시간 이 애너하임과 미션 비에호, 또 라하브라, 또 터스틴 등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1부는 여기서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자유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용기 있는 자들의 땅뿐이다. 누가 말을 했을까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말인데요. 한여름의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 축제가 기다려지는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용기 있는 자들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네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에 이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열정과 용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0: 땡큐 포 더 뮤직 아바 노래였습니다. 아바 노래는 다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경쾌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용기와 희생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진 자만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어떤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라는 댓글 가슴에 확 와닿네요. 소피아님은 어쩜 이렇게 피드백을 멋지게 주시는지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노래도 굿송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0: 방송통 이슈 해결사 제이초이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제이초이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별 말씀은요.
0: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1: 네. 뭐 매주 제가 어떤 네. 이슈거리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0: 네네.
1: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고방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홍보방송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어떤 네네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0: 아, 진짜 뜨거운 이슈죠.
1: 네, 예.
0: 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네. 뉴스 보도도 참 많았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정말 요즘 심각한 이슈인데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져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네. 수준인 것 같아요.
1: 예.
0: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수준이라고는 할까요?
1: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그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0: 네.
1: 보이스 피싱과 보이스 스캠에 대해서 네. 그 실체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0: 아유, 진짜 아주 필요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 탑10에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1: 예.
0: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벤츄라에서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로 70대 남성이 8만 4천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다행히도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1: 예.
0: 와, 8만 4천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 예. 보이스피싱은 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노리는 범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0: 네.
1: 어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0: 맞습니다. 맞아요.
1: 예.
0: 아, 진짜 다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심리를 흔드는 보이스피싱.
1: 예.
0: 예.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연인인 척 다가온 뒤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로맨스 스캠.
1: 예.
0: 뭐 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기 유형에 대해서
0: 네.
1: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0: 네.
1: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0: 네.
1: 어떤 그 보이스 피싱의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어떤 첫 번째 어떤 택배 문자 사기가 있어요.
0: 네.
1: 배송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를 걸어서
0: 네.
1: 그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요. 또 은행 사칭으로 당신의 계좌에 어떤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면서 어떤 비밀번호나 어떤
0: 네.
1: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고요.
0: 아하.
1: 또 하나 또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거는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0: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가짜 결제 화면으로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가 있고요.
0: 세상에. 실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1: 엄청
0: 그죠?
1: 많죠.
0: 예.
1: 저희도 어떤 물건이 싸게 나오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부터 보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물건이 안 와서 나중에 알아보면 돈만 떼이는 경우 많죠.
0: 맞아요. 진짜 황당하죠.
1: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요.
0: 네.
1: 어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워서 어떤 가상 자산이나 어떤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또 사기가 있고요.
0: 네네네.
1: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맨스 스캠 사기도 어떤 SS나 메신저를 통해서 친분을
0: 네.
1: 쌓은 뒤에 뭐 병원비나 사업 자금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네.
1: 또 요즘 좀 또 새롭게 어떤 그런 게 나온 사기가 어떤 차고 송금 사기가 있어요.
0: 그건 무슨 뜻이에요?
1: 그거는 어느 날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0: 오.
1: 그럼 이거 누가 보냈지? 난 이거 돈 받을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락이 오죠. 제가 잘못해서 그쪽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 그 돈을 다시
0: 진짜.
1: 보내달라고 하는.
0: 네.
1: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저희를 제가 받았으니까
0: 네.
1: 돈을 또 송금을 하죠.
0: 그렇죠.
1: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자체가 또 사기인 경우도 많고요.
0: 어머나.
1: 또 그 중간에 어떤 돈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쳐서 제 계좌를 거쳐서 사기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돈 세탁 그야말로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거네요.
1: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부를 사칭해서 IRS나 어떤 사회보장국 아니면 이민국을 사칭해서 어떤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더 물게 된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도 있고요. 또 흔히 그 어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손주나 자녀들을 사칭해서 사고가 났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송금을 좀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AI 어떤 그런 걸로
0: 그쵸.
1: 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또 어르신들은 귀가 또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어떤 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그렇죠.
1: 또 한 가지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을 해서 계좌가 어떤 범죄 연류가 됐다고 안전계좌로 돈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사기. 그리고 또 어떤 원격 제어 앱을 전화나 컴퓨터에 설치를 유도한 후에 금융정보를 또 빼가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아, 진짜 다양하네요. 수법이.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그렇고 범죄 조직들이 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 딥페이스라든가 뭐 정교하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1: 그렇죠.
0: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1: 또 한 가지는
0: 고단수입니다.
1: 또 한 가지는 어떤 요즘 많이 그게 유행이라고 할까요? 정부기관이나 뭐 어디서든 결제를 기프트카드로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어떤 애플 기프트카드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0%예요.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디서든 벌금이나 어떤 돈을 기프트카드로 받는 데는 없어요.
0: 그런 거 없죠.
1: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또 막상 또 그런 걸 한번 당해보시면 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오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0: 오, 무슨 전화였어요?
1: 마이애미 공항 수사관이라고. 어느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당신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0: 세상에.
1: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여권과 소셜카드를 6,000불에 샀다고 하면서 이거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증명을 해야 된다고 겁을 주더래요.
0: 세상에.
1: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난 지금 LA인데 난 마이애미 간 적도 없고 막 해명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까운 LA 윌셔의 지점에 FBI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 거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근데 정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더래요.
0: 어머.
1: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셜 남반이 여권 번호니 부르는데 본인께 맞대요. 그러면서 그 FBI 지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장로님이 주소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내가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래갖고 주소를 받았는데 속을 뻔했다고. 왜냐면 우편 번호가 윌셔 가면 90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우편 번호 그 집코드를 얘기를 하길래
0: 집코드가
1: 혹시나 싶으면서 그 전화를 끊지를 않고 그 가까운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0: 오, 똑똑하시네요, 장로님.
1: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끊으시라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라고.
0: 세상에.
1: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났더니 더 이상 전화가 안 왔대요. 그러면서
0: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 그날 겪었던 그 좀 황당했던 그 어떤 겁먹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제가 어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0: 아유,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1: 예, 예. 와. 그러니까 이게 날로 예. 어떤 진화돼서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고
0: 네.
1: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층이 주 피해자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예.
1: 주로 젊은 사람들이 당하는 네. 건 로맨스 스캠인데요.
0: 로맨스 스캠도 그렇고 취업 예. 때문에 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1: 예,
0: 그렇더라고요.
1: 예, 예, 예. 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네.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소중한 마음을 이용해서
0: 네.
1: 돈을 빼가는 그런 사기인데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이 SNS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킴 카스트로라고 들어보셨어요?
0: 뭐예요, 그게?
1: 그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네. 그 파병 군인이라고.
0: 어머나.
1: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0: 네.
1: 사랑한다. 당신이랑 네? 저녁 후에 같이 살고 싶다.
0: 어머.
1: 그리고 내가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0: 네.
1: 항공편이 좀 필요하다.
0: 어머나.
1: 당신을
0: 어머나.
1: 만나고 싶다.
0: 오.
1: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나 SNS를 네네네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킴 카스트로라고.
0: 아, 킴 카스트로.
1: 그 한국 여성인데요. 또 웃긴
0: 네.
1: 게
0: 네네.
1: 여기에 이용된 그 미모의
0: 네.
1: 여군이
0: 네.
1: 진짜 한인 여성이에요.
0: 여군이에요?
1: 예.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0: 예.
1: 그 어떤 그분도 신분 도용을 당해서
0: 네.
1: 그 사기 조직한테 어떤 이용을 당한 거죠. 그런데
0: 아,
1: 그 조직이
0: 네.
1: 정말 말을 걸어올 때 정말 외롭고 어떤 저가하신 분들은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또 응하시고
0: 네.
1: 또 정말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랑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0: 무섭네요.
1: 예,
0: 네.
1: 그거. 그들의 수법은 뭐 해외 파병 군인이다. 그래서 아하. 뭐 수술비가 필요하다. 저녁 후에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0: 네.
1: 뭐 이렇게 해달라. 어떤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0: 네.
1: 사랑은 신뢰를 쌓지만 사기는 서둘러서 그 송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죠.
0: 맞죠. 맞습니다.
1: 예, 예.
0: 네네.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1: 특히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0: 네.
1: 이런 피해자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0: 심심할만 하면 또 뉴스 기사가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런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 보도가 나옵니다.
1: 피해자들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0: 네.
1: 어떤 큰 정신적인 충격까지 겪는
0: 네.
1: 경우가 많아서
0: 아하.
1: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예방법이나
0: 네.
1: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말고
0: 네.
1: 들으셨으면 해요.
0: 맞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왜 바보같이 왜 속았냐라는 그런 식의 주변 비난 때문에
1: 예.
0: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대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정교한 심리 범죄라는 거
1: 예.
0: 이거 좀 기억하시면서
1: 예.
0: 야, 너 왜 바보같이 그걸 속았어? 왜 몰랐어? 이렇게 다그칠
1: 예.
0: 게 아니라
1: 예.
0: 좀 토닥토닥 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바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시는 어떤 어르신인데요.
0: 네네.
1: 요즘 EBT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EBT 혜택을 받으시는 어른분들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분들이 그 마켓 가서 물건을 살라고 EBT 카드를 냈다가 밸런스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또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0: 어르신들.
1: 예, 어르신분들한테
0: 예.
1: 그 밸런스 남기지 마시고요. 매달
0: 네.
1: 나오면 다 쓰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1: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밸런스가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소셜 오피스에 그 피해 사실을
0: 네.
1: 밝혀도 그 전달치 한 달치만 물어주지요.
0: 네.
1: 그 어르신들은 아껴서
0: 그렇죠.
1: 꼭 저축하듯이 몇백 불씩 모아놓고 또 쌓아놓고 조금씩 사용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정말 제로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네. 받으시면 아. 다 쓰시라고 맛있는 네. 거 많이 사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스니 여러분들 바로 바로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좀 예, 예. 구입하시고 이러셔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로맨스 스캠도 너무나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진짜 황당하네요.
1: 예.
0: 예,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1: 예.
0: 이런 수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0: 설마가 사람 잡네요, 진짜.
1: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0: 예.
1: 뭐 설마 내가 당하겠어?
0: 그러니까요.
1: 근데요,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고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요.
0: 그래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예. 끙끙 앓더라고요.
1: 또 웃긴 게 의심 많으신 분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
0: 네.
1: 더 당해요.
0: 어,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네. 돌아서는 순간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죠.
0: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처음에 의심은 하죠. 똑똑하신 분들,
0: 네,
1: 의심이
0: 네.
1: 많으신 분들.
0: 음흠.
1: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0: 음흠.
1: 여러분들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 예.
0: 이해가 가네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전적인 거는 그래도 뭐 잃어버렸다고 치면 그럴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1: 예.
0: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무엇보다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로맨스 스캠의 또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0: 네.
1: 정말 누가 봐도 미녀의 이런 미녀가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해? 또 이런 제안을 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고요.
0: 아하.
1: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 친분을 쌓은대요. 아침
0: 그러니까요.
1: 인사도 하고
0: 네.
1: 밥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진을 보내가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은 후에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요.
0: 네.
1: 그리고 의심을 못하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0: 남성분들도 많이 당하고
1: 예.
0: 여성분들도 물론 뭐 많이 당하겠죠.
1: 예, 예.
0: 아무튼 교묘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0: 네.
1: 그건 진화가 되기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도 사기를 당하네 할 정도로 많은 사기 유형들이
0: 네.
1: 정말 나날이 진화되어가고 있죠.
0: 네, 맞아요.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사기당한 사람은 진짜 자기는 당할 줄 모르고 비웃고 하지만 진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접근하면 당한다고.
1: 예, 그렇죠.
0: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혹시 TKR님이 아니군요. SK님. 경험자이실까요? 아, 진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1: 예.
0: 예. 근데 사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에요.
1: 그렇죠.
0: 하지만 이런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예, 잘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될 것 같고.
1: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0: 예.
1: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네.
1: 일단 첫 번째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0: 맞아요.
1: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 뭐 당신이랑 살고 싶다. 뭐 당신이랑 어디 뭐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여성을 사칭한 사기범이지만 우리가 그냥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여자분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0: 아니요. 정상적이지 않죠.
1: 그렇죠.
0: 여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못 믿는다고
1: 예.
0: 그런 말을 워낙에 많이 듣기 때문에
1: 예.
0: 저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1: 예.
0: 일단은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고백하나요?
1: 그렇죠.
0: 아닐 것
1: 우리가
0: 같아요.
1: 그냥 오프라인에서
0: 예.
1: 그냥 우리 평상시 때
0: 네.
1: 누구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해도
0: 네.
1: 사시사철을 한번 지나보고
0: 네, 네, 네.
1: 이거저거 다 겪어보고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갖고 사귀고 저걸 해도 헤어지고
0: 네.
1: 하다못해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도 이혼을 하는데요. 그걸 너무 믿어버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네. 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0: 충격이 크죠.
1: 아무것도 그럼요.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럼요. 마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여성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계획하고 접근한 거니까 예. 그거를 좀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근데 로맨스 스캠에서 예. 왜 이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누구 이성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영상통화나 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만남을 한번 제의해 보시면 뭐 그 사람이 영상통화나 내가 지금 화장을 안 해서 뭐 자고 일어나서 어떤 이유로 뭐 내가 머리 뭐 얼굴에 뭐가 나서 뭐 어떤 이유로 잠깐만 영상통화를 피한다든가 네네네. 어떤 만남을 회피한다 그러면요. 일단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0: 네네.
1: 또 제가 아시는 분은요. 그렇게 알게 된 분을 한 6개월 이상 계속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0: 네.
1: 보이스 스캠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 미국에 오고 싶으니까 비행기랑 용돈이나 뭐 이런 돈을 요구를 하길래
0: 아이고야.
1: 예,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렸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0: 그런 일도 예. 있었군요.
1: 예.
0: 그러니까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 예. 이게 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몇 번 만나다 보면 그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1: 글쎄요. 아닌가? 한쪽에서 사기치려고
0: 덤벼들면
1: 당할 수밖에 없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0: 근데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게 쉬운 거예요?
1: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저는 먼저 대시는 못하겠던데.
1: 아마 외롭고 네. 아마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도 사람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것도 빈틈을 파고들면 무너지는 게 또 남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0: 그쵸.
1: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
0: SK님이 이런 말씀 적으셨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사기캠이라 하지만 돈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약간의 돈과 선물을 하겠죠? 이런 네. 댓글도 주셨고 여성이 먼저 급하게 대시하는 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사기죠. 사기.
1: 네,
0: 남자라도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 예, 예.
0: 예,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네, 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혼자가 편해. 이런 말씀. 공공연하게 하시는 걸 이제 듣게 되거든요.
1: 근데 저는
0: 생각하세요?
1: 주변에 네.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여기 한인타운에도 되게 싱글들이 많잖아요. 혼자 네. 사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근데 요즘 들어서 밥 못 먹고 어떤 빈곤을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보다는요.
0: 네, 네.
1: 노년 고독. 내가 리타이어하면서 어떤 외롭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약한 심리에 상대편이 파고들면 네. 사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0: 그래서 참 이성 간에는 예. 사람 이성들은 이렇게 참 만나는 거 조심스럽다. 그런
1: 최소한
0: 말씀 많이
1: 1년
0: 듣게
1: 됩니다. 이상 예. 장기간 그 사람을 겪어보고 또 느껴보고 그 사람의 주변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뭔가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도 사실 좀 힘든데
0: 네.
1: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너무 믿어버리는 거 그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0: 그렇죠. 예. 온라인 예. 앱, 데이팅 앱.
1: 예.
0: 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 아마 요즘 MZ세대들은 사람들을 그 데이팅 앱에서 많이 만났는데 참 문제도 많고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거리도 많이.
0: 맞아요. 그리고 신분 때문에 예.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시민권자를 찾는
1: 예.
0: 예. 그런 이성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요즘 들어서 뭐 잠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가지만 네. 시민권자들 남성이나 여성들 아주 상한가잖아요. 부르는 네. 게 가격이라고.
0: 그렇습니까?
1: 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힘든데요.
0: 맞아요.
1: 어떻게 됐든 진짜. 우리의 그 약한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 어떤 사기꾼들 그런 사기 집단은 요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정말 심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물론 로맨스 스캠은 뭐 이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고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또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는 특별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차고 송금 사기라고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내가 돈 들어왔네 그러고 바로 보내시는 것보다는요
0: 네.
1: 은행을 통해서 그 반환 절차를 밟아서 네. 보내시는 게 그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0: 아하.
1: 그게 만약에 보이스 피싱들의 어떤 자금 세탁으로서 내 계좌가 이용이 됐다면
0: 네.
1: 보이스 피싱의 공범으로 내 계좌가 정지가 돼요.
0: 아,
1: 그걸 풀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과
0: 네. 네.
1: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 내 계좌에 잘못 들어왔다. 그
0: 네.
1: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서 그렇게
0: 네.
1: 은행을 통해서 보내시는 게 그냥 전화 들어와서 내가 밸런스를 확인해보고 들어왔네? 그리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에 알리지 않고 송금을 한다면
0: 네네네.
1: 보이스 공범으로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0: 이거 중요하네요.
1: 예, 여러분들 네. 항상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고요.
0: 네네네.
1: 잘못하면 내 계좌가 지급정지돼서 내가 은행 거래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고 풀 때까지.
0: 진짜 중요한
1: 예,
0: 말씀이셨습니다.
1: 예. 예.
0: 자, 어카운트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
1: 예.
0: 아,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1: 예.
0: 예. 은행을 통해서 예. 반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0: 보이스피싱 하면서 이렇게 돈 세탁을 목적으로
1: 예.
0: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1: 예.
0: 요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 그 가상화폐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0: 네,
1: 무슨
0: 네, 네.
1: 그런 코인 종류
0: 네,
1: 그리고
0: 네,
1: 또
0: 네.
1: 어떤 주식이나 어떤
0: 사이트.
1: 이런 거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뭐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0: 네.
1: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고선미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0: 네.
1: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0: 네.
1: 그 거위가 있다면 고선미 씨는 네. 다른 분한테 야, 이 거위가 이거 매일같이 황금을 낳는데
0: 네.
1: 야, 이거 우리 잡아서 둘이 반반씩 나눠갖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네, 아니죠.
1: 그 황금 거위가 있다면 그 사실부터 숨길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럴 것 같네요.
1: 어떤 돈 버는 소스가 있다면 아마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사실 공유를 잘 안 하는 법이에요.
0: 그렇네요.
1: 근데 이 돈에 여기다 투자만 하면
0: 네.
1: 돈을 정말 엄청나게 나 돈 벌었다고 바람을 잡고 또 돈을 보여주고 어떤 그러는 것도 저는 어떤 사기의 어떤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0: 네네네.
1: 그거는 좀 한 번 정도 깊게 의심을 좀 해보시고
0: 또
1: 그렇게 만약에
0: 네.
1: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돈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 바로 지급 정지하시고요.
0: 아.
1: 그리고 또 거래가 취소 가능한지
0: 네.
1: 꼭 문의를 하셔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에 꼭 신고 먼저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관련 문자나 통화 기록 어떤 비밀번호도 변경을 하고요.
0: 네.
1: 대화 내용
0: 네.
1: 어떤 그런 거 모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0: 아.
1: 그 증빙을 하셔야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오늘 아주 진짜 꼭 알아야 할 팁들 많이 주셨습니다.
1: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신용카드다 싶을 때는요.
0: 네네.
1: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계좌도 예를 들어서 이용이 됐다면 계좌를 클로즈하고 다시 리오픈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0: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개인정보가
1: 예.
0: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1: 예, 예. 예,
0: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
1: 예. 예,
0: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1: 예.
0: 예.
1: 상대가
0: 네.
1: 뭐 지금 당장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전화 끊지 말라.
0: 네.
1: 이거는요
0: 네.
1: 제가 볼 땐 거의 100% 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가족이나 어떤 지인을 사칭을 하면요. 그 기존에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느냐.
0: 네.
1: 그리고요.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요. 함부로 누르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려요.
0: 네.
1: 어떤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무슨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링크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 누르는 순간에 어떤 내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가 싹 빠져나갈
0: 맞아요.
1: 수도 있고요.
0: 탈탈 털린다면서요.
1: 예,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암만 해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0: 네.
1: 은행 정보가 빠졌을 때 그거 뒷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검찰이나 은행에서는요,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를 한다면 그럼 100%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프트, 예. 기프트 카드 번호 사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100%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아, 참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그리고 예. 꼭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초이 예. 씨가 항상 이제 금요일마다 특별한 예. 일이 없으면 오셔가지고 제이의 이슈 톡톡의 이슈 해결사로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참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가신다면서요.
1: 아, 예, 예.
0: 예, 한국 다녀오시잖아요. 그것도 예. 좀 약간 길게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제가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제2의 이슈 톡톡을 계속하지 못하고
0: 네.
1: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0: 네.
1: 그동안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0: 네.
1: 기약 없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고 예. 또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항상 오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참 듣는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많이 생기셨죠?
1: 예.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저도 더듬네요. 네. 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허점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사랑과 누군가와 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외로움 같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왜 그런 걸 속았냐는 핀잔 대신에 네 잘못이 아니다,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먼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가 나쁜 거지
1: 예.
0: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1: 예, 제가
0: 네.
1: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0: 네네.
1: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0: 저도 함께라서 정말 즐거웠고요.
1: 예.
0: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1: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근데요, 한국에 예. 계실 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국 특파원으로 전화 연결로 해서 한국 소식도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
0: 어떻습니까?
1: 뭐
0: 바쁘실까요?
1: 일단은 시차 예. 때문에 제가 그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시차가 그쪽 시간으로는 5시에서 7시 사이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방송이.
0: 6시, 근데 7시.
1: 예.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라도 네네. 목을 좀 풀고
0: 네.
1: 또 좀 잠을 깨고
0: 네.
1: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네.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국 상황이나 소식이나 또
0: 네.
1: 이슈가 있다면
0: 네네.
1: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라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거북이의 비행기 띄워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6: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휴에 그리고 한 주간도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가슴 따뜻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SK님 감사해요.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이 올비스 노래 듣고 계십니다. You got it.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일단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죠.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외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폐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되기 전까지 대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바이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장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것입니다. 대장균이 합성할 수 있는 바이타민,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 바이오틴 등인데요. 대장에서 수시로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지역이지만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까지 발동이 됐으니 평소에 물 드시는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또 야채나 과일 씻는 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고, 입안에 들어오는 양치질할 때 물도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 정도로 예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수질 관련 문의나 가정 내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DWP 1800 다이얼 DWP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 멋진 오후 아닙니까? 자,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미국 1650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음악이 항상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방송, 매일 오후 3시를 책임지는 이 시간이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특별한 음악들로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아, 지금 차창 밖에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니까 정말 햇살처럼 밝고 그런 경쾌한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자, 일단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자, 갑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QE를 벌써 시작해서 즐기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휴일인데도 답답하게 아무데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또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답답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오늘 방송 또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또 오늘 미리 여행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흥이 나게 하는 방송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톡창에 벌써 우리 우리 TK님 들어오셨고 우리 순철님 3시가 되니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네요. 네, TK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카카오톡 창으로 얘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거의 매일 설명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만 치시고 들어와도 모든 정보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메디컬 정보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주가 8종목이 다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달러 환율도 있고 또 공항의 그 출도착 시간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관심사 복권에 대한 정보도 당첨번호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사이 가스값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요. 과연 주변에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기름을 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서부터 자 맨 마지막 라디오 청취 코너에 들어가 보면 새벽 6시부터 프로마다 다 단락이 돼 있어서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창이 나오고 꾹 누르시기만 하면 이렇게 게시판 같이 카카오톡으로 사실 방송 끝나고 이 카카오톡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로라님 또 우리 TK님 그 이외에 모든 분들께서 얼마든지 대화 나누시고 또 이 사랑방 같이 그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카카오 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쨌든 간에 좀 들뜬 기분 아닌가요? 조금 시원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LA

네,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LA까지 꽉 오는 그런 노래 함께 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비비안님이시다. 네, 우리님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정이 마구마구 든다고 하시고 오늘부터 내 맘대로 매일 이러면 좋겠다고 낮잠도 자고 완전 좋으시다고 이거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반기시고 정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뭐 그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순철님 모두 찍고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 연휴가 되면 사실 연휴가 1년에 서너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땡스기빙 다음으로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가 가장 큰 연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메모리얼 데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독립기념일 어쨌든 우리가 제2의 고향 또는 제3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LA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살다 보면 내가 자라왔던 그런 어린 시절의 고향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사연도 많이 남아있고 또 굉장히 추억에 남는 이곳이 바로 LA, 로스앤젤레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민 오셨을 때 참 우리가 낯설고 황당무계한 이런 곳에 와서 몇십 년 자리 잡으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추억의 옛 이야기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물론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작가 김홍신 씨가 한 말씀 중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 쓰는 돈이 내 돈이다. 그 다음에는 내 돈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좀 그 힘들지 않게 어떤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 즐겁게 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수들이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 과연 그게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춤추고 흔들고 신나게 놉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돈 내고 노니까 즐거운 거죠. 그만큼 우리네 인상을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보면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대찬 인생 아닌가요?

네, 대찬 인생을 살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 여러분들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 연휴라서 대다수 모든 분들이 일 안 하시고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LA도 지금 햇살이 따가운데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꽤 덥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곳 날씨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특히 조금 지치기 쉬운데 오늘 혹시 오래간만에 여쭙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저요? 저는 아점으로 아주 미역국에 맛있게 밥 말아서 김치하고 뚝따다뚝딱 먹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뭐 국수 쪽이 많이 생각나겠죠. 시원한 냉면, 뭐 비빔국수 내지는 콩국수. 아, 이 콩국수 생각하니까 또 어출출해지네요. 식사들 잘 챙기셨죠?

0: 네,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 오늘 저녁에는 한번 오래간만에 꽉 낀 청바지 입고 나들이 가거나 식사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마켓 가시더라도 한번 간만에 꽉 낀 청바지 한번 입으시면 어떨까요? 사실 청바지라는 것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입었던 미국에서 유래가 됐죠. 작업복으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청바지가 그 이렇게 좀 미제는 좀 귀해서 리라는 청바지가 있었고 웬글러라는 청바지가 있었고 아주 귀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다가 조금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스키니진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내 몸매를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된 그런 그 청바지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미국 LA에 있어서 저도 뭐 청바지를 거의 매일 입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청바지 입으니까 여성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번 꽉 낀 청바지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 많이 입었죠. 최고의 청바지. 당시에 청바지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청바지도 좀 진한 색깔이 있고 이제 그 탈색을 시키죠. 물이 빠져서 이쁜 색깔로 그랬던 거고 또 청카바라고 그러죠. 위에 자켓. 아 그것을 멋들어지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에서 트위스트 김이란 사람이 거기서 그 청자켓하고 청바지를 입고 트위스트를 추던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멋쟁이라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7월에 접어들면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7월서부터 바닷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바닷가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여름에 피서 갔을 때 추억들이 많겠죠. 거기 꾸며놓은 포장마차에서 아주 맛있는 뭐 멍게, 해삼, 곰장어 이런 것들과 함께 항상 그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임시로 나이트클럽 같이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불 번쩍번쩍 거리면서 막 디스코가 나오고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배도 어엿하고 저 멀리 수평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동안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추억도 있고 뭐 미국에서는 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를 타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배 타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도 그 롱비치라든가 산페드로 비치 쪽에 가면 이렇게 배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삥 도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크루즈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음식이 아주 푸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휴 때 한번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평선은 원래 말이 없죠. 박지현입니다.

네, 박지현 씨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미미 씨 기억하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씨하고 굉장히 노래 부르는 창법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뭐 바닷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바다 쪽이 고향이신 분들, 그래서 배를 타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집안에서 혹시 어업 쪽에 일을 하셔서 고기잡이를 해보신 분들은 이 지평선이 없다라는 노래가 좀 더 가슴에 와닿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바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문득 떠올랐어요.

네, 참 달달한 목소리. 원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오늘은 신성 씨의 아주 달달한 목소리로, 좀 느끼한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철님, 총각대 노래시라고. 아, 알청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다에 대한 노래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들으신 해변의 여인, 또 지평선은 말이 없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미미 씨의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왜 빠졌지?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0: 네, 방주연과 함께한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못 그리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저녁에 어디 뭐 그 밖에서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특히 그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킨에다 맥주 먹는 거. 아주 그건 굉장한 찰떡궁합인데 어떤 형태로건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동네마다 치킨집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한국 치킨집은 이제 생맥주를 먹게 되죠. 500cc, 1000cc 이렇게 먹게 되고 치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뱅이 무침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노가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작은 거 그거 구워서 이렇게 고추장에 먹는 그런 안주들이 있는데 치맥은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 종목인데 오늘 혹시 아는 지인분들과 오래간만에 치맥 한잔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치맥 한 잔씩 할 계획들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재미난 노래 요사이 뭐 여러 가지 패턴의 노래들이 나왔는데 이 치맥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오늘 혹시 치맥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싶겠네요.

0: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

0: 더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가 이제 마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좀 차분하게 조용필의 세월 함께 보내드리면서 2부에도 역시 여러분의 지루함,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지루할 수가 있죠. 그걸 풀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조용필 세월 보내드리면서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깨워드립니다.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3시.

네, 이렇게 세 곡 정도 우리 추억에 아주 어림젖은 그런 세 곡들 한번 젖어 보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있던 추억들 한번 되새겨보고, YMCA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 갈 무렵에 종로 2가의 YMCA, 그 당시 그 YMCA 요사이 그 트레이더조 그 가방이 그렇게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한테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그 YMCA의 길쭉한 가방이 유행이라서 그거 메고 다니는 게 굉장히 패션의 일각이었고, 건너편에는 그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서 도넛과 고로케를 마주 맛있게 먹었고,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종각이 나오죠. 종각 뒷골목에 보면 저 어렸을 당시에 참분식이라는 분식집이 있었어요. 근데 쫄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DJ박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팝송 중에서 밥 딜런의 에피타프, 묘비명, 그런 노래를 막 템플 오브 더 킹 이런 노래를 듣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각 사시는 지역에도 YMCA 그 회관들이 다 있어서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인트님 어서 오세요. 자, 이곳은 오늘서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우리 세인트님 또 SK님께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디오솔165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카카오톡 창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그런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쉽습니다. 라디오 서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 꾸며놨는지 정말 우리 대표님이야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카카오톡 창을 열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국이 이쪽이 인터넷이 그렇게 시원하게 잘 터지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맨 윗단에 메디케어라고 있고 메디케어에 대한 신청하는 방법서부터 각종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칸에는 주가라고 해서 뭐 애플, 구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신 8개 종목의 주가 변동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을 가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권, 각종 복권의 실시간 당첨 번호가 나와 있고 밑에는 요즘 가장 관심사인 주유라고 써 있고 캘리포니아 지금 실시간의 주유 가격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도 있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녀오시니까 픽업 많이 하실 텐데 출도착 시간 안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저희 라디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하셔서 누르시기만 하면 그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쭉 밀어서 맨 하단을 가시면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창이라고 있어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여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일단 들어오셨네요. 아, 우리 세인트님 신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아저씨도 연휴 잘 보내요. 그것은 토요일인 것 같은데. 자, 아까 바닷가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제 7월 되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서울 쪽에서는 북한강 쪽에 쉽게 얘기해서 강촌, 청평, 가평, 춘천까지 이르는 그 기차 라인 길이 아주 젊은이들의 어떤 추억거리로 있었던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차분하게 준비한 노래 또 강변의 추억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네, 강변연가 권진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 노래 제목이 강변연가입니다. 권진경이란 가수가 불렀습니다. 강변연가 권진경입니다. 자, 아이고, 우리 로라님 어서 오세요. 올라 무초 간사다. 예, 이럴 땐 착한 마님 추천곡과 비비안님 그리고 토하하하 웃음 섞인 수다가 최고라고 인사들 나누시고 강변연가 맞습니다. 자, 로라님은 오늘도 달라 버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는 연휴니까 좀푹 휴식을 취하시고 편안한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금요일이라서 나름대로 선곡을 좀 다양하게 해보았고 이제 어제서부터죠. 여러분의 신청곡을 편안하게 제가 받지를 못해서 카톡 창으로 우리 대화창을 옮겼고 또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 로라님은 아직도 리 청바지 입으신다고 길이 좀 줄여서요. 아 그럼요. 청바지 얼마든지 줄여서 또 통주 줄이고 느리고 다 마음대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북한강 쪽 얘기 청평 가평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빼놓으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또 추억이 아마 뭉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0: 꽃을 꺼요.
1: 네, 정태춘의 북한인강에서 함께했습니다. 비비안님, 5천 만에 편히 쉬시면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이고 식사를 안 하셨다고요? 빨리 아무거나 챙겨 드십시오. 우리 로라님께서는 일하는 게 좋다고, 일중독. 예,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아이고 맛있겠다, 배고프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9: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8: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9: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8: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박미선 씨 아시죠? 이봉원 씨가 남편이고, 박미선 씨가 안타깝게도 유방암 진단 후에 지금 투병을 하면서 본인이 달라진 식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먹는 걸 좀 신경 써서 먹는다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상 먹는 그런 음식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아, 이 계란은 어떤 형태로든 뭐 후라이도 먹고 쪄도 먹고 반숙도 먹고 어떤 형태든 굉장히 중요하고, 계란 노른자도 중요하고 흰자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의외로 도마도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도마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고, 이 오믈렛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도 도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비타민C도 있고 또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의외로 쉬운 음식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 먹을 때 또 삶아 먹어도 되고, 뭐 기름에 중국 요리 같은 데도 꼭 비프 브로콜리 항상 있죠. 중국 음식에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햄, 소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이컨 같은 이런 것이 조금 첨가물이 들어가서 조금은 자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계란, 브로콜리, 또 그 다음에 도마도, 이것은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으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나는데, 괜찮죠 여러분들? 어려운 식단이 아닙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 소울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네, 브라운 아이즈 소울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나 봐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R&B였었죠. 자, 제가 지금 이 음악을 듣는 동안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혹시 돼지저금통에 대한 추억들은 없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빨간 돼지저금통 있죠?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제 기억에 100원짜리 동전도 넣고 10원짜리는 넣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도 넣고 또 지폐돈도 꾸겨서 넣었는데 제가 이제 고백할 것이 이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돼지 저금통이 따로 있는데 제가 동생 그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 반쯤 뺀 다음에 그거를 테이프로 멀리 이렇게 감춰놓고 그랬던 그런 아주 짓궂은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했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중학교를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펜을 쓰고 만년필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 잉크를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파카라는 잉크가 색깔이 아주 이쁘고 파란색 거기다가 로텍스라는 그 만년필이 저희 때는 파일럿 있었죠. 만년필도 처음에는 뻑뻑하다가 길이 들어야 되죠. 로텍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그 보통 파일럿이나 파카는 이렇게 고무로 돼서 쫙 짜가지고 잉크를 집어넣는데 로텍스는 뒤에를 동그랗게 돌리면 잉크가 싹 빨려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동생 돼지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 로텍스를 몰래 사가지고 나중에 들통나서 막 툭탁거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름에 교복 입을 때 흰색을 주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년필을 꼽아놨는데 그 잉크가 새가지고 퍼렇게 물이 들어서 아주 교복을 베려서 집에서 혼이 나는 그런 광경도 있었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만년필이나 펜에 대한 추억들은 없으신지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R&B 한 곡 더 듣겠습니다. Fly to the Sky, Missing You.

0: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와 함께한 미싱 유 함께 하셨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요사의 창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게 뭐 구성도 없고 꺾임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불렀던 것이 그 당시의 창법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창법들이 다 바뀌죠. 아, 50년대, 60년대, 지금 이 노래가 60년대 노래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태어난 지 몇 해 안 됐을 텐데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추억에 젖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 나의심 씨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셔 주었던 가수가 또 한 분 계시네요. 바로 이 가수입니다. 송민도 씨의 나 하나의 사랑.

0: 1-4040 3237-4040 LA 대한장의사.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

0: 진행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H님 어서오세요. 내 친구들 원더풀리 주말 맞으세요. TK님 부디 건강히 내 친구들 곁으로 오세요. 우리들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인사들 나누셨네요.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이 고니는 너무 행복했고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계시거나 타운을 지키시더라도 건강하게 맛있는 식사들 많이 하시고 보람된 알찬 추억에 남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또 만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쓰리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원투쓰리.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8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순종과 경계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서 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8장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과 경계의 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하고도 긴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고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8장은 그 뜨거웠던 응답의 불이 꺼진 뒤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워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보, 실천적인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역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국경을 넓히고 성읍을 건축하면서 예배의 제도, 찬양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영성 관리하는 것,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승리로 바꾸어가는 솔로몬의 치밀한 영성을 배우고 또 우리 가문의 영적 경계선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 회복시키다, 가문을 세우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성읍들을 다시 중축하고 세워서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것, 건물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삶의 터전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뜨거워진 영성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무너진,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무너진 그곳에 거룩한 성벽을 반화, 건축, 증축, 리빌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문턱이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늘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위기를 대비하는 국고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성은요, 미스케노트라고 부릅니다. 미스케노트, 곡식이나 무기를 미리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 그 곡식으로 백성들을 배불리고 또 무기를 통해서 국방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짓는 성이죠.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확대하고 또 요충지에 미리 무기를 가져다 둠으로 인해서 병력의 이동이나 기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고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어의 목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자는 거죠. 솔로몬 왕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가뭄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안정기가 찾아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양식을 저축하고 말씀에 칼을 갈고 무기를 감추어서 미스케노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사실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고요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국고성에 기도를 채워넣는 겁니다. 눈물에, 눈물병을, 눈물에 흘림을 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0: 감사가 가득가득 쌓이고요. 간증이 충만하게 쌓이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증인들로 가득 채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1절 말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면서 별도의 궁을 지어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궤가 미치는 곳은 다 거룩하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못하리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카다시, 거룩함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비록 정략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과 이방의 풍습이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밀한 영적 예민함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살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에 아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랬어,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사람으로서 다시 바나 건축하는 심정으로 카다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곳에 세상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단호함이, 대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허물어지고 영성이 깨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탈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성전을, 공동체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어기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의 핵심, 거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1세대 우리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리듬,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카드를 쓰면서 메모를 남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상 속에, 성경책 속에, 자신들의 앨범 속에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직무를 카다시 거룩하게 하게 될 때에, 지켜낼 때에 자녀들은 생활 속에 성실함이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를 만나는 영적인 국고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해야 됩니다. 반하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다시 재건축, 반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산을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어서 인생의 혹한기 겨울을 만날 때에, 광야의 지대를 지나가게 될 때에 미스 캐노트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경계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담겨있는 성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범람되지 않도록 카다시 거룩함의 용성을,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요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요해질수록 그 부요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에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 거기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한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홀이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 보면은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희는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삼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 중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라 할 때 주님께서 나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신념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신념으로 네가 네 열심으로 네 지식으로 목회하려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강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지금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로 삼을 하니까 모세가 지금 내가 지식도 없고 말도 둔합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념도 없고 옛날처럼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설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것입니까? 한 말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고백한 그들을 내가 네게 맡기니까 그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지거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난다고 옳은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서 또 옳은 종이 아니라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고 기적이 안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요 강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그는 한 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 갖고 그 종이 위대한 종이다 그 종이 위대한 종이 아니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 나에게 맡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란 신명기 13장에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나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맞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리가 쫓아 승리자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나를 알게 하려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종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여러 수억만 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치 위대한 종이 성경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축복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어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며 그 분을 믿어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됐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며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구약의 모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내가 네게 맡긴 것인가? 그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적이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이러이러 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다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주에 제할 것이요 다하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0: 의건과 진리와 비진리, 아버지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이노 심으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형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이 교회를 쓰니 엄부이건 해하지 못하겠다. 열매는 다 절자 같고 다듬은 열점은 청구여설 얘기해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 뭐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삶 안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사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과 섬긴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복음. 복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 성경이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주의 종에게 야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과연 그들은 기도했는가? 과연 그들은 아버지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보여주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겨서 내용을 잘 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인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누구야?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목사는 먼저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단한 종이고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벨브리만 종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옳게 섬기게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종이지만은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20절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0: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마귀는 바로는 허락지 않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분이 사람이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1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하며 그 섬김을 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그래.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름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말 것이다.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맞죠?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입니다.
1: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 아멘. 지금 출애굽에부터 지금 이 서대방까지의 사건은 1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의 종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갖고 섬긴다. 너희가 잘못돼 돼가지고 그때 그 목사들하고 제사장한테 돌로 맞아 죽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람만 하면서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바람만 하는 그 서대반을 일어서서 서대반에게 용기를 줍니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꼭 필요하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아닌 아버지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아니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나?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다. 아멘. 다시 시작.
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0: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 없다. 나는 알파이 오메고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그랬고 세속에서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동시에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절대 지켜서 절대 가르쳐서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 전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0: 다시 한 번 더 예.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0: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하면 내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성격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순간과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1: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0: 자, 사람의 교단 교리 갖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갖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아멘. 계속해서
1: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0: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오 주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를 것을 친히 맹령하여 주시 그의 맹령이 영생인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했다. 아멘.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는 구약과 신약과 똑같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복음을 섬길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하고 예수는 이미 아버지 말씀을 훈련받았다. 아멘. 왜? 우리 주님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전에, 즉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바로 목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과 싸움이다. 공중의 악의 영과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우리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이는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린 절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 있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정말 복 있는 지혜와 명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끄집어내고 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뭘 드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이다. 즉 섬긴 것을 드는 것이 희생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1: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0: 섬긴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드린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것이다 하며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린 것이 제사다 하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설들아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리라며 우리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즉 뜻이란 것이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며 뜻대로 살아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 거고 그래서 성령 중심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교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 다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연속으로 시작.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아멘. 하셨으며
0: 호색 동그라미 탐심 동그라미 범죄와 천사 동그라미 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5절부터 시작.
1: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0: 자, 노아는 성전을 짓고 성전 그 노아의 방주 짓고 맞죠? 세상 끊고 방주 짓는데 총력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가 싸고 사고 보고 삼겹하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 했죠. 그래.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할래요? 계속해서
1: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갖추셨으니
0: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 여기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 8절입니다. 시작.
1: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0: 날마다 동그라미 예수님 날마다 세상에 있을 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거요 그건 여러분이 정해 여러분이 다윗만치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도 세상에 보고 나서 세상에 범죄했어 다윗 같은 사람도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우리 아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 걸 바라봄을 통해서 맞지요? 먼지서 바라봤는데도 범죄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 깊숙이 들어가라. 마귀는 아니다. 주일만 들어가지. 결코 다른 날은 나와 놀자.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사실을 잘 기억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천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2: 아멘.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던질 거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그렇게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삼켰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을 삼켰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은요, 난 들어가 보진 않았어. 근데 깜깜해. 거기 불이 있겠어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겠어요? 깜깜하고요. 미끈거려. 내가 어제 고기를 먹으면서 자세히 봤어. 이렇게 보니까 미끌미끌하더만.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위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지. 냄새나요. 물고기 냄새 엄청나겠죠. 힘들어요. 3일 동안 깜깜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미끌미끌거리고, 썩은 냄새 나고, 미끄러지면 자기는 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불순종을 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2: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 하나님은 물고기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야, 이제 토해놔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그 선지자를,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한 거예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나오려면 배 까져요. 배가 땅에 닿잖아요.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육지까지 나오려면 얕은 데는 까지는 거야, 살이. 물고기도 순종해. 배 까지면서, 배 찢어지면서 나와가지고 토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물고기가 순종해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했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 시작.
2: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도시가 큰 거죠.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2: 니느웨가
1: 무너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여긴 무너져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2: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1: 아멘. 이게 참 신기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의 도시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촌놈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아, 이 자식이 재수 깨와가지고 망한다 그래? 뭐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망한다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망한대. 40일 뒤에 우리 망한대. 그러니까 다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배옷을 입으면 옷이 까져요. 불편하게 옷을 입은 거. 그렇게 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왕도 굵은 배옷을 불편하게 옷까지는 거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죠. 제 위에 앉으면 제가 날리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요. 콧구멍에 들어와요. 귓구멍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와요. 살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진짜 불편해요. 막 너무 힘든데 그렇게 회개를 왕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소, 모든 양 다 금식해라. 모두 다 금식해. 사람만 금식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다 굵은 배옷을 입어라.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입혀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망한댄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모두 악한 길과 폭력에서 떠나라. 우리 악한 폭력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폭력을 떠나자. 악한 길을 떠나자. 이렇게 선포를 시작.
2: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악하게 다른 민족들을 다 짓밟고 다 뺏어오고 다 죽이고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구원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2: 아멘.
1: 이제까지 몇십 년 죄를 지었지만 악한 죄들을 지었지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그걸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수르가 구원받았는데 화를 내는 거.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다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2: 아멘.
1: 자비가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우린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린 죄인으로 멸망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2: 아멘.
1: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2: 아멘.
1: 회개하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2: 아멘.
1: 근데 왜 안 가요? 이럴 줄 알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간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수르가 계속 커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그때는 회개했지만 집어넣게 해줘. 며칠 지나면 또 본전으로 바꿔치게 되지. 그러면 또 공격할 텐데 우리나라가 박살 날 텐데 나는 싫어. 나는 안 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나는 아수르는 싫어. 어떤 사람은 선교할 때 나는 일본은 싫어, 나는 중국은 싫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막 따지면 안 돼. 아, 뭐 그러면 안 돼.
2: 아멘.
1: 하나님이 아수르 용서하시고 이제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제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걷어주세요. 날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또 죽여달래. 이 사람은 뻑하면 죽여달래.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영어로 보니까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화낼 무슨 권리가 있냐?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 너 무슨 권리 있어?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안 해. 그걸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말할 때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는 건 두 가지야. 사람이 사람 같지 않든지 말이 말 같지 않든지. 아, 이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더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 산에 딱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봅니다. 40일 뒤에 망하게 한다고 그러셨지요?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버티고 산 위에 있는 걸, 초막을 짓고. 이걸 한국말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질 대단해.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2: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1: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예요. 거기 엄청 더워요. 중동지역이 그렇지만 거기 더 더워요. 더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낮에 덥겠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확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박 잎사귀들이 막 쫙 가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되고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살 것 같다. 정말 우리 LA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덥지만 그늘에 가면 시원하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달라는 게 주특기예요.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너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엔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성질내다가 죽을지라도 이번엔 내가 맞습니다. 왜 박넝쿨을 주셨다가 왜 뺏어가세요? 그러려면 주지를 말지요. 사람 약 올립니까? 날 죽이세요. 이건 내가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하셨죠. 왜 줬다가 뺏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성질내다가 죽을지라도 혈압이 터지는 거예요. 성질내는 사람이 일찍 가, 일찍 가.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성질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3: 아멘.
1: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3: 아멘.
1: 성질 불 같은 사람은 다 일찍 가. 진짜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질 불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가. 오래 남은 사람들은 뭐가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오래 가. 할렐루야. 하여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질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질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 아멘. 네가 박넝쿨 때문에 수고했냐? 네가 재배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니느웨에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애들이라. 애들이 12만 명이야. 애 나갔냐? 애들이 사람 죽였냐? 12만 명의 애들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가축이 죄졌냐? 어른들도 회개했잖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만 하나님과 경험을 한 거예요. 요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공개했어요.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나의 모습은 전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걸렸어요. 아,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너 때문에 이거 좀 바람 부는 거야? 너 때문에 폭풍을 생긴 거야?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를 안 하고 날 죽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게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 또 반항합니다. 왜 용서하세요? 멸망시킨다 그랬다가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왜 니느웨를 또 살려둡니까? 우리나라 공격할 텐데. 그리고 또 반항을 하는 거. 그리고 멸망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지켜보려고 동산에 올라가 지켜보는데 너무 더운 중에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시원한데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또 반항하는 거. 왜 박넝쿨을 줬다가 뺏어갑니까? 날 죽이세요. 그리고 또 대드는 거.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면은 안 될 일만 지금 요나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면은 안 될 일만 지금 요나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 요나서를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전하려고. 부끄러운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요나도 엄마 아버지가 있겠죠. 이 간증을 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이, 우리 아들은 선지자가 뭐 저래.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네. 지 맘대로 하네. 얼마나 부모가 창피하겠어요. 요나가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겠지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2: 아멘.
1: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다.
2: 아멘.
1: 니느웨.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다 뺏어오고 사람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다 뺏어가는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대들고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래서 물에 던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죄인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죄인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해서
2: 아멘.
1: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2: 아멘.
1: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2: 아멘.
1: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 아멘.
1: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 나 자신을 예비하셨고
2: 아멘.
1: 아, 나를 만드신 거는 하셨구나. 너는 왜 회개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시려고 불순종하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2: 아멘.
1: 교훈을 주시려고
2: 아멘.
1: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2: 아멘.
1: 동풍도
2: 아멘.
1: 아, 모든 거를 다

0: 교훈을 주시려고 예비하셨구나.
1: 아멘.
0: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1: 예비하시는 하나님.
0: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하는
1: 하나님.
0: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1: 아멘.
0: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했던 죄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예언자냐? 이 자식 그렇게 안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니누웨가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악하게 하나님에게 상달될 정도로 악하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전한 사람이 요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요나의 삶의 모습은 선지자의 예언자의 모습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하니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전했는지,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나는요, 말씀 순종을 100% 한 것도 아니,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도 마지못해 가서 걸어서 3일 길을 하루 동안만 대충 했어요. 그 다음날 안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가 변화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니느웨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도 믿어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요나도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죽여달래더니 지금은 살려달래냐? 이 자식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가 부끄러워도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가 부끄러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부족해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1: 아멘.
0: 부족해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니느웨도 부족하고 요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1: 아멘.
0: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1: 아멘.
0: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1: 아멘.
0: 예비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기도하면
1: 아멘.
0: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1: 아멘.
0: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이.
1: 아멘.
0: 성경은 상당수가 간증 얘기. 간증이 가장 파워풀해요.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요한이라고 있어요. 요한을 어떻게 알아?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응답받은 간증을 할 때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을 경험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0500-2130-749-4500-4500-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교회 서설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울고불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환경, 나에게 닥쳐온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우리가 단지,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놓고 울고불고 해야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울고불고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 때문에 울어요.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게 아닌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남편을 아직까지도 바꿔주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잖아. 할렐루야. 그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남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보고 계신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버려 두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언제요? 내가 되면. 내가 바꿔지면. 할렐루야. 그 남편이 그리고 있는 것은 누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분 같이 막 눈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남편 보고 그런 짓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알면 더 잘해줘야지.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가서 선물하라 그러잖아요. 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조성되는 환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 문제가 생겼고, 이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떻게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은 좀 미칠 수 있어. 그죠? 어떤 영향은 올 수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내가 막 일어섰다 깔아졌다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 인정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평강, 여러분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잃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잃었다, 나는 이미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성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조성하냐,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조롱당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남에게 그러는 것이, 주님도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게 잘 안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드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이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동력이 돼야지. 동력. 동력이 돼야지. 동력이 안 되고 뻗대고 나오고 싫다 그러고 그러면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얼마만큼 걸리냐? 2년 걸릴 거를 몇 년 걸리냐? 2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할 때 잘 동력되어져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뜻이니다, 그러고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다스리면서 사는 자가 되겠는가.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려면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지 않냐. 왕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결코 왕으로서의 신분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계실 때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사단을 다스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을 때에 환경을 다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왕의 신분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왕이었어요?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기에게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신이 왕.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어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패해버리죠. 왕의 자리에서 패해버립니다. 왜냐고요?

그 왕의 그게 얼마나 많이 갈렸습니까? 그 가게가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게 않게 하시고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앉아갖고 왕의 의견을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결코 그걸 뭐라 그러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묻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를 그 자를 왕위를 계속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는 내가 다스려지지 않고 죄도 못 다스리고 사단도 못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기 뭐라고 되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안에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할수 있다.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잖아요?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 왕노릇하리로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내가 생명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왕노릇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갈 때에, 나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내가 왕으로 살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일어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자 하는 자는, 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사랑을 버린 자만이 왕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은 자기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다스리고 살았어요. 이 죽음을 다스리고 산 이유가 자기 사랑을 온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거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고 자기 사랑을
버린 자

0: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살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다내 것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묻는 게좀 이상하니까 말을 잘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것은 다내 것이 맞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것이 다내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먼저 내 것을 다 드리면 됩니다. 먼저 내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다 드리면, 그때야 진짜로 그분의 것이 다내 것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됐으니까 그냥 말로만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다내 거다. 그럼 말이지, 말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먼저 내 것을 다 드리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것이 다내 것이 돼요. 여러분, 그 당자의 얘기가 나오죠. 당자의 얘기. 당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누가 당자였습니까? 첫째 아들이 당자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당자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당자였죠, 그죠? 둘째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돈 달라 그래갖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딴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돌아오죠,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둘째도 당자였지만 첫째 아들도 당자였어요. 하나는 바깥에 나간 당자, 하나는 집안에 있는 당자였는 게 분명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건지를 모르는 자, 그렇잖아요? 저 방탕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모든 걸다 주고, 염소 새끼,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은 아버지, 왜 그렇게 불평하는, 원망 불평하는 거죠? 왜저 아버지 돈을 갖다 다 당진한 그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고 사느냐 이거죠. 그이 모습이 뭐냐면, 내 것은 다안 들이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 것은 다안 들이면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내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비유가 잘안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머리로는 잘안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는 다,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늘 아버지 옆에 있어주면서 그게 다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그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그 아버지에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집안에 있는 당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살려면은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을 먼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과 영성을 나눕니까? 그 물질과 영성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집이면 집,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또 자녀면 자녀, 남편이면 아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다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스리는, 물질도 다스리면서 이 세상도 환경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어떤 개념이 들어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개념이 들어오죠. 그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분의 마음과 뜻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그분을 왕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탠다면 물어야 된다는 거랬죠. 물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서 시련이 왔다. 시련이 왔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련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스리면서 살라 그러면 아까 전에 다 얘기했지만 또 한번 요약하는 형태로 다른 면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왔다. 그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감사부터 해야 돼요. 왜?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시련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복된 것. 가장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얻는다면 다른 것 다 희생해도 되잖아요. 가장 복된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더라는 것이. 그러면 많은 시련과 우리 인생은 많은 시련과 환란의 연속인데 내가 이 시련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발견되고 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그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시련과 환란을 감사히 여기고 탈갑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는 게 있지만 있어요. 분명히 잃는 게 있지만 얻는 게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얻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잃는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잃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적인 걸 얻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고 그렇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잃는 것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환경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배우기를힘써라하나님을배우기를힘써라그러니까항상우리는왜라는질문을많이하라그랬습니다하나님왜이사건이나에게일어났죠왜이런환경이나에게지금펼쳐지고있지요왜라는질문을많이하라그랬습니다그러면하나님앞에서앉아서왜라는질문을할때성령하나님은여러분안에있는성령하나님은그걸조명해주세요아멘입니까조명받고나서여러분기도할때는또조명받고나서할렐루야아멘해놓고바깥에나오면요그러지말라는거예요여러분영적실제의삶은내가기도속에서깨달은것을바깥에서그대로사는거예요아멘입니까그러니까진짜가뭐냐기도속에서깨달은거예요바깥에나와서엉뚱하게또살고이러면안된다는거예요기도속에서하나님깨우쳐주신거그게진짜라는겁니다바깥에나오면마음이또반대로되잖아요그건나예요육신이에요그러니까하나님의음성을시련과환란을통해서하나님의음성을듣기를힘써야됩니다왜라는질문을많이하라그랬어요여러분이스라엘민족들은이스라엘민족들은요애굽에서광야로나올때하나님은기적과열가지기적과그다음에뭐예요홍해를가르는사건을통해서그들을끌어냈어요근데이이스라엘민족들은뭐에초점을맞췄냐면은당장내입에들어오는거예먹는거마시는거뭐기적이필요없어요그들은요기적그냥한번지나간그만이고당장내가먹고입을거거기에만신경을썼기때문에이들은정작가난으로들어가는거에있어서실패하는자가돼버린거왜하나님을배우지못했기때문에하나님을배우지못했어요그러니까여러분우리의환경과삶에서는요뭘얻기를힘써야되고배우기를힘써야되냐면은하나님을배우기를힘써야돼요하나님을배우기를힘쓰는자는승리합니다여호수아와갈렙은똑같이애굽에서나오면서열가지기적과홍해사건을경험하면서그들은여호수아과갈렙은하나님을배웠어요아하나님이이런분이시구나그러니까정작가나안정탐때도눈에보이는거똑같이보여도안악자손있고가나안자손있고그큰여리고성이있다할지라도그들은하나님을배웠기때문에들어가자그들은우리의밥이다그랬어요한쪽은요우리들어가면죽는다한장관을세우고우리는도로돌아가자그랬어요여러분하나님을삶속에서환경속에서시련과환란속에서하나님을배운자와하나님을얻은자와그러지않고당장내눈에보이는먹고입는거의식주이런거에의해서초점을맞춘자하고는너무나틀리더라는것이에요하나님을배운자가가나안으로들어간다는거예요할렐루야여러분은하나님께서여러분을위해서삶속에서여러가지시험과환란과사건과환경을조성하시는그때에당장내눈앞에내가느끼지는나의행복과불행에대하여눈을조금감으시고그크신하나님나를자기의목숨을내어주기까지사랑하신그하나님이나에게그사건과문제와사건을환경을통해서무엇을우리에게주시기를원하는지를눈을이렇게열어야된단말이에요눈을열어서봐서그하나님을하나님뜻대로살아드릴뿐아니라하나님을배울수있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그래서모든시련과환란속에는하나님의여러분과저에대한깊고깊은큰사랑이숨어있다는사실을깨달을수있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목사님께서말씀증거하셨습니다주님의사랑교회는216이스트31스트리트 LA 에위치하고있습니다좀더자세한안내를원하시는분은전화213-574-9400 213지역574-9400번으로문의하시면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함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죄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 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그 사람들 속담을 들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수단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먼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5: 1무 2패로 무너졌던 홍 감독은 이번 두 번째 월드컵 도전마저 실패로 마무리했습니다.
6: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5: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한 시각 선수들은 호텔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몰려나와 선수들을 배웅했지만 선수들은 웃지 못한 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사퇴와 함께 축구대표팀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이 두 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2년 전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9: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7: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8: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7: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0: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1: 32강 불발 확정 하루 만에 사퇴를 선언한 홍명보 감독. 2년 전 선임 단계부터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24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홍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큰 이유는 이중적인 발언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울산현대 감독 시절 팬들에게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다고 말을 바꾼 건데요. 이에 실망한 팬들은 피노키 홍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2: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을 어겼다는 이른바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1: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축구협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전까지 벌였는데요. 1심에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마저 무너졌습니다. 끝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 축구협회를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사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이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 많이 부족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졌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람 한 명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전체적인 체계가 바뀌어요.
1: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도 축구협회 혁신을 국가정상화 과제로 내건 만큼 감독 선임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해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공습에 나섰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다행히 무력 충돌이 봉합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6: 네, 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30일 스위스에서 양측의 실무회담이 예고됐었는데 도하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공격 이후 미국도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장소가 바뀌었고 논의 주제도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됐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IAEA 핵 사찰단을 이란에 어떻게 투입할지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희석 작업을 논의하는 기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 통제할 경우 인프라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 And don't think for a second that President Trump isn't going to leave every option on the table to achieve not just our aim, the entire world's aim that Iran never

0: Speak.
1: 네, 이란도 공격 중단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까?
2: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공격으로 지난 28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실무회담 참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라크를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3: من از همه طرف ها درخواست می کنم که در موضوع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و ترتیباتی که برای بازگشایی تنگه هرمز از سو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تخاذ میشه
2: 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하고 기뢰 등을 제거해야 해협이 재개방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철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X에 성명을 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아버지인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체포해 이란의 입은 피해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란 국민을 달래고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1,450명, 실종자는 비공식 집계로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50명, 부상자는 3,1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약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72시간이 이미 지나면서 현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에 여진이 이어지며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쇄 충격으로 닫힌 건물의 기둥이 상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구조대원들의 잔해 틈새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수색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 체증과 당국의 통제 역시 구조 현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허가증을 보유한 사람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정작 허가증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작업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역 주민들은 정부 관계자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현장에선 분노한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간의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AP통신은 굴착기를 몰고 온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셀카만 찍은 뒤 철수하려 하자 주민들이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지만 치안이 무너져 상점과 가옥에선 약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와 구호 지원이 가능해진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엘살바도르,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현지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바로 지금이 중대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5: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e momento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1: 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난 만큼 유엔은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생존자 탐색 작전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피해 규모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합동 조율 체계의 현장 가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피소내 물자와 필수품 배분이 궤도에 올라서야 하고 비상식수가 바닥나는 시점인 만큼 급수와 위생 인프라가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Las prioridades básicas en ese momento son en el sector de asistencia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0: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동식 병원과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등 맞춤형 구호 장비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도 제한적으로 남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라과이라주 전력 공급의 60%를 복구했다고 발표했고요. 실종자 신고와 긴급 지원 요청을 일원화하는 지진 전용 신고 전화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의 이번 지진이 남긴 상흔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이번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무려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메가 프로젝트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보수 여권에서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등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에 잇따라 SNS를 통해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기업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과 용수, 용지, 인프라 등을 마련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이자 조성 행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왜 호남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지진 위험이 적으며 값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적극 업무에 나섰습니다.
4: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 성공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합법적이고 전폭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등 야권은 호남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재정 투입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자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5: 반도체 생산 라인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반 시설 100% 국비 지원이 누구의 돈입니까?
3: 유승민 전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호남이니 이것을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어 권력의 행정 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YTN 이동호입니다.
6: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하는데요. 발표 전부터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자, 오늘 진행될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도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반도체 호남행이잖아요. 네. 지난 주말 동안에도 공방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 저는 뭐 이 사안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기업의 관점이겠죠. 기업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아무래도 AI 수요 폭발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칩의 부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기존의 수도권이 아니냐. 수도권이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사실은 더 이상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만한 용지나 또 그동안 다른 또 기반 여건 시설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가 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방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비수동구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그러니까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의 소멸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의 현안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논리나 산업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이 국가 전략 자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용지나 뭐 용수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비수도권 중에서 왜 호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남에서도 충분하게 뭐 용수나 뭐 또 이게 전기나 충분히 기반시설도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 때 사실은 경부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편중 논란이 상당히 심했고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선안권에 충분한 기반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선안권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예전에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섰으니 이제는 선안권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관치 행정이라며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반도체 입지가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8: 일단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호남과 관련돼서 반도체 당시에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지금 지으려고 하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란 반도체 어떤 공정 중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에 뭐 팹이라든지 뭐 또는 굉장히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이 웨이퍼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수많은 어떤 공정들이 포함된 게 이제 전공정이고요. 후공정 은 패키징이라든지 혹은 검수라든지 전공정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에 광주 호남 지역에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바로 패키징 네 부분이었어요. 즉 후공정의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아니 그때는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가능하다고 판정을 해놓고 지금은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한다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비유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거지요.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판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의료단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빅5 규모의 어떤 그런 의료 단지와 그다음에 단순한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그래서 2023년도에 적합 판정을 두고 2026년도에 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또다시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비교의 지금 규모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6: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올린 호남 반도체 관련 게시물 한 7개 정도 되고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치 지난 2월에 부동산 정책을 좀 밀어붙일 때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게시물 가운데서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과연 돼지가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지금 호남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앞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세요?
7: 글쎄요. 뭐 좀 대통령 속내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 뭐 아무튼 뭐 지금 지난 주말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뭐 표출한 건 당연한 거니까 표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 예.
7: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 사설의 신문의 사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소통은 좋지만 이 과도하고 배타적인 소통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지적에 좀 100% 공감을 하는 것이고 앞서 먼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지금 올린 그 그러니까 SNS 메시지 중에 이 지금 대다수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6: 네.
7: 그 진짜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듯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지금 보내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호남의 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기반 여건과 관련해서 뭐 물이 부족하다, 전기가 상당히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 용수는 충분히 있고 전력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조목조목 나름대로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인데 그중에서도 네. 오극 삼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물꼬는 트여야 되는데 그 물꼬가 이번 지금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저는 뭐 SNS 활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6: 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이른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 뒤에 논란이 가라앉을지 더 거세질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이 바라는 건 증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자신감이 과했던 것 같다라고 비판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유 작가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글쎄요. 저는 어떤 진영이라든지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6: 예.
8: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표현했듯이 정당이 하나의 집이라면 뭐 증축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그렇죠.
8: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정당이 모든 어떤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원이 내는 돈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다 보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금 논란은 어떤 논란이냐면 아 주인이 바로 그 이 집을 계속 지키고 있던 친문이냐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뉴 이재명이냐 이거를 갖고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뭐 하면서 지금 급기야 뭐 촉법 뭐 평론 또는 철거민 철거 뭐 용역 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동원이 됩니다.
6: 예.
8: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증축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비전을 차곡차곡 이뤄가기를 바랐는데 지금의 어떤 모습은 자기네들끼리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지금 재개발 뭐 추진 단장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니까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양새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 된다면 당의 지지율이나 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나 커플링 동조화 현상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유 작가의 재건축 논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제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는데 정 전 대표는 범진보 세력 통합의 방점을 뒀고요. 그리고 김 총리는 외연 확장은 민주당의 역사라며 유 작가를 좀 겨냥한 듯한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7: 우리 지금 앵커께서 해석하시는 경우는 그러면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는 사실 유시민 작가의 발에 그러니까 한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유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의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달갑지 않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이 코어가 흔들린다고 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코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도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사실 중도 민심이 어느 정도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비판하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과연 정청래 대표도 박수를 칠 수 있을까? 바로 그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유시민 작가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이 민주당과 역사를 같이 했던 김민석 총리의 입장에서는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전부 다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 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시할 수 있는 것이 동진 전략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런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본인이 논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네, 지금 차기 민주당 대표 지금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김민석 총리가 26%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보시는 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 13% 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김민석 총리의 지지도가 45%로 월등하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짧게씩 들어볼게요.
8: 일단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지금 여론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당대표의 권한이 권한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유세를 돕는다는 어떤 명목하에 당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호남 특히나 호남을 거의 한 달에 2회, 3회 이상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최소한 대등하게 나오거나 혹은 뭐 뒤치더라도 별 차이 없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 이상, 절반 이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라든지 혹은 유시민 작가라 참전이라든지 김어준 방송인의 여러 어떤 그런 그 이 뭐랄까요? 분화 뭐 김어준 씨를 되게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구독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이 역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 등등을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진짜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가 당시의 당심을 당시에 다져놨던 어떤 당심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6: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7: 일단
6: 보세요?
7: 일단 뭐 예,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그러니까 당시 대표에 대한 평가가 저는 반영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 정청래 그러니까 당시 대표의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청래 대표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코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코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뭐 그 인식 자체가 지금 이 지표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연이어 보겠습니다. 갤럽에서 진행한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 전체 여론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좀 좁혀서 보니까 유임이 49%, 사퇴가 39%,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유임론이 조금 앞선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8: 일단 전체 민심과 그다음에 핵심 지지층의 민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 일단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수치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핵심 지지층에서 40% 가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이전에 지방선거 이전에도 사퇴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사퇴와 관련된 여론조사 많았습니다. 네. 전체 민심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사퇴를 하라고 나왔는데 핵심 지지층에서는 사퇴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좁혀진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거 봐라 내가 핵심 지지층에서 이렇다라고 뭐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40%에 육박하는 사퇴하라는 여론이 쉽게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심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 저는 이 40% 지금 유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지지층의 의견은 장 대표에 대한 찬성이라기보다는 연착륙해라. 지금 당장 사퇴하기에는 당내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가기보다는 서서히 연착륙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론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당내 여론이 안 좋은데 실제로 징계 카드까지 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7: 글쎄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칼을 과연 뺏어 휘두를 수 있을까? 설사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게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심이 드러낸 바 중에 하나는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도 강한 해초리를 들고 휘둘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대표의 근이나 영이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하니까 징계 대상 중에 한 명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잖아요.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제할 경우에 어떻게 민심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돌아갈까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수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재섭 의원이 정말 앞장서서 상대 후보였던 정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저는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럼 장동익 대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장동익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아예 코빼기도 내비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저는 지지층 내에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네, 이런 국민의힘 내전 상황에 한동훈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 보수 제거는 이미 시작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대표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네. 한 의원의 보수 확장성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8: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재선거에다가 징계 카드를 지금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이 당에서 소수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그런 소수 극렬 지지자들만 지금 바라보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이라든지 혹은 이준석 이 두 정치인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경쟁 관계 이전에 굉장히 좀 은원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박을 하거나 혹은 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지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날선 비판을 했던 입장이고 오세훈 후보 같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는 충분히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관계, 끝내는 대선에서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손을 내밀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인 건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대비되는 모습, 확장성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향후에 어떠한 정치적 그 개편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자신감을 내비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비 뒤에 효과가 충분히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지방선거 뒤에 이뤄지는 정치지형의 변화들까지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왕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주요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화랑대 사거리 즈음에서 트럭 석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에서 밝힌 내용은 운전자 두 명이 경상을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침 7시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지금 정체가 한때 빚어졌는데 지금도 사고 수습이 계속 진행 중이고 출근길이어서 아무래도 주변이 계속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나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또 소방에서 추가 인명피해 등 추가 상황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요.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 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9: 이후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내용은 앞으로 법무부에서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6: 국내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로 사들인 비축분이 있는 데다 중동 정세도 여전히 불안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1: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두 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87원대, 이틀째 2,000원 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2,025원대를 기록해 아직 2,000원대지만 상승세를 멈추고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978원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4일 두 달 만에 2,000원 선에서 내려간 이후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과 최고 가격 인하가 맞물리면서 이번 주 중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 지난 토요일부터 정유사 출고가는 휘발유 경유 1괄 150원씩 1괄 인하되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 하지만 이미 고가로 사들인 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50원 정도씩 내려가 향후 2, 3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여전히 이란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인하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대부분 탈출했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하락폭과 속도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6: 카카오 노조가 지난 10일 반일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집회나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축구 얘기해보겠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3: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2: 홍명보 감독은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월드컵 사령탑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두 번의 월드컵 모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3: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기세를 몰아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첫 월드컵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리 축구 논란 속에 결과는 1무2패, 초라한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팬들의 거센 야유와 조롱을 받았고 귀국 행사에는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14: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보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 축구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닥치는 듯 했지만 K리그 울산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던 것 아니냐는 무성한 뒷말을 남긴 채 12년 만인 지난 2024년 다시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이끈 건 홍명보 감독이 처음입니다.
13: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첫 월드컵 참패에도 또 기회가 주어졌지만 명예회복은커녕 남아공과 3차전에서 역대급 졸전을 펼치며 우리 대표팀은 끝내 32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전술과 선수 운용 등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가에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고 살해 위협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과열되자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한 성토로 들끓었습니다. 축구협회는 대체 뭐하는 곳이냐,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은 당장 사퇴해라 날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성남민심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식당과 카페에서 가게 입구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홍 감독 출입금지를 붙인 가게들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합성을 이용한 조롱성 글도 확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흩어지라고 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문구 앞에 홍 감독을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한 극우석양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국적의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는데 경찰은 협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인천공항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0: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보다 더 공분을 사는 건 손흥민 등 황금 세대 선수진으로도 이렇다 할 전술을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과정을 포함한 축구협회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형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사퇴 입장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네, 보통 이제 사퇴라고 하면 굉장히 한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팀의 하나의 어떤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대회에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정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온 입장문을 제가 재보니까 104초더라고요. 104초 동안 일방적으로 읽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질 않은 채 퇴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만하고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104초였던 것 같습니다.
0: 이게 뭐 설명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설명보다는 책임을 말씀드리겠다 했지만 또 너무 설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와 사퇴를 동일시하는 게 있는데, 보통 책임지고 사퇴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1: 임기 동안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주변에서의 어떤 조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성과를 내질 못했고,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의 사퇴하면 된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좀 올드하고, 결국 그긴 시간 동안 본인에게 주어졌던 모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통보,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아니고요. 그냥 사퇴 통보였죠.
0: 그렇다면 이제 홍 감독의 추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 사실 이제 두 번의 월드컵 사령탑을 모두 이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번에 선임이 될 때는 기존에 있었던 프로팀과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1: 그렇죠.
0: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좀 비근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24년 그 파리 올림픽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그래도 휴식기를 갖지 않겠나 싶었는데, 뭐 거의 휴식기 없이 또 대전 한화시티즌 감독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K리그로. 홍명보 감독의 심리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귀는 할수 있는 것이 또 축구계의 그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감독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오래 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0: 지금 홍 감독의 이번 선임 그 과정에 과연 정당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의 그 감독들이 전략까지 가지고 와서
1: 네.
0: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도 홍 감독이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돌이켜보자면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1: 일단 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국적부터 정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뽑는 방식이 굉장히 기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외국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국내 축구인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던 결정적인 계기인 아시안컵 4강에서 4강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표팀 내에 기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감독으로 방향을 잡고, 국내 축구인들 중에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적격이다 해서 이제 선임을 하게 된 것인데, 홍명보 감독은 그때 1차적으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간절히 원해서 본인이 부임을 했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감독이 자신이 이 대표팀 감독 오는 것 자체를 굉장한 희생이자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 시점부터 좀 많은 게좀 꼬여 있었던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그 외국 감독들은 선수들이 그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1: 네.
0: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중에 해외파가 몇 명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생각이
1: 그렇죠. 네.
0: 들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뭐 일본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 유럽 리그, 해외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족하고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경향이 많고요. 여전히 그 풀이 상당히 좁거든요. K리그만 해도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의 감독 선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이 오히려 유럽파 선수들에게 적응을 못하면 몰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적응을 못한다.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역시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해외 축구를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선임으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뭐 국내 축구를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요. 특히 지난 시즌에 전북현대모터스의 그 구스타브 포에시라는 우루과이 출신의 감독이 와서 오자마자 우승을 했거든요.
2: 그렇죠.
1: 또 그전 시즌까지 전북이 상당히 부진했던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인 편견을 좀 버리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수들과의 그 불화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감독과 네. 선수들 간의 불화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제 취재도 해보고 듣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팀이라는 어떤 말이 있지만 직장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 사소한 뭐 충돌이나 뜻이 안 맞는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별개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도 우리가 16강을 갔지만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고 아시안컵도 우리가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든 4강 성과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표팀 내에 불화설이 있었다고 나오는 보도는 저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좀 핀트를 벗어난 거라고 보고요.
0: 예.
1: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쪽의 지엽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시선을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이게 문제를 그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고칠지 얘기를 네. 나누는 자리니까 당연히 좀 냉철하게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전술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가장 큰 부진은 전술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일단 우리 대표팀이 그 지역 예선을 치르는 내내 4백 기반으로 경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도 벤투 감독 중심으로 우리가 4백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0: 맞아요.
1: 저도 현장 중계를 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우리 축구가 올라왔구나 감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던 수준을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망가졌는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보면 3백의 도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0: 예.
1: 돌아보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선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백 도입을 했고 이걸 숙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요. 또 주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3백에 걸맞는 그 일상적인 축구 훈련과 전술 실전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본선에서 완성도가 높은 축구를 구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경기 모두 같은 전술로 나오면서 상대에게 또 우리가 많은 걸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감독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 애초부터 본선에서는 혼용을 할 거다.
0: 예.
1: 3백이 우리의 플랜 A가 아니다 했지만 말뿐이었고요. 결국에는 본선에서 그 3백을 계속 유지를 했고 심지어 경기가 거듭될수록 허점이 더 드러나는 그런 좀 우를 범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이슈가 분명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 홍명보 감독이 그 전술을 전문으로 하는 포르투갈 코치진도 그러니까 참모진도 네 명을 데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처음에 그 임용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 양쪽 윙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전략이 이게 부재한 것처럼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1: 그런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뭐 연령별 대표팀을 할 때부터 홍명보 감독이 한번 신뢰를 했던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오래 가져가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번에 적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서서 감독 보통 뭐 사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감독이 그 선임이 될 때 요즘에는 팀제로 다니거든요.
0: 그러니까 예.
1: 감독이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코칭 스태프들을 소집을 해서 또 오랫동안 호흡 맞추면서 이렇게 좀 팀으로서 돌아가는 것인데 일단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전술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 부분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주요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저는 이 시작하는 BGM이 광수 기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오. 네. 왜죠?
3: 뭔가 신나면서
4: 뭔가 신나면서 네. 감사합니다.
3: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태봉 교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업이죠. 3대 네. 메가 프로젝트 이번 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이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되돌아보면은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이나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큰 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 네. 육성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반대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말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5: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일단은 필요합니다. 예, 균형 발전 이전에도요. 왜냐하면 이게 21세기의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석유와 같은 어떤 원자재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국가의 경제 안보와도 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투자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왕 투자하는 김에 이제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지역에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이제 발표를 보면서
3: 네, 다만이 나왔네요. 예.
5: 좀 이제 우려 뭐 아니면 우려 예, 우려와 이제 걱정 하지만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이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 구체적인 답들이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일단 호남 지역에 그래도 이제 평지가 많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또 낮은 저렴한 땅값으로 이제 좀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네. 뭐 산악 지형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조금만의 오차로도 이제 이제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미세 공정인데요. 이 지진의 위험도 좀 없어야 되죠. 이제 뭐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북의 일부 지역에 좀 아주 소규모의 그런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뭐 호남이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이 전력과 용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또 대규모의 또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거에 대한 뭐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그런 보고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
3: 영역을 하긴 했을 텐데. 모르겠네요.
5: 예, 네. 제가 직접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호남 지역에 조성했을 때의 뭐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또 비용 측면에서의 뭐 여러 가지 뭐 조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3: 없었습니다.
5: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어딘가는 뭐 지방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여기에 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3: 예, 예.
5: 그럼 충청 지역 대비, 뭐 경상 지역 대비, 뭐 강원 지역 대비, 호남 지역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선언만 있지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어렴풋한 수치들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나 그게 그 내실 있는 분석이 네.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말씀하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누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전력, 용수, 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4: 네.
3: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물음표가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조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4: 네, 이 반도체 공장이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3: 깨끗한
4: 하더라고요.
3: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4: 네, 네, 맞습니다. 가령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예. 세부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댐에 여유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보성감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 등 해서 총 65만 톤을 공급할 수가 있다. 기존의 네네.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뭐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급량 좀 늘려보고 이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 있는 용수가 있다.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성감댐 발전 용수는 일부를 이제 산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나주댐과 하수 재이용수까지 활용을 해서 좀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 핵심은 이제 속도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새로 뭐 댐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댐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좀 내세운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가지 그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만 톤으로 충분한 것인가? 두 번째, 이 댐 용량 증량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65만 톤 괜찮은 겁니까?
5: 네, 65만 톤 하루에 필요한 것이 6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제가 제 반도체 공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일단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그 초순수 정제된 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현재에 있는 댐들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물을 이렇게 재배분하는 거죠. 뭐 농업 수로 쓰던 거를 조금 일부 가져다 쓰던가 이쪽 강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쓰던가 그걸 이제 수계 조정

0: 지역 사회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아. 실제로 영호남 간의 갈등 사례가 뭐 2017년인가 2022년인가 예, 또 한 두 차례 있었었거든요.
1: 아, 이쪽은 또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0: 예, 그래서 예. 왜 남의 물을 왜 우리 걸 갖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역 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강마다 이 물의 성질이 좀 다른데 네. 이게 이제 섞여서 혼합이 되다 보면 정제하는 그 이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1: 아~
0: 이게 워낙 그 초순수의 네. 품질로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뭐 영산강, 섬진강 각각 따로따로 정제했을 때보다 이 물을 섞어서 정제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1: 아, 그 강마다 성질이 조금씩 예, 다를 테니까요.
0: 그렇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물을 재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재활용이죠. 이제 하수 재이용 방식을 이제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검증된 방식이긴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거를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거긴 물 부족 국가니까.
0: 예. 예.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여기도 이거 역시 비용입니다. 일반 그 그냥 물을 원래 물을 정수하는 거에 3배에서 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 뭐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지저분한 물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초순수 품질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을 달성하기가 훨씬 어렵답니다. 하수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 약간 이제 약품 같은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이제 하수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정제가 안 되고 그것이 사실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런 세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도 수백억 원에
1: 웨이퍼 다 버려야 되고 그렇겠네요.
0: 예, 그렇다고 네.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 용량을 늘린 건데 우리 이강수 기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댐의 그 높이를 높여서 그걸 증고라고 하는데 물의 저장량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신규 댐 짓는 거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1: 아~
0: 공사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1: 아, 네네네.
0: 일단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만큼 물이 저장이 되고 이제 좀 물에 잠기는 영역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댐이 이제 이제 증고를 해서 높이를 올리면 물 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댐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1: 아, 그렇죠. 마냥 높게 쌓을 수는
0: 예,
1: 없죠.
0: 그러면 이게 갑자기 네.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 뚝 부러지겠지 뭐.
0: 그 안정성 예.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게 이제 아파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1: 이게
0: 그 허름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뭐 재건축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이거 저거 따져보다가 리모델링하는 게 그래도 좀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알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1: 실제로 있죠.
0: 예, 예.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댐도 이게 신규 댐을 짓는 거랑 댐 증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시간 기간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력에 이어서 이 용수 쪽에도 물음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청와대에서는 2030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내 착공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실제로 구마모토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2: 네, 굉장히 성공 사례입니다. 일반 구마모토 TSMC 공장이 2021년에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 2년 만에 준공이 되면서 통상 4, 5년 이상 걸리는 이 반도체 팹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건 약간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 특례 그리고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그리고 기존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직접에 따른 공급망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 이미 인프라가 있었다?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제도적인 것도 당연히 선제를 했었지만 입지 조건도 좀 결합이 됐습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용수 그리고 이제 일일에 나눴다는 이 전력 관련돼서도 핵심 인프라가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대비책이 있었다라고 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서남권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수가 지금 약간 아직까지도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의문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간 관로 건설, 송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빨리 할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인허가 특례 한다고 하니까 이제 행정 절차는 단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0: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력이나 용수 확보 단계에서 이제 토지 보상 그리고 이제 주민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뭐 보통 용수나 전력 같은 것들은 한 10년 정도 잡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안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용인 클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용인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여기도.
0: 여기도 이제 목표 예상보다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예상보다는 좀 더뎌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놀랍지는 않은데.
1: 지하철도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 토지 보상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보상 그리고 용수 전력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입니다. 네네. 2020년 1월에 이제 한강 유역 환경청이 용인시가 제출한 이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를 했거든요. 이 산업단지 방류 수가 안성 지역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만큼 안성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성시 의견 안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을 거쳐서 네.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이후에는 다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10개월만큼 이제 뒤로 밀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쳐지고 있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산업단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남권 클러스터도 조금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면은 네. 이제 정부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자, 용인에서도 아직 전력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잘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도 성장을 누릴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의심했던 거를 성공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저도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이제 국가 단위에서 큰 프로젝트로 이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사실 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중하면 안 됩니다.
1: 지금 일단 질러.
2: 예, 삼성 뭐 노조에서 뭐 또는 초기업 노조에서 뭐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 지금 긴 호흡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하려면. 그리고 그런 리스크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게 될 텐데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 전력 용수서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사전적인 약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삼성 노조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 느꼈던 거는 이게 과연 그 기업 이만의 고유의 독점적인 이윤이냐 예. 아니면 그런 특정 노조들만의 독점적인 이윤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국가적인 지원과
1: 그럼요.
2: 결국은 네.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됐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선안권이건 어딘 건 간에 국가적인 어떤 뭐 전력부터 용수까지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뭐 한전서부터 뭐 수자원 공사 다 이제 채무를 지고 채권 발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이 될 텐데.
1: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타격도
2: 겁니다.
1: 오겠죠.
2: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그거를 이제 지불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지불을 하는데 미래의 어떤 그 과실을 어떤 한 기업, 한 노조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약간의 그 사전적인 합의, 약속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삼성 노조의 약간 뒤끝을 보여주신 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를 봐도 어떤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을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광수 기자 그리고 김태봉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550원도 뚫었다. 환율 광풍. 어우, 환율이 무시무시해요. 그래도 오늘은 간밤 거래소 떨어지고 지금 장 초반에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그 하락한 게 1540원대예요. 환율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0: 네, 오늘 이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제 1544.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거래일보다 11.35원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밤사이 외환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환율 안정화돼서 다행히 한 1530원대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연준이 인상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0: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원화와 이제 다른 통화든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불안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언제까지 지금 코스피를 팔 건지 원래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환율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정부도 지금 구조 개입성 발언들을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좀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고요.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단순히 순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6월 외환 보유액이 4,273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7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대요. 우리가 이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상황에서 썩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이거는?
2: 네, 외환 보유고는 사실 예, 외환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축적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0년대 10년 초반대까지 그 GDP 대비로 이걸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한 2010년대 중반쯤 되면 그 비율이 정체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로 굉장히 이제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 기반이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축통화에서의 지위가 좀 낮아진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액 금액 자체가 환율과는 큰 그렇게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그런 이제 통계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이제 왜 자꾸 이제 올라가느냐?
1: 사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있고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그런데.
2: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과 뉴스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되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또는 기껏해야 작년 대비 이렇게 제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높은 환율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0년대 한 21년, 22년만 해도 저희 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1,100원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 맞아. 우리나라 환율은 오랫동안 1,000원대, 예, 1,100원대였잖아요.
2: 지금 한 5년 사이에 1,100원에서 1,500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뉴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런 단기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1: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2: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네. 지금 5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유가 탓하고 뭐 탓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리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부터인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하죠.
1: 네.
2: 근데 그 인상의 속도가 미국이 훨씬 빨랐고요. 미국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023년 중반쯤인가 그게 역전이 돼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 인 채로 지금 3년 이상이
1: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2: 그것도. 지났습니다. 예. 대개는 이제 한 국가 금리를 비교할 국가간 금리를 비교할 때 더 펀더멘탈이 안전한 국가가 금리가 낮고 그 펀더멘탈이 좀 더 이렇게 높은 좀 위험성이 있는 나라들이 금리가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죠. 대개 당연히 이제 한미 간 금리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전 현상이 3년 이상 갔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역전인 채로 가고 있는데
1: 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2: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왜냐하면 똑같은 값이면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더 강할 거잖아요.
1: 달러요, 달러. 달러를 찾겠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예. 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런 거고 미국 달러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그럼 더 위험한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땐 그만큼의 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네. 그래서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2: 그런 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뭐 보험료라고도 부를 수 네.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3년 이상 역전된 상태로 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의 변은 항상 뭐였냐면 채권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의 뭐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꼭 높아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를 핑계로 사실 금리 인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1: 하기 싫었겠죠.
2: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그 자본,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어떤 투자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월스트리트에 어떤 자금이 투자를 했을 때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데 달러를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위험 다시 이걸 환전해서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갈 때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한 시장에 가서 미리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런 걸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랑 이런 선물한 뭐 이런 거를 맺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거를 선물 시장에서 이제 미리 확보를 해놓고 계약을 맺고 하는데 그때 한미 간 금리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1: 즉
2: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걸 지불하게 되는 네. 거예요. 선불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 그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당장 달러로 확보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역설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풀리게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한미 간 금리 역전 예.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서학개미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좌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 환율 올라가는 게 유가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자금을 빼서 들어올 때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나갈 때도 또 환율이 올라간대요.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네. 예, 그런 상황이네요.
2: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 제 KDI에 있는 후배한테 그 지금 경제 실장으로 이제 막 올라 승진한 친구가 네.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 보고서 내라. 네. 이거 아무도 대답을 잘 못 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경제학계 사람들도 만나도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고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 유입이 엄청 났었고
1: 이상하죠.
2: 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네. 에 대해서 누군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게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0: 네,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이 증권가에서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고 정부가 개입을 해도 좀 잡히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곧바로 1600원으로 이제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1550원 후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1,6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은 계속 외국인이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 주식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보금리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1,600원까지도 이제 상단 열어둘 필요 있다 이런 네. 전망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되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2: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1: 네, 네. 짧게.
2: 예. 이게 사실 24시간 개방하는 이유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1: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뭐 일종의 테스트고 필요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플러스 보너스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쇼크에 무너진 삼전 닉스. 갈까 말까 하다가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꼭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 메타 쇼크, 메타 쪽에서 잉여 AI 컴퓨팅 요거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잉여 컴퓨팅이 있단 말이야? 요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진한 상태인데 요 메타 쇼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것 때문에 어제서부터 뭐 뭔가 하여튼 이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폭락을 예. 하니까 저도 메타인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혹시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드리블로 분위기에 어울리나요, 여기?
1: 좋은데요. 아재 개그를 듣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을 드리게 됐습니다.
2: 네, 지금 시장 전체가 다 좀 이런 인지적 문제를 갖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려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 또 워낙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이제 근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메타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9세대 라인을 이제 뭐 임대로 돌린다.
1: 그렇죠.
2: 예. 이거는 이전부터 메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은 거로 다시 새로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 부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낙폭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0: 네, 제가 어제 좀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는데 낙폭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오후에 저가 매수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좀 꽤 많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1: 근데 오늘 2% 또 빠지고 있네.
0: 그래서 예. 오늘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이유는 이제 뭐 메타 중에서도 메타가 지금 구글 제미나의 것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이유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거지 지금 메타도 구글에서 빌릴 쓸 정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 뭐 한 번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부러졌나라고 보진 않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정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견딜만하다, 견딜 수 있다. 이제까지 먹었던 그런 수익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올랐던 이제, 걸 생각을 하면,
0: 예, 뭐, 그래서 예.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응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2 플러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6: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4: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7: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4: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8: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9: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5: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또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0: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11: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2: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0: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14: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9: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5: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6: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5: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7: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5: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9: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5: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9: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8: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5: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9: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5: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9: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5: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21: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1: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 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2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3: 제가 뭐 간접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봤어요. 피해자 신문 과정에 다른 직원들 다 있는 과정에서 그 기자가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22: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3: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왜 박수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죠.
22: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9: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구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24: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20: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0: 제가 만약 야구 부원에는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0: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 배재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6: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20: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9: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가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4: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조사에선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5: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4: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는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26: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방 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27: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증거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무결성이 깨지는.
24: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8: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본인의 거취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29: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 위철한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크게 폭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서 나온 엇갈린 신호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인 건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4: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다섯 개사는 올해만 7천억 달러, 우리 돈 1,08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등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모두 빅테크의 투자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을 가동할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 메타에 제공하던 연산 용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메타의 반격이었습니다. 연산 용량을 제한받은 메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동할 자체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14.57%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대 급락했고 코스피는 7,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과거 도입된 저사양 칩의 연산 용량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 삼전닉스의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8: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7: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4000번입니다.
1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를 아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저 위크엔드 수다의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요즘 월드컵 때문에 하루하루 그래도 좀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아, 그래도 지난 수요일은 좀 화가 나대요. 아, 우리 감독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감독님 참 신기한 게 월드컵이 시작되면요, 평소에 축구 안 보던 사람도 갑자기 감독이 되고 해설위원이 됩니다. 아, 왜 거기서 패스를 해? 아, 슛 하라고. 잘 막았다. 아, 감독 전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들 축구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게 참 또 묘해요. 매력 있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엄청 나다가도 아, 그래, 다음번 경기 한번 또 기대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경기 시간을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보고 그렇게 살짝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축구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죠. 무언가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하는 그 과정이 좋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모두가 한마음이 되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뭐 대면대면 하다는 사이더라도 아, 오늘 경기 꼭 보자,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어제 경기 봤어요, 너무 아쉽죠,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렇게 서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응원하는 순간만큼은 다 한마음이 되죠.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아직도 그런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웃고 울고, 다음 경기 또 기다려보고, 하이라이트 막 찾아보고, 이런 작은 설렘들이 어쨌든 일상의 활력을 주기는 하잖아요. 월드컵도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죠. 마음껏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시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시고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욱 좋겠죠. 자, 오늘도 재밌게 저 로빈과 함께하는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라도 한 잔 가져오세요. 우리 수다 떨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크엔드 수다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생기셨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감사합니다.

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요, 제가 크게 배운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축구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 월드컵은 정말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꼭 비단 한국과의 경기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봐야죠. 근데 다른 나라 경기도 쏠쏠치 않게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플랫폼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어디서 그 중계하는지 찾는 거 그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늘 보던 그런 스포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견한 거죠.

하고 경기는 벌써 너무 많이 시작이 됐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와, 요즘 세상에 정말 돈 결제하는 거는 1, 2초잖아요. 정말 클릭 한번 딸깍 이건데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인증이 많이 필요하답니까?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수 있겠지만요.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인증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결제 정보 놓고 또다시 문자 인증하고 약관 동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정작 경기는 후반 한 10분 남기고 겨우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예요. 5달러 99센트는 큰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구독이라는 거죠. 한번 가입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아, 저 조금 쫄보거든요.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거 나 진짜 요번 한 번만 보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동적으로 결제 빠져 나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뭐 잘못 누른 건가? 아니면 잘 누른 건가? 아, 취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요즘 야금야금 구독료들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 보고 있죠? 유튜브 서비스 봐야죠? 클라우드 저장 공간 봐야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 봐야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얘네들이 하나로 확 뭉쳐버리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월 결제가 되잖아요. 진짜 온라인 결제할 때는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처럼 스포츠 경기나 뭐 콘서트 티켓처럼 급하게 결제할 때 이거 삐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급하고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경기는 곧 시작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약관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앱만 지우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서비스마다 해지 방법이 다르고, 웹사이트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떤 메뉴 안에 숨어 있는 히든 컨트랙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보다 오히려 해지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정말 몇날 며칠을 그 결제한 그곳과 통화는 안 돼요. 뭐 이메일하고 거기 컨택 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로봇이 나오는 곳. 거기다가 막 상황 설명 막 하고 은행에 또뭐 연락도 취해보고 정말 많이 썼어요. 599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하게 가입하지 말자. 두 번째, 결제 조건을 한번더 확인하자. 세 번째,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행 구좌를 확인해 보자. 아무튼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 예상치 못한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배우고요. 구독 서비스도 배우고 결제 내역 확인의 중요성도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은행 구좌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도 잘 모르는 구독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든 코스트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에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주말을 깨워드립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아껴주시고 도움 주시는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수다 떨어야죠. 제가 어제 카와시를 하러 갔는데요. 카와시를 오랜만에 가기도 했지만 영수증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와시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그냥 버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익스프레스 카와시 있죠. 깨싸내면서 물만 이렇게 쏘아대는 카와시. 그리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카와시 있잖아요. 그것만 다니다가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 카와시를 갔는데 어머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레귤러 카와시 했거든요. 30불인 거예요. 요새 다 그 정도 하나요? 제가 너무 오래 안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차는 닦고 왔는데 회사 와서 얘기하니까 다들 그 정도 가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오랜만에 차 닦으러 갔다가 세상에 엄마야 너무 놀랐어요. 당분간 카와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카와시 사장님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자주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도 진짜 너무 비싸요. 카와시만 비싸진 게 아니잖아요. 마트 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정말 딱 살 것만 사게 되고 진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100달러 들고 마켓 가면 카트가 그래도 꽤 찼거든요. 그리고 잔돈 쥐고 나왔단 말이에요. 100불 진짜 큰 돈이에요. 아직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100불의 큰 돈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요즘 뭐 계란 사고 우유 사고 일반적으로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거의 매일 과일 요새 또 제철 과일 많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앞에서 조금 이렇게 쭈삐쭈삐 되면서 고기 좀 담으면 어느새 뭐 100불이 뭐예요. 150불 200불 훌딱 넘어가죠. 코스코 한번 가면 아시죠. 뭐 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기본적인 거 사고 나서 보면 500불 기본이고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아시죠? 이거 국룰이에요. 사실 마켓 보고 코스코 다녀오고 그런 날은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뭐 많이 샀는데 저녁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쵸? 특히 또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마켓비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간식, 과일, 또 런치 싸줘야죠. 기본적으로 사는데 온 식구 건강하게 먹이려고 장 보다 보면 지갑이 건강을 잃는다는 그런 농담까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가스값? 와, 세상에. 갤런당 99센트 하다가 1불 넘어간다 그러고 2불대로 넘어갈 때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어때요? 6불대잖아요. 미국 전국 평균 가스값이 최근 갤런당 4달러 이상 수준까지 올라갔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스값 너무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가 올랐고 올해 4% 올랐다면 경제학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 위에 또 4%가 오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스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당연히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고 식당의 재료값이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죠. 외식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월급이 올랐냐? 이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말이죠. 참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 인상이 속도를 못 맞춥니다. 이번 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였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 그래도 얼마라도 좀 싸져서 사니까 또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소비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물가 시대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우선 충동 구매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가 늘고요. 직장인들, 도시락 파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거 꼭 사고 싶었지만 또 막상 없으니까 없어도 괜찮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물가가 내려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스테이션 지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게스 가격 보게 되시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바뀌어 있으면 막 바로 들어가서 주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벌써 게스는 볼로 차 있고 그러면 조금 아쉽죠. 아 정말 너무 비싸요. 카워시 하러 간 얘기하면서 흘러흘러 물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게 고물가 시대지만요. 또 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수다였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다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할인, 또한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 빈대떡 무료 서비스,
1: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 등 온달의 대표 메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2: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7: 인데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순간이래요. 늙는다는 거는요,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 바뀔 때라는군요. 첫 번째,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원래 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우, 내일 할래. 아우,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공감되신다고요? 평소에 자주 하던 건데 귀찮아지는 거. 제가요, 요새 이거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이를 팩을 했어요. 이거 마스크 시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뻐지려는 목적보다는 세수하고 이것저것 너무 바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이. 근데 이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면 그냥 뭐 영양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얼굴도 좀 뺀질뺀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매일 1일 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조차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팩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정말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 내일 하지 뭐. 아예 뭐, 오늘 안 하면 어때. 매일 회사 가서 보는 얼굴들, 내가 뭐 오늘 이거 팩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자꾸 꾀가 생기고요. 그런 변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쁘지 않은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막 빠릿빠릿한 거죠. 뭐 하나 시켜도 빠릿빠릿하고요. 얼마나 엉덩이가 잽싼지 몰라요.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순간이 우리가 늙어가는 순간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 듣기가 싫어지는 순간.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거나, 일단 싫어요. 익숙한 게 좋고요. 새로운 거 배우기 귀찮아요. 짜증나고 익숙한 게 너무 편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요, 그게 나이가 쌓여가는 거래요. 우선 싫다고 거부부터 할 때 세상과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운함을 쌓아두는 순간.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계속 곱씹히는 거죠. 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아, 왜 나한테 표정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서운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괘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연락은 줄고 마음은 다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커지는 순간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다음은요, 대충 사는 시간들. 예전에는 혼자 지내도 뭐 호화롭진 않아도 그래도 예쁜 그릇에 식사하고 잠옷과 평상복 구분하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 정리하고 주말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수는 좀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했던 일들이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렇게 의심이 들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귀차니즘이 됩니다. 아, 뭐 때 좀 이따가 하지 뭐. 아, 이거 잠깐, 아, 혼잔데 뭐.

때, 아 나중에 이런 순간 끝. The end.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살아간다고 해요. 기대가 없다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젊음이라는 게요 대단하죠. 젊음이 대단하죠. 근데 이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하고 듣기 싫은 설명이라도 한 번 더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아둥바둥 악착같이 따라가고요.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요. 이게 본인의 건강에도 좋죠. 제 주위에 뭐만 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유 이거 옛날 같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나이 들어 그래. 뭐 조금만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면요 바로 버릇처럼 그래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 정말 뭐 어쩌라고요 나이 들은 걸 자꾸 그렇게 나이 들어 그래 나이 들어 그래 그러면 자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쵸?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늙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텐데 구태여 막 서둘러서 한 발 앞서서 그렇게 늙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저녁 7시 서른도 콘서트 다 오실 거죠? 우리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요 뭐 흥이 나면 춤도 추고요 재미난 얘기 나오면 막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엔돌핀 막 팍팍 돌려야죠. 최고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한바탕 신나게 웃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불러보고 말이죠.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오시면요 저 로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 꼭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도 신나게 함께 수다 떨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수다 떨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본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웃겼던 내용입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백내장.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러면 부정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이러면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인지장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러면 당뇨.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이러면 골다공증.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이러면 고도비만.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유머러스하고요. 제일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커 보이잖아요. 덩치가 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보다 한 레벨 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그 감정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이 두근거림이었다면요. 지금의 사랑은 편안함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밤새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밥 먹었어? 안 피곤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이런 한마디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 사랑이 손을 잡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혈압약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는 거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면요. 당뇨가 아니라 남편하고 도란도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죠. 한 시간 동안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요. 건강하게. 또 우리 다음 주 더욱 기분 좋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판타지 스프링스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따가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서른도 콘서트에서 다시 꼭 만나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위크엔드 수다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단골손님 배탈설사액입니다. 여름은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일상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인 동시에 또 배탈설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이 배탈설사가 잘 나는 이유는 역시 더운 날씨로 인해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배탈설사가 잘 납니다. 쉽게 말해서 배탈설사, 바로 식중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원인 말고 또 우리 몸속 원인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양기가 피부 바깥으로 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속은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겨울 찬물에 담그면 예상외로 물속은 따뜻하게 마련인 것처럼 반대로 여름에는요 물속이 찬 것과 같이 우리 이런 상태 얼음이나 찬물,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차가운 과일까지 먹으면 역시 배탈설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찬물에 얼음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러한 바로 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가장 좋은 지혜 바로 이열 치열요법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뜨겁게 열을 받아서 오히려 몸을 덮이라라는 이열 치열요법이 한약의 우리 명방인 것입니다. 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남들과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배탈설사가 났다. 그거는요, 내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의 주말을 함께하는 케빈의 토요일이죠와 DJ 케빈 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토요일이죠. 바로 미국 전역이 하나의 축제처럼 들썩이는 날,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엘레이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들뜬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요. 패서디나에서는 퍼레데이를 준비하고 롱비치와 헌팅턴 비치에는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곳곳의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저녁이면 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를 기다리며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게 되겠죠. 오늘은 시원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녹차 한 잔,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도 좋고 5번 프리웨이, 405 프리웨이, 91번, 57번을 달리면서도 들어도 좋은 참 좋은 그런 노래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은요, 복잡한 뭐 잡생각도 내려놓고 주식 생각도 잠시 쉬고 집값 걱정도 잠시 밀어두고 우리의 청춘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90년대 휴대폰보다는 공중전화가 익숙했고요. 문자 대신 삐삐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 녹음에 빨간 버튼을 재빨리 눌렀던 그런 시절, 오늘은 그 시절에 숨겨진 명곡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히트곡은 아니지만 아 들으면 이 노래 하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어떤 첫 번째 곡이 우리 케빈의 조와 애청자분들을 미소 짓게 만들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이 노래가 슬프지 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 맞아 정말 그렇지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산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풀릴 때도 있고 오늘은 웃다가 또 내일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추억이 된다는 거죠.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 그런지 문득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유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잘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수 있는 자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자유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립기념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은 한국이지만 나의 삶의 터전은 미국이고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기분 플러스 우리 자신의 삶도 축하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제목은 신부에게.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레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유리상자의 신부에게였습니다. 참 따뜻한 노래죠. 요즘 결혼식에서는 잘 들을 수 없지만 90년대에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축가였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라 가족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음식 냄새가 생각이 나요. LA에서는 LA 갈비, 우리 미국 친구들은 아마 햄버거하고 핫도그 같은 걸 먹겠죠. 멕시칸 친구들은 타코와 까르네 아시라다 같은 걸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음식은 달라도 웃음소리는 같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웃으시고 아버지는 그런 바베큐 앞에서 셰프가 되고 이런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이 라디오를 듣는 수많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시거나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명곡을 한번 소환해볼까 하는데요. 박학기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향기로운 추억.

지금 들려드린 곡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요 노래를 듣는다라기보다는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면서 DJ 목소리가 겹치지 않기를 막 바랬던 기억들 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멘트가 들어가면 아이고 다시 녹음해야 되는데 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DJ 목소리마저도 추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인지 라디오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공기와 또 계절, 또 그 당시의 마음까지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억 속의 한 페이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여름이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같이 들을까 하는데요. 또 독립기념일과 함께하는 휴일이라 더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밖에서는 벌써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LA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시원하고요. 한국에서는 장마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파란 하늘 아래 야자수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끔은 비 오는 한국 거리가 그리워질 때에도 있습니다. 시장 골목, 친구들과 걷던 거리, 학교 운동장, 또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아침 토요일 밥상마저 말이죠.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또 떨어져 있을수록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래는 그런 추억을 한번 애절하게 느낄 수 있는 노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0: 자꾸 올라가요.
1: 지금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 불러보았는데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TKL님 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살짝 긴장했네요. 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참 우리 제가 늘 생각해봐도 마음이 정말 정말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곡 이문세의 옛사랑이었는데요. 사랑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인생 이야기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 어떤 시절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 좋은 음악은요, 우리를 또 우리의 기억을 깨워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가끔 사진첩 꺼내 보시나요?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죠. 사진을 찍고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 현상을 하고 나서야 아, 이 사진 잘 나왔네라고 흐뭇해 했었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이 더 소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의 사진은 그냥 뭐 잠깐의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장을 찍지만 정작 다시 보는 사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열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 그 시절로 저를 이렇게 마중을 나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연휴에 추억을 꺼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전화기에 있는 사진첩을 딱 꺼내셔가지고 한 2년 전, 3년 전 사진을 꺼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추억을 되살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와 함께 사진첩을 한번 오픈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입니다.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여행 스케치 별의 진단회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이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 배우자와 커피를 함께하는 것, 자녀에게 전화 한 통 받는 것, 또 손주가 할머니에게 하고 달려오는 것, 그리고 친구와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연휴가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그린피스 천문대가 보이고 산타모니카에서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는 서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그런 연휴 말이죠. 오늘 저녁이면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질 텐데요. 불꽃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느낌, 연휴니까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춘천 가는 기차.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방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아,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 녹음 방송인 줄 알았는데 생방송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생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녹음 방송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리 뭐 대본도 준비해야 되죠. 또 노래도 준비해야 되죠. 그걸 또 사전에 녹음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또 삐끗하면 또 이 녹음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은 틀려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또 생방송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토요일 날 10시에 하는 생방송이 저한테는 힐링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원래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업무 간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은 온전히 우리 애청자분들과 만나서 우리 한인들 이야기, 또 삶 이야기, 또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휴일이지만 생방송을 해서 좋았고요. 또 두 번째는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평소에 토요일에 올 때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32분 만에 방송국에 왔습니다. 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무튼 뭐 연휴니까 저한테는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아, 제가 방송하는 힘이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갈까, 또 오늘은 뭘 할까, 막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바닷가를 갈까, 아니면 공원에서 바베큐를 할까,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낼까. 벌써부터 막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참 많이 부지런히 온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런 연휴가 뭐, 또 이런 주말이 있었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이라고 다시 또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잠이 들곤 했었죠. 휴일은 달력에만 있었지,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편히 쉬셔도 된다고요. 늦잠을 자도 괜찮으시고요. 조금 게으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 좀 건너뛰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저녁 즐겁게 가족들과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과 뭔가를 나눈다는 자체가 정말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요. 연휴를 그냥 좀 바쁘고 뭔가 지쳐서 보내지 마시고 정말 힐링하는 시간으로 오늘 내일을 잘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또 숨겨진 명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곡은 오렌지 카운트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이었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우리 미셸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많은 돈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집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곳을 여행 다닐 수 있을 때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행복의 일부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는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살아오니까요. 아마 그런 겹겹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마 그런 모습도 그런 자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고향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신 이곳, 가족과 함께 있는 이 공간, 바로 이 순간, 이 모습이 가장 따뜻한 내 마음의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A 시간으로 10시 53분 38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더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주제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환절기 건강, 뇌 건강이란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들려드릴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838899 213838899 AM 1650시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햇살이 가장 눈부신 토요일 오전 11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인데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늘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글씨를 읽으실 때 안경을 찾으시고 예전보다 괜찮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많아지셨습니다.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식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조금씩 더 걸으시고, 많이 웃으시는 것.

0: You've seen the movies. Now it's time to live them.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0: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 홈쇼핑 할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뜻깊게 독립기념일 날 같이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요. 너무 예, 기쁜데요.
0: 아, 근데 너무 죄송해요. 오늘 네. 쉬셔야 되는데 제가 나오라고
1: 아닙니다.
0: 해가지고.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우리 둘째나 막내가
1: 네네.
0: 아니, 엄마 어디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1: 아닙니다.
0: 나가라 그래요?
1: 아니요. 지금 어저께 또 같이 늦게 네. 늦게까지 이제 즐겁게 보내가지고 네. 아직도 꿈나랍니다.
0: 아, 그래요? 혹시 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아마 내일 정도 같이 그래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0: 네, 이번에는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1: 어제요? 집 대청소하고요.
0: 네,
1: 밀렸던 거 했습니다. 빨래도 그래. 하고.
0: 그럼 이제 오늘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1: 네, 오늘은 푹 쉬려고요.
0: 근데 표정이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네. 피곤해 보이시는 게 있어요.
1: 정말요?
0: 네. 근데 뭐 이 방송 때문이라도 좀 힘을 잘 받으시고
1: 네, 네.
0: 남은 연휴 잘 네. 보내시길 바라면서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즐겁게 한번 네.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해보죠.
1: 네, 즐겁게 많이 해봐요.
0: 오늘 주제는 환절기 건강 그리고 뇌 건강 특집입니다.
1: 네. 와.

0: 예,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 네, 스트레치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1: 쉽게 얘기하면 뭐 요가 비슷한 그런 뭐 스트레칭 네, 같은 거 한다는 거죠?
0: 네, 스트레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서큘레이션에 네네. 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1: 근데 점점 나이가 네. 드니까 몸이 굳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어,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갖고 있고.
0: 네네.
1: 내일 해야지 하다가 벌써
0: 네.
1: 7월 달이 왔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서.
1: 기억하세요. 우리 2020년 첫 달
0: 네네.
1: 첫 우리 그 이 만남에서
0: 네.
1: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0: 네네. 근데 많이 걷는 거가 네, 제일 중요하죠.
1: 하나도
0: 네.
1: 안 하고 있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큰일 났어요. 네. 그죠?
0: 점점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시면
1: 저도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0: 벌써 안 네. 되는데?
1: 이 손발이 살짝 저리기도 하고
0: 아, 네.
1: 또는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0: 아, 정말요?
1: 이런 느낌이 있는데
0: 네네.
1: 아무튼 건강은
0: 맞아요.
1: 언제가 아니라 당장입니다. Right
0: 네,
1: now
0: 당장.
1: 해야 되니까
0: 네.
1: 일단 오늘
0: 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0: 네네.
1: 빨리빨리 건강을 네.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0: 네.
1: 자, 우리 계절이 바뀌면
0: 네.
1: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티니?
0: 아, 우리의 이제 날씨 변화가 있어서 옷차림도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이 이제 오죠.
1: 아, 그렇죠.
0: 네.
1: 사실 아침에는 춥고
0: 네네.
1: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뭔가 쌀쌀한 느낌이 있고
0: 네네.
1: 정말 우리 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과
1: 네네.
0: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까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1: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건 그 캘리포니아 7월 달이면 엄청 더워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요. 7월 달 안 더워요.
0: 그러니까요. 날씨가 오전에도 흐리더라고요.
1: 그리고 웃기는 게 좀 이렇게 계속 더워야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지난주 추웠잖아요. 약간
0: 네네,
1: 아침에.
0: 추웠어요.
1: 근데 다음 주는 또 더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쭉 더위가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니까 저도
0: 네.
1: 지금 코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감기가 안 떨어지고
0: 네네.
1: 가려다가 오고
0: 네.
1: 또 간 것 같으면 나 있고 이런
0: 네네.
1: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좀 오늘
0: 네.
1: 제대로 좀 우리 건강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환절기 건강 체크. 우리 먼저 몸 상태부터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침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지.
0: 네.
1: 저처럼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작은 기침이라도 오래 지속되면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네. 집을 나섰을 때
1: 네네.
0: 오늘은 좀 덥겠다 하면 얇게 입고 나오시면서요.
1: 네네.
0: 저녁에는 추워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1: 네네.
0: 네. 그래서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1: 아, 그렇게.
0: 네. 더우면 네네. 벗고 추우면 입고 이것이 환절기의 건강의 기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체온 관리라는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추울 맞습니다. 때는 조금 따뜻하게,
0: 네.
1: 더울 때는 살짝 윗옷을 벗는 거.
0: 네네.
1: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0: 네네.
1: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 잘 챙겨서 나오세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남자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네. 그냥 아침부터 반팔.
0: 네, 맞아요.
1: 저녁 내내 그냥 반팔을
0: 네.
1: 고수하시다가 결국은 감기에 쉽게 걸리시고 기침을
0: 네.
1: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네.
1: 집을 나설 때는 좀
0: 그렇죠. 얇은 봄 자켓이라도 챙기시면
1: 맞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자외선이 강하니까 사실
0: 네네.
1: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지? 약간 이게 좀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너무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살다 보니까 자외선이
0: 네.
1: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0: 네, 너무 강해서
1: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되는 거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0: 눈도 보호해줘야
1: 네,
0: 되니까.
1: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선글라스 제가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두세 개는 늘 있으신데
0: 네네.
1: 선글라스 꼭 끼시고 그다음에
0: 네네.
1: 양산도 쓰시면
0: 네,
1: 참
0: 좋죠.
1: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런 것들도 미리 구비해서 나오시면
0: 네.
1: 제가 보기에 건강도 지키고,
0: 네네.
1: 멋도 지키고,
0: 네 맞습니다.
1: 아,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항상 선블락도 이제 챙겨서 바르시면,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몸에도 꼭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몸에도,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0: 네네,
1: 쪽,
0: 그렇죠? 맞습니다.
1: 목도 바르시고,
0: 네.
1: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0: 네네.
1: 세 번째는 바로 뭘까요?
0: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거죠. 물 마시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 네네.
0: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니 정말 저도요.
0: 네.
1: 물을 자주 마셔야지 하지만 물을 안 마셔요.
0: 물을 이제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한 1리터 마시나?
0: 네네.
1: 그 왜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0: I think 우리

0: 이제 커피도 마시고 따로
1: 네네.
0: 음료도 마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래도 물이랑 커피랑 음료수는 다 틀리기 때문에 네,
1: 틀리죠.
0: 꼭 이제 물을 예, 저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못 느낀다. 이것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상식이에요.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갈증을 못 느낀다. 그래요.
0: 그렇다고
1: 이거 되게
0: 그렇습니다.
1: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0: 네,
1: 건조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에어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몸 안에만 건조한 게 아니라 몸 밖도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0: 그렇죠.
1: 피부도 건조하고 사실 손도 건조하고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수분을 잘 섭취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블락이나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0: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땀을 좀 많이 흘린다 싶으면 항상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1: 그래요.
0: 왜냐면 이제 땀을 흘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원래 땀 열심히 흘려서 운동한 다음에 이제 물 많이
1: 그렇죠.
0: 마시면은 맛있잖아요.
1: 저는 멋으로 이렇게 마셨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탁 멋으로.
0: 그러셨습니까?
1: 근데 필요하니까 마셔야 되는
0: 그럼요.
1: 거군요. 아,
0: 우리 몸에
1: 좋네요.
0: 꼭
1: 좋네요.
0: 필요하죠.
1: 그래도 전 느끼는 게 진짜 딴건 몰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라는 건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네
0: 맞습니다.
1: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0: 진짜
1: 중요한데.
0: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30초만 제대로 씻어도 많은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후 식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1: 그래,
0: 일입니다.
1: 전또한 가지 뭐냐면 손을 좀 박박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씻으면 사실 하나만 하고요. 진짜 흐르는 물에 그이 핸드솝을 잘 이렇게 우리가 손에다 묻혀가지고
0: 법을 많이
1: 이
0: 내서.
1: 손가락 안에까지 박박.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대충 이렇게 손 이렇게 헹구고 나오는 건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요 룰을 좀 지키셔가지고요. 뒤에 사람이 있건 없건 눈치 보지 마시고 내 건강이 우선이니까
0: 그쵸.
1: 핸드솝을 잘해서 손을 정말 박박 닦아서 뒤에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손 열심히 닦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0: 그쵸.
1: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어떤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걸 기억해 냈는데 비누가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비누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비누로 손을 닦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정답은 뭘까요?
0: 정답이요. 저 같으면은 먼저 좀 닦은
1: 아,
0: 다음에
1: 그
0: 비누를
1: 비누를
0: 좀,
1: 닦고. 빙고,
0: 그다음에
1: 빙고.
0: 사용할 것 같아요.
1: 그것도 빙고고요. 일단은 겉에 있는 그좀 찌꺼기는 더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누의 거품 속에는 이제 안 좋은 걸 제거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비누 거품을 많이 내서 손을 닦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누에 묻어있는 약간 더러운 것도 같이 씻겨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0: 꿀팁이네요.
1: 비누가 더럽다고 닦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러운 걸 참고 그거를 닦아내는 습관도 필요하다라는 걸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꿀팁이네요.
1: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1: 바꿔서 얘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0: 그쵸. 하는 게
1: 하는 게
0: 낫죠.
1: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정말 물잘 드시는 거, 손잘 닦으시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죠?
0: 마지막으로는요, 예방접종도 꼭 필요하죠.
1: 예방접종 필요합니다.
0: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접종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뭐, 메디칼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뭐 예방접종은 다 프리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싼 가격에 우리 독감 예방제도 맞을 수 있으니까 돈
0: 맞습니다.
1: 아끼지 마시고 시간 아끼지 마시고 꼭좀 예방접종
0: 꼭
1: 잘하시면 좋을 것
0: 맞으시면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또두 번째 나왔습니다. 운동이 있네, 운동.
0: 운동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나.
1: 하지만 정반대죠. 운동을 하셔야지만 더 젊고 오래 사실 수가 있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저희도 이제 근육 운동을 진짜 꾸준히, 진짜 제가 5분, 10분이 진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예, 이제 우리 예. 몸이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0: 네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첫 번째는 고무밴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1: 아, 고무밴드. 네네. 좋습니다.
0: 그래서 이제 12번에서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1: 그래서
0: 같습니다.
1: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 12번 정도.
0: 네네.
1: 습관이 되신 분들은 20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0: 네, 맞습니다.
1: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하시면
0: 네네.
1: 한 뭐 70에서 네. 한 100회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네. 아주 좋을 것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사실 이 고무밴드가 네. 무겁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예,
0: 너무
1: 그래서,
0: 편하죠.
1: 편하고 이게 막 무거운 걸 들다 보면 또 허리나 네네. 무릎에 손상이 오실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 고무밴드는 탄력을 이용한 거니까
0: 네네.
1: 아주 좋을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0: 간편하고
1: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휴대도 간편하고
0: 네, 저도
1: 뭐
0: 집에서,
1: 얼마든지.
0: 네, 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떻게 하세요?
0: 저는 이제 좀 줄이 길어서 예, 예. 누워서
1: 아, 누워서
0: 발로 네, 이렇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스트레치 해 주면서 하고
1: 좋네요.
0: 있습니다. 네.
1: 아,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방송이긴 한데 이게 실제 이걸 다 테스트를 못 해드리니까
0: 네네.
1: 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고무밴드로 운동하기 네. 검색만 하셔도 다 찾을 수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아마존에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뭐, 있습니다. 예,
1: 그리고 요즘 뭐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밴드를 그냥 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보험도
0: 네.
1: 커버가 되고요.
0: 네,
1: 약국에도 팝니다.
0: 약국 가서 여쭤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0: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되는 네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 그 다음 운동?
0: 그게 이제 균형 운동.
1: 밸런스 잡는
0: 네,
1: 거잖아요.
0: 밸런스
1: 그죠?
0: 운동이라고 네네네네. 하죠. 네, 한 발로 잠깐 서보기, 네네. 의자를 잡고 연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발로 몇 초 이상 서 있으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대요.
0: 아, 정말요?
1: 뭐 20초면 뭐 60대, 만약에 30초면 50대,
0: 네.
1: 1분 이상이 되면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0: 지금이라
1: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0: 네네.
1: 한 발로
0: 네.
1: 균형을 잡고 오래 서 있을수록 네. 건강 나이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0: 와.
1: 한 1분 이상 있으신다 네. 그러면 건강 나이가 굉장히 좋으신 거고.
0: 저 한 10대로 가는 건가요?
1: 아, 정말 1분 이상 하실 수 있나요?
0: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만큼 운동도 잘 하시고 식단도 잘 관리하시고 이러니까 가능한
0: 네.
1: 거니까
0: 네네.
1: 이게 나이는 드셔도 운동 나이 모르는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1: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0: 네네.
1: 이 밸런스 잡는 거
0: 네.
1: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한 발로 처음에 쉽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자를,
0: 네, 의자를
1: 이용하라고
0: 잡고, 예. 네.
1: 아니면 소파 한쪽을 잡고 하셔도
0: 되죠.
1: 좋고
0: 네네.
1: 그리고 TV 볼 때 하셔도 좋고
0: 네. 아니면 벽을 잡고 하셔도 돼요.
1: 맞아요. 벽을 잡고 하셔도
0: 네.
1: 좋고 뭐 운동 못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다 핑계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0: 네.
1: 이러다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운동은 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또 문제가
0: 그쵸.
1: 생겨요.
0: 큰일 나죠.
1: 그러니까 잘못된 운동 또 너무 과한 운동은 화를 부르니까요.
0: 네네.
1: 서서히,
0: 네, 서서히
1: 천천히 그리고
0: 맞습니다.
1: 보조기구나
0: 네.
1: 주변 사물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또?
0: 아,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집에서 하는 스트레치입니다.
1: 스트레칭. 아, 네. 네네.
0: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인데
1: 네네.
0: 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 펴는 것만 해도 몸이
1: 네네네.
0: 훨씬 가벼워지고요.
1: 네네.
0: 네, 그리고 이제 억지로는 하시면은 안 돼요. 담이 올 수도 있어서.
1: 그렇지, 그냥,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담이 와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를 해주면 그 시원하고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1: 네, 좋네요.
0: 너무 좋습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0: 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맨손 운동.
1: 맨손 운동.
0: 네. 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1: 네네.
0: 운동입니다.
1: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맨손 운동만 바로 유튜브에 넣어도요.
0: 네.
1: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10분씩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1: 10분 따라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0: 네네네.
1: 보니까 따라하시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0: 네, 이제 제자리에서 걷기.
1: 네네.
0: 예, 뒤꿈치 들기.
1: 좋네요.
0: 저는 진짜 뒤꿈치 들기 100개씩 하고 있어요. 그게
1: 설거지하면서도 가능하대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그게 이제 다리 재르시다 그러셨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거 한번
1: 맞아요.
0: 해보세요. 너무
1: 알겠습니다.
0: 도움이 됩니다.
1: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무릎 올리기.
1: 무릎 올리기.
0: 네, 그리고
1: 와.
0: 사이드 스텝.
1: 옆으로 걷는 거.
0: 네, 네, 맞습니다.
1: 개걸음이죠, 개걸음.
0: 네.
1: 우리 꽃게 같은 개걸음 이렇게 하시는 거.
0: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올리기를 할 때,
1: 네네.
0: 저는 이제 만세하면서.
1: 만세.
0: 네. 이렇게 무릎 살짝 꿇으면서 만세를
1: 네네,
0: 하면
1: 좋네요.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1: 네네. 네,
0: 몸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좋네요. 근데 운동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첫 번째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1: 아, 안전.
0: 네. 미끄럽거나 이제 그런 장소는 좀 피하시는 게 네네. 좋고요. 그리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정리를
1: 맞아요,
0: 해주시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깔끔한 공간에서
1: 그러니까 집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집이
0: 네,
1: 제일 맞습니다.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괜히
0: 네, 돈 안 들고
1: 산책하시다가 막 언덕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네.
1: 그러다 돌풀에 넘어지실 때도 있고
0: 네,
1: 또 균형이 안 맞으면
0: 수도 있고.
1: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0: 네네.
1: 제일 좋은 건 집에서,
0: 네, 집에서
1: 편안하게 하시면
0: 네,
1: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매트를 피고
1: 맞아. 매트가 좋죠.
0: 네, 왜냐면 쿠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안 미끄럽고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또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 그런 분들은 타월을 더
1: 맞아요.
0: 이제 네, 포함을 해서 사용하시면
1: 오늘
0: 너무 좋을 것
1: 같습니다.
0: 오늘같이
1: 독립기념일 선물을
0: 네네.
1: 우리 부모님께
0: 네.
1: 매트를 선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쿠션이 있는 운동하실 수 있는 매트.
0: 네네.
1: 아, 좋네요, 좋네요.
0: 네, 저는 벌써 해서 드렸죠.
1: 아, 역시 효녀세요, 효녀. 두 번째.
0: 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5분, 내일은
1: 네네.
0: 7분.
1: 네네.
0: 조금씩 늘려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5분 하다가 7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0: 네.
1: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좋다.
0: 네네.
1: 자, 세 번째요.
0: 네, 세 번째는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1: 네네.
0: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1: 아,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비비아님께서
0: 네네.
1: 우와 언덕에서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웃자고.
0: 아, 네, 그러셨어요.
1: 언덕에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과대해서 표현한
0: 네네.
1: 거니까
0: 네네.
1: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덕에서 안 하시겠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는요,
0: 그러시면 큰일 나죠.
1: 평평한 곳이나 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0: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꼭 물은 꼭 자주 드시는 거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1: 운동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에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0: 연결이 돼서
1: 예,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돌아가는 거니까
0: 네네.
1: 운동도 하시고 물도 다 드시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시면 사시면
0: 네.
1: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0: 네네.
1: 좋습니다. 어우,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0: 네.
1: 2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0: 네,
1: 자,
0: 좋습니다.
1: 우리 데니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있어요.
0: 아, 네.
1: 제가 그 신청곡 들려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샤카 카니 부릅니다. I'm every woman.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4: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9: 와,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샤카칸의 I'm Every Woman이었습니다. 우리 데니슈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노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비비아님께서도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와, 근데 오늘 휴일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10: 네, 힘이 나네요.
9: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티님이 나오셔가지고 더 지금 이렇게 부모님 되는 것 같아요.
10: 칭찬 감사합니다.
9: 네네. 자, 우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10: 네네.
9: 자, 이제는 뇌 건강 이야기예요.
10: 네,
9: 우리 이제 몸을
10: 맞습니다.
9: 건강하게 했다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10: 네. 아, 혹시 블루베리가 네. 브레인베리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9: 들어봤어요.
10: 네.
9: 와, 그쵸? 블루베리가 브레인베리다.
10: 네네.
9: 와, 되게 진짜 들을수록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10: 네.
9: 설명해 주시죠.
10: 작은 열매지만 우리 뇌에 가장 큰 선물을 예, 줄 수 있는 과일이에요.
9: 아니 근데 이게 네. 이 블루베리가 워낙에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10: 네, 맞습니다.
9: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9: 네네.
10: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9: 네네.
10: 네,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9: 그 사실 한국에서 블루베리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10: 네, 맞습니다.
9: 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네네. 흔한 과일이잖아요.
10: 네네.
9: 그래서 진짜 이렇게 주변에 있는
10: 네.
9: 뭐 마켓 가면 다 있는 게 블루베리니까
10: 네, 맞습니다.
9: 이걸 좀 어디 마켓 가실 때마다
10: 네네.
9: 많이 사지 마시고 또
10: 네.
9: 많이 사놓으면 또 상하니까
10: 그쵸.
9: 딱 한 3, 4일 먹기 편할 정도만 네. 사셔가지고 운동하시다 먹어도 되고 아니면
10: 네네.
9: 아침 저녁으로 뭐
10: 네.
9: TV 보실 때 드셔도 좋고
10: 네.
9: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0: 네, 저는 살짝 팁이 있다면
9: 네네.
10: 세일하면 사가지고 씻어서 냉동실에다 얼려서요. 가지고 나가요.
9: 냉동실에 얼렸다가
10: 네.
9: 가지고 나가서
10: 네, 가지고 나가서 물이랑 같이
9: 네네.
10: 뭐 그냥 물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스파클링 네, 그 탄수화물이요.
9: 네네.
10: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이렇게 타서
9: 네네.
10: 같이 마시면서 씹어서 드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9: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얼렸던 걸 가지고 나간다.
10: 네네.
9: 우리도 그 사이 까먹어요.
10: 까먹어요.
9: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들어와서
10: 정말요?
9: 예, 어디 가방이나 차 안에 어딘가
10: 네,
9: 이렇게 그, 뭉개져 있어.
10: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컵에다가 머그컵에다가 네. 담아서 나가시는 것도
9: 이게
10: 네, 좋은
9: 이제
10: 팁이죠.
9: 뇌 건강에 또 하나의 이 진짜 이 나쁜 게 뭐냐 기억력이거든요.
10: 네, 맞습니다.
9: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 네네네.
9: 블루베리가 기억력이 좋다면서요?
10: 네, 너무 좋죠.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9: 네네.
10: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 아, 그래요.
10: 네.
9: 아, 근데 이 기억력은 깨면서 블루베리를 안 먹고 또 잃어버리니까 계속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10: 네.
9: 아, 블루베리가 기억력이 좋다.
10: 그렇죠. 호두랑 같이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9: 아, 호두 맞아.
10: 네.
9: 호두와 블루베리는
10: 그렇죠. 브레인에 너무 좋죠.
9: 인꼬 부부 같은 존재라고
10: 네,
9: 얘기하더라고요. 와.
10: 네. 그래서 물론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9: 네네.
10: 예, 운동과 충분한 수면,
9: 네.
10: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해야지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9: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그쵸.
9: 뭐든지 운동도 하시고
10: 네.
9: 식사도 잘 하시면서
10: 그쵸.
9: 이 블루베리까지 드시면
10: 네, 건강한 거 드시면
9: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10: 네네.
9: 운동도 안 하고
10: 네, 맞습니다.
9: 식사 제대로 안 하면서 블루베리만 챙겨 드신다?
10: 네.
9: 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10: 그쵸.
9: 극대화는 안 된다.
10: 그쵸.
9: 이런 말씀이신 거죠?
10: 네, 꾸준히
9: 와,
10: 네, 건강하게
9: 블루베리가
10: 네네.
9: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10: 네, 맞습니다.
9: 와,
10: 혈액순환에
9: 대박이네요.
10: 네, 네네. 우리 뇌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10: 그래서
9: 네네.
10: 이제 블루베리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9: 아, 진짜 그 블루베리가 일단 첫 번째는 기억력에도 좋고
10: 네.
9: 와, 그다음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10: 그렇죠.
9: 와,
10: 혈액순환에
9: 뇌에도
10: 필요한
9: 좋고
10: 거죠. 네.
9: 와, 대박이네요.
10: 네. 너무 좋죠.
9: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혈관,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좋은 건가요?
10: 네,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9: 기분도
10: 나왔어요.
9: 좋아진다.
10: 네, 맞습니다.
9: 네네네네.
10: 이건 만병통치약인데요.
9: 네. 그러니까 일단
10: 네.
9: 제가 봤을 때는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10: 네.
9: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10: 그렇죠.
9: 그로 그래서, 인해서
10: 네.
9: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10: 네,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9: 아, 그러니까요.
10: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9: 네네.
10: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9: 네네.
10: 그리고 요거트와 함께
9: 아,
10: 이제 섞어서
9: 맞아요,
10: 드시는
9: 맞아요.
10: 것도 너무 좋고,
9: 네네.
10: 네, 샐러드에도 넣어서 드시면
9: 네네.
10: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 네, 뭐 쓰리어나
9: 네네.
10: 네, 이런 거에도 같이 곁들여서
9: 호두와 같이 드시는 것도 좋고
10: 네, 너무
9: 그러니까
10: 좋습니다.
9: 어찌됐건 하루에 한 줌 정도
10: 네네.
9: 예, 드시면 아주 좋다.
10: 네, 너무 좋습니다.
9: 그리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10: 네네.
9: 같이 병행해서 드실 수 있으면
10: 네.
9: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10: 그쵸.
9: 운동도 좀 하시고
10: 네.
9: 그다음에 식단도 잘 관리하시면
10: 네.
9: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 네, 맞습니다.
9: 자,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 그다음에 뇌 건강까지 좋은 블루베리 얘기까지 나눠봤어요.
10: 네.
9: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얘기를 하시면서.
10: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
9: 네네.
10: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9: 네네.
10: 조금씩 운동하고
9: 네네.
10: 잘 먹고 잘 쉬고
9: 네.
10: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9: 사실 진짜 늘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10: 네, 맞습니다.
9: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10: 네네.
9: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10: 네.
9: 아, 맞아요.
10: 네. 또 하나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9: 네.
10: 예, 102살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9: 102살까지요?
10: 네네네.
9: 대단하시네요.
10: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소식을 하시고요.
9: 아.
10: 예. 조금씩 여러 번을 꼭꼭 씹어서 드셨고
9: 네네.
10: 네, 그리고 과일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9: 네. 술 이런 걸 안 하셨고
10: 네. 근데요.
9: 네.
10: 할아버지가 담배는 돌아가실 때까지 피셨어요.
9: 아, 그래요?
10: 그렇게
9: 많이 피신 아, 곰방대라 그래
10: 네,
9: 그거를.
10: 네. 그런 걸로 네, 피셔서
9: 사실 요즘 나이에는 100세 넘는 게
10: 네, 네.
9: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10: 네네.
9: 우리 크리스티 할아버지 연배
10: 네.
9: 때에는
10: 맞습니다.
9: 사실
10: 장수하셨어요.
9: 100세라는 건 굉장한 진짜 기록에 남을 만한
10: 네.
9: 와,
10: 네,
9: 대단하시네요.
10: 장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9: 할머님은요?
10: 네, 할머니는 조금 네,
9: 그래요?
10: 80까지 사셨어요.
9: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10: 네, 저희 아버님, 네, 저희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9: 네.
10: 저희
9: 네네.
10: 아버지는 현재 이제 83.
9: 와, 그래도
10: 네.
9: 건강하신 걸로 알고
10: 네,
9: 있는데.
10: 네, 건강하시게 잘,
9: 와,
10: 감사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9: 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건강해야지라기보다는
10: 네.
9: 평소에 꾸준하게 나는 건강할 수 있어
10: 네네.
9: 건강을 잘 유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10: 네.
9: 습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10: 네. 네.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의 식사를
9: 네네.
10: 잘 건강한 걸로 잘 챙겨드리고 계십니다.
9: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건데
10: 네.
9: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소식하고
10: 네.
9: 그다음에 운동하고
10: 맞습니다.
9: 잘 주무시고
10: 네.
9: 네. 그리고 뭐 술, 담배를 줄이시는 게 더 좋겠죠.
10: 그쵸.
9: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10: 네.
9: 많이 드시기보다는
10: 많이 드시고.
9: 자주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10: 네. 물도 아. 많이 드시고
9: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운동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운동을 어디 짐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10: 네네.
9: 평소에 집에서 맨몸 체조 스트레칭 뭐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우리 여기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10: 네.
9: 발도 좀 올렸다 내리고 무릎도 운동하시고
10: 그쵸.
9: 어깨도 흔들어 보시고
10: 네.
9: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지만 그걸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는 사람들께는 네네. 효과가 있다.
10: 그렇죠.
9: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 5분, 10분을 네. 하게 되면 진짜 바뀌더라고요.
9: 아, 그리고 또 제 아시는 분은요.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책로가 있대요. 단지 안에.
10: 네, 너무 좋네요.
9: 근데 그 전에 살 때는 산책로가 없어가지고
10: 네네.
9: 이제 어디를 걷기가 애매하신 거예요.
10: 네.
9: 좀 뭐 위험하기도 하고
10: 그쵸, 또
9: 남들이 막 다니기도 하고 근데
10: 그쵸.
9: 이사 가신 곳에는 아예 단지 안에 산책로가 있어서
10: 너무 좋네요.
9: 한 10에서 15분 정도를 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 네.
9: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고
10: 네네.
9: 걷는 게 그냥 늘 일상이에요.
10: 와, 너무 좋은데요.
9: 부부 두 분이 걸으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10: 네네.
9: 소화도 시키시고.
10: 그렇죠.
9: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몸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10: 네네.
9: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이사 오고 나서 매일 저녁에 10분, 15분씩 걸었던 게 효과가 있다라고
10: 네네.
9: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 너무 좋네요. 네,
9: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정말 대단한 걸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10: 네네.
9: 나도 모르게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10: 그쵸.
9: 습관이 변하면 그게 건강으로도 연관이
10: 건강으로.
9: 되는 거니까
10: 네 맞습니다.
9: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0: 네 그래야지 네. 이제 저희가 감기나
9: 네네.
10: 면역력을 조금 더 키워서 네 약을 안 먹는 방법으로 해야지
9: 맞아요.
1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 어떻게 보면 약은 보조제인데
10: 네네.
9: 사실 약은 화학품이잖아요. 맞죠?
10: 맞습니다.
9: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먹는다라는 건
10: 네.
9: 화학물질을 계속 이 몸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니까
10: 네네.
9: 자연적으로 먹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 네네네.
9: 의사분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새끼 잘 챙겨 드시고
10: 네.
9: 잘 주무시고 운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0: 그렇습니다.
9: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 건강하고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는 분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저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10: 네, 술 끊으세요.
9: 술을 끊으라. 딴 거 필요 없으니까.
10: 맞습니다.
9: 술을 끊고 식사 잘하라고.
10: 네네네.
9: 아니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간에 좋은 약이라든지
10: 네.
9: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든지 뭐
10: 네.
9: 이런 보조제를 받을 줄 알았더니
10: 네네.
9: 술을 끊으라고.
10: 아, 그렇죠.
9: 와, 근데 그분이 되게 대단했던 건 뭐냐면 집에서 그렇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술을 끊어라 할 때는 말을 안 듣다가
10: 네네.
9: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0: 술을 바로 끊으셨어요. 다행이네요.
9: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고 금방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10: 네.
9: 그 말 듣자마자
10: 네.
9: 그래서
10: 끊으시면서?
9: 가끔은
10: 네.
9: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약간 좀 핵심적인 얘기를
10: 네네.
9: 남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0: 네. 그리고 또 너무 아프진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
9: 그러니까요.
10: 진짜 이제 미리 그러니까. 예방을
9: 네.
10: 해서
9: 네네.
10: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9: 맞습니다.
10: 건강히 살기를
9: 네. 어느 누구나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10: 그쵸.
9: 그리고 또 혼자 남겨지는 것도 좀 안 되는 거고요.
10: 무섭죠.
9: 그러니까 같이 서로 부부간은 서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챙겨가면서
10: 그쵸.
9: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또 챙기면서
10: 네네네.
9: 이렇게 또 그 뭐라고 하나 좀 그 가족 간의 사랑도 느끼고
10: 네네.
9: 하나하나씩 좋은 걸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10: 그렇죠.
9: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 네.
9: 여러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10: 네,
9: 우리 크리스틴님 오늘 방송 끝나시면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10: 아, 이제 맛있는 건강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9: 네, 그리고 나서는요.
10: 그렇죠. 그리고
9: 네. 아이들이 뭘 하자라는 뭐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10: 오늘은 계획한 거는 없지만
9: 네네.
10: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원하게 되면
9: 네네.
10: 이제 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 사실 캘리포니아는 축복받은 곳이잖아요.
10: 네, 맞습니다.
9: 웬만한 곳에서 진짜 한 2시간 아니면
10: 네네.
9: 바닷가를 가볼 수도 있고
10: 네네.
9: 산도 가볼 수가 있고
10: 네네네.
9: 제가 보기에 특히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은
10: 네.
9: 축복받은
10: 저희는 축복받았죠.
9: 네네, 네. 그러니까.
10: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9: 이 감사한 곳에 사시니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10: 네네.
9: 이렇게 좀 드라이브 겸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10: 네네.
9: 좋은 추억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네, 맞습니다.
9: 오늘 이렇게 연휴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 저도 오늘 너무 네, 좋았습니다.
9: 덕분에 아주 한 시간 동안 알차고
10: 네. 네.
9: 아주 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 네, 저도 그랬습니다.
9: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10: 네.
9: 달에도
10: 네.
9: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1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 자.
10: 오늘 또 4th of July니까 항상 안전하게
9: 네네.
10: 예, 조심해서 예, 파이어워크 보시기 바랍니다.
9: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하나 있어요.
10: 네.
9: 빅마마의 체념 들려드리고
10: 감사합니다.
9: 저희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0: 네.
9: 우리 크리스티님이 선곡하신 곡입니다. 빅마마의 체념.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어느덧 시계는 정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인 토요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 하늘은 어느새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을 지나 한낮에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말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꼭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꿈도 이어갈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오래 나눌 수 있으니까. 이번 연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하루가 웃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가득 충전하는 소중한 연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도 따뜻한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독립기념일 연휴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즈와 케빈 킴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케빈의 토요일이즈와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Bravo My Life. 다음 주에 뵐게요.

0: 주식회사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훈이 훈이 한훈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버드죠? 새를 좋아하시나요? 새 중에 우리 앵무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앵무새가요, 뭐 깃털이나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수준 이 지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약 5살 아이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이게 따라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흉내내는 걸 넘어서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교감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슷한 뇌 구조를 가져서요 숫자를 셀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현존했던 가장 유명한 천재 앵무새 알렉스는요 무려 100개가 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색상과 모양을 구별했답니다. 그리고 또 성대 구조가 비슷하고 혀가 유연해서요 사람의 목소리나 환경음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죠. 예전에 앵무새들이 막 사람 말 따라하는 거 많이 신기하고 했었는데 수명도 꽤 길다고 하네요. 작은 소형 앵무새는 10년 정도, 중형 사이즈는 한 20년에서 40년, 큰 대형 앵무새는요 무려 70-80년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앵무새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이 새장의 위치를 자주 바꾸거나 온도나 습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하고요. 무리 생활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고 교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초보자들에겐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다. 네, 뜬금없게 앵무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이뻐하고 조금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멀리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오프닝을 이렇게 뜬금없이 앵무새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또 신나고 편안한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뭔가 상큼하고 깔끔하고 어쩌면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훈훈한 카페의 대표 시간입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하퍼 리 작가의 바로 그 유명한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앵무새가 월등하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최근 앵무새 죽이기를 골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앵무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앵무새 죽이기. 이게 영어로 아마 Killing the Mockingbir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대해 소설 제목은 정말 유명하죠. 미국 현대문학의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으셨거나 또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왜 굳이 앵무새를 죽이지? 뭔 뜻이야? 그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동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으시다 보면 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소설은 겉으로 보면요, 그냥 한 미국 남부 마을에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어린 소녀 스카우트 핀치, 그리고 그녀의 오빠 잼,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 요 세 명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고요, 인종차별, 편견, 정의, 용기, 또 어른 세계의 위선, 이런 것들이 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작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퍼 리, 한국분 아닙니다. 이 하퍼씨 아니고요. 근데 성은 리가 맞아요. 네, 하퍼리. 네, 리 하퍼씨. 미국 남부 엘라바마 출신입니다. 엘라바마. 엘라바마가 지금은 이제 그 한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기업들이 크게 진출한 어마어마한 또 도시죠. 자, 이 알라바마 출신인데요. 이 작가분, 이 작품 역시 1930년도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대공황 시기죠. The Great Impression. 대공황 시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백인 그리고 흑인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고 잔인했던 그런 시대죠. 1930년 그리고 남부.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작가 하퍼리는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뭐 크게 뭐 설교하듯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어린 스카웃의 시선으로 쭉 풀어줍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마을 이야기 같고 장난꾸러기 남매 이야기 같고 옆집의 괴짜 이야기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을 전체가 가진 편견 그리고 폭력이 서서히 어린아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요, 메이콤이라는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작고 답답하고 시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웃길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집안인지, 어느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다 알고, 누가 좀 이상하는지, 독특하는지, 누가 이런 건지 다 알고, 너무 서로 수가 잘 아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인공 스카우트, 이 스카우트는요 아주 어린 소녀죠. 사실 본명은요 진 루이스 핀치, 이게 본명인데 그냥 다들 스카웃이라고 불러요. 말도 솔직하고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여자애답게 굴어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약간 왈가닥 말괄량이 스타일이죠. 오빠 잼은요, 이 스카웃보다는 몇 살이 더 많습니다. 동생보다는 조금 더 어른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어린아이죠. 그리고 여름마다 이 집에 놀러오는 친구 딜도 있어요. 세 명이 모이면 온갖 상상과 별별 장난을 다 합니다.
이 작품 초반부 앵무새 주기 작품 초반부는요 이 세 명의 아이의 시선으로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부 레들리. 부 레들리라는 사람은요 이 인물은 이 마을에서 거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레들리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람, 누가 본 적도 거의 없고요, 온갖 무서운 소문만 가득한 그런 약간 있죠, 동네 약간 그런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한데 무섭죠. 뭔가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스카우트, 잼, 딜, 요 세 명의 아이들은요 요 부 레들리에 대해서 별별 상상을 모여서 다 합니다. 진짜 괴물이 아닐까? 아니면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도 상상하고요. 왠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긴장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리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느냐,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인물을 잘 알질 못해요. 특히 아이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듣고 단순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편견의 시작입니다. 부 레들리라는 이 작품 속의 인물은요 작품 초반에 그런 식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작가 하퍼리는요 굉장히 영리해요. 이 부 레들리 캐릭터 이야기를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게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감정의 축으로 바꾸거든요.

누군가 나를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나 보다 라는 힌트가 조금씩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집안의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를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이 에티커스 핀치 아버지는요, 변호사예요. 말수가 많지 않고요, 항상 차분하시죠. 아이들에게도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막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설명, 조용히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작품 자체를 전체를 이 사람이 쭉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 에티커스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뭔가 완벽한 영웅처럼 막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과장된 멋지고 정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조용하고 아주 속이 단단한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 양심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에티커스는 어느 날 한 흑인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사니까요. 근데 그 변호를 맡게 된 흑인 남자 이름은 바로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이죠.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은요, 어떤 한 백인 여성인 메이엘라 유얼이라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메이콘 마을 전체가 흔들려요.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지금 이런 거는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아주 무거운 그런 사건이죠. 근데 1930년도에 미국 남부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거기다가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을 했다. 그것만으로 이미 끝난 거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 그럼 게임 끝입니다. 당시에는요. 더 충격적인 거. 에티커스가 톰, 이 흑인 남성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죠.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왜? 아니 저 사람 왜? 왜 굳이 저를 왜 하는 거야? 저 사람 뭔데 흑인 편을 들어? 아, 왜 저런 일을 해갖고 자꾸 우리 조용한 동네까지 시끄럽게 만들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딸이었던 스카웃도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야야 네 아빠는 저 흑인 편 드는 변호사야 라고 비난을 듣게 되죠. 여기서 스카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 아이, 우리도 아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 눈에 너무 좋은 아빠고 늘 옳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아빠를 저렇게 싫어하고 욕을 할까? 왜 그럴까? 이게 작품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던 편견, 사회적 편견을 아이의 눈은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거죠. 에티커스 아빠는 아이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이 대목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죠. 상대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에티커스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 인물인지 캐릭터인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에티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멋진 말만 하는 그런 멋진 척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을의 비난을 감수하고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비아냥 먹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 세상은 이게 꼭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 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그 유월 집안, 우리 여성, 백인 여성 소송을 했던, 고소를 한 백인 여성 유월 집안은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겠죠. 이 메이엘라 유월의 아버지인 밥 유월은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술에 찌들어 살면서 동네에서 거의 뭐 바닥 취급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뭐다? 백인이다.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인 톰 로빈슨보다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인 메이엘라, 이 여성도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과연 그녀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사람인가, 이 여성을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가 분노해야 하는가. 이 작품은 그걸 아주 단순하게 빌어붙이지 않습니다. 메이엘라는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그런 비참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더 불편하고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재판 장면 가기 전에 우리 잠시 제가 또 이 문학에 맞는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라 존스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면서 잠깐 저희는 쉬었다가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재판 장면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군이와 함께하는 군우랑 카페. 자, 우리가 앞서서 그 재판 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흑인과 백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재판이 이제 이 소설의 정말 메인이죠. 재판 장면 가면요, 완전히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자, 에티커스는요, 그 주인공이죠, 아버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 갑자기 라디오 틀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에티커스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하는데요, 그는 감정적이지가 않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서 묻습니다. 자, 정말 우리 메이엘라 여성이 정말로 톰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왜 상처 부위가 그렇지 않은지. 톰은 한쪽 팔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인데 과연 그녀가 말한 방식의 폭행이 가능했느냐, 증언의 앞뒤가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차분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독자는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이 사건은 애초에 진실을 중요한 재판이 아니었구나.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었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점점 여러분, 메이엘라는요, 사실 놀라지 마세요, 흑인 톰에게 연민이나 호감을 느꼈고 그 장면을 그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들킨 뒤에 모든 책임을 톰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톰 로빈슨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그 피부색 하나 때문에 이미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불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티커스는 거의 완벽하게 논리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톰이 억울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말을 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법정 안의 공기는 다르겠죠? 왜?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요새 말로 빼박, 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증거보다 뭘 먼저 봤을까요? 피부색을 먼저 보죠. 자, 고소한 사람은 여성. 아주 동네에서 아주 그냥 최하로 따지는 집안의 백인 여성. 고소를 당한 남자는 흑인 남성. 자, 배심원단 어땠을까요? 당연히 톰 로빈슨 흑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얼마나 진짜 독자 입장에서 저희가 허탈하고 분노가 정말 치밀수죠. 우린 이미 진실을 알잖아요. 그에 따른 에티커스 변호사도 최선을 다했고 논리도 완벽합니다. 근데 결과는 편견이 이긴 거니까요. 이때 우리 어린 스카우트 그리고 오빠 잼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잼은요,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거의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법과 정의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법이라는 게 정의가 아니구나, 항상 정의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어른들이 늘 말하던 공정함,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를 배신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소설이 끝나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일이 남아있습니다. 톰 로빈슨은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죠. 감옥에서 탈출하려다가 총에 맞아서 사상나갑니다. 죽습니다. 그가 정말 탈출하려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희망을 잃고 그냥 무모한 선택을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는 살아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작품 전체에 아주 깊은 슬픔을 남깁니다. 에티커스가 그렇게 변호사로서 애를 썼고 아이들은 진실을 봤고 독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은 자기 삶을 되찾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니까요. 이쯤 되면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커스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어치를 해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왜? 앵무새는 남의 밭을 망치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 옆에서 노래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톰 로빈스는 분명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앵무새 같은 존재를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누굴까요? 바로 부레들리죠. 신비의 전설적인 사람. 아이들이 무작정 두려워했던 그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부레들리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자, 재판이 끝났죠. 그리고 우리 흑인 톰은 이미 탈출을 하다가 사살 나겠죠. 재판 이후에 밥 유월은, 그 밥 유월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여성의 아버지죠. 백인 밥 유월은요, 에티커스를 원망하고요. 왜? 흑인을 변호해줬으니까. 분노와 수치를 품은 채 뒤틀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스카웃과 잼, 아이들이 학교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당황스럽죠. 거의 갑자기 이 소설이 스릴러물이 돼버려. 스릴러가. 어두운 밤길에 아이들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위험. 그리 때, 그 순간 후련히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부 레들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그저 얘기 들었고 상상 속에서 무서워하고 괴물처럼 여기던 그 사람. 그 사람 바로 부 레들리. 그 사람이 아이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소설이 처음부터 깔아놓은 편견 구조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문만 듣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작 아무 잘못도 없고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던 사람. 그러니까 스카웃은, 우리 주인공 스카웃 꼬마 아이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을 겉으로 보고 또는 소문으로 듣고 집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고 틀릴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부 레들리는요, 아이들을 구한 뒤에도 뭔가 영웅처럼 막 나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이도 남겠죠. 스카웃이 마지막에 부 레들리의 집 현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부 레들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작품 전체를 조용히 닫아줍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요,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편견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해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앵무새 죽이기. 글쎄요, 제가 이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번 주말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 주말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 정의, 이거를 항상 말하는 이 우리 미국이 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모순된 얼굴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켜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게 없잖아 있지만, 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 소설을 제가 택해봤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주옥 같은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 우리 아버지 변호사의 그 에티커스가 하시는 말들이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랑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개를 높이 들고 주먹을 내려놓는 거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어디 한번 머리로써 싸우도록 해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근데 왜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지 않겠니?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이렇게 비비 꼬는 걸 한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또 좋은 말이 많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에 흑인에 대한 그런 평등이 많이 불평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욕설이라고 생각하는 말로 불린다 해서 요 모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욕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보여줄 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듀버스 할머니가 뭐라 하시든 실망할 필요 없단다. 할머니는 할머니 일만으로도 고통이 많으시단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 세상에 흑인의 무지를 이용하는 저급한 백인보다 볼성 살아온 건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스카우트한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죠. 스카우트, 결국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멋지단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우리 에티커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상상이 쉽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쉽게 상상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저희가 보지 않아서 그 장면이 없었어도 그 시대에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든 세상이었고 힘든 그 사회였는지. 지금도 관련된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권이라는 게 좋아졌고 그 예전 생각하면은 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심했던 게 분명히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인 에티커스는 그거를 맡음으로써 온갖 동네 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본인이 믿는 정의를 따라간 거죠. 또 이 주제와 직관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냥법 또는 사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느 날 잼, 오빠죠? 잼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나는 네가 뒷마당에 나가 깡통이나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언젠간 너가 새들도 쏘게 되겠지. 맞힐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어찌 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못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모디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빠 말씀이 맞아.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사실 이 아버지 변호사 에티커스는 굉장히 명사수로 나옵니다. 그가 이제 총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면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때 소설의 제목 앵무새 죽이기 연결이 되시죠? 죄 없이 인간을 위해 노래하는 앵무새, 그게 이 소설은 바로 곧 흑인이죠. 흑인을 뜻하는 게 바로 앵무새고요. 앵무새 죽이기는 곧 이유 없이 무고한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 그게 죄죠. 그것을 비유해서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앵무새가 비단 흑인뿐만 아니라 그 부 레들리,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도 한꺼번에 통칭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그런 여운과 감동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뭐랄까 미국 이 문학이 유명하고 참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문학을 보면 뭐랄까 가슴 한편에 좀 아리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그런 인류애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서로가 그런 정말 편견과 그죠? 어떤 우리도 저희도 사실 돌이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도 저희들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낮게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편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모르는 사이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반성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하퍼리 작가가 지은 우리 앵무새 죽이기라는 정말로 유명한 소설을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추스려서 여러분과 함께 주말에 또 가슴 풍성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마지막 곡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뭔가 끝에는 조금 더 뭐랄까 따뜻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들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제가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1부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2부에서 또 다른 제가 재밌는 시간을 또 알찬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하루에 듣는 문학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부 끝곡은 제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mon and Garfunkel이 부르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늘은 카페. 우리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 제가 조금 문학 시간이었잖아요. 조금 차분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갔다면 2부 이 시간은 제가 조금은 신나고 활기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 때문에 난리 난리입니다. 물론 뭐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팀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런 만큼의 결과가 조금은 나오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분노에 차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당황하고 화가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축구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때만 되면 괜히 좀 관심이 가죠.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게 되고, 나라 이름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뭐 나도 모르게 그 가슴이 뛰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하는 거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나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4년 뒤를 노려봐야죠. 자, 그래서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문학 이런, 이제 조금 저희가 조용하게 갔잖아요. 이제 힘을 좀 내보려고 월드컵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월드컵이 우리 4년마다 오는 건 잘 아는데, 이 월드컵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됐고 어떤 나라 어떤 팀들이 있고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함께 오늘 신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월드컵 그러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월드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드컵도 알고 우리 또 아이스크림 월드콘도 알고,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월드컵이 이렇게 큰 대회는 아니었겠죠. 자, 월드컵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빠밤. 월드컵 시작은 여러분 무려 193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끝나고 다음이 2030년이잖아요. 다음 대회가 4년 되니까 2030년이 되니까, 그쵸? 딱 100, 다음번이 100회겠네. 와, 100년 되네. 100년. 100회가 아니고 100년 되네요. 자, 아무튼 월드컵 시작은 1930년이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얘기들을 소소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주변 분들에게 멋쟁이가 되겠죠.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축구의 종주국 영국? 아니죠. 그렇다면 삼바 축구 뭐 브라질? 아니죠. 시작된 첫 시작 월드컵은요, 남미의 바로 우루과이였습니다. 자, 193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휙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유럽에 있는 팀들이 야 월드컵 한다 야 가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 대표팀 몇몇 그 나라들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오랜 동안 항해를 해서 결국 우루과이로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월드컵은 전 세계가 당연히 모일 수가 없었겠죠. 정말로 가겠다는 그런 결심, 큰 결심, 그리고 오히려 모험이 필요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첫 개최국이 우루과이였을까요? 그 당시에 우루과이는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1924년 그리고 1928년 올림픽 축구 금메달이 바로 우루과이였어요. 그 당시는 우루과이가 세계 넘버원 실력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뭐냐, 독립 100주년이 되었다는 상징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결국 실제 첫 대회를 우루과이에서 열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 대회 우승을 우루과이가 차지합니다. 거의 뭐 우루과이 라운드죠. 네. 으아, 우루과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우루과이 자기 나라에서 첫 대회를 열었고 자기가 첫 우승까지 해버려요. 야, 멋있죠. 근데 초대 대회 참가국이 과연 몇 개국이 참가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48개국이 본선에 올라가고 32강 못 들어가 32강 못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조금 막 화가 났는데 첫 개최할 때는요 13국가 13개국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점점점 많은 나라가 참가가 됐죠. 그리고 월드컵이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운영이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않았고요. 규정도 계속 바뀌었고요. 또 하다가 전쟁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월드컵은 점점 커져왔습니다. 월드컵은요 단순히 축구 잘하는 팀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라는 국가대항이라는 엄청난 이 민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솔직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클럽 아니면 어떤 축구 프로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이건 좀 다릅니다. 왜? 평소에는 축구 자체를 안 보던 사람도 월드컵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누가 좋아하는 뭐 LA 뭐 예를 들어 뭐 갤럭시라든가 LAFC라든가 뭐 삼성 라이언스라든가 울산 현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LA 레이커스라든가 그죠? 텍사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욕 닉스 이런 식으로 동네 프로리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팬이지만 평소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이게 팀이 나라가 돼버리면 대한민국 팀, 일본 팀, 브라질 팀, 미국 팀, 우루과이 팀 이러면 나라 이름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고 지면 허탈하고 그냥 그 게임 보겠다고 밤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골 하나 넣으면 신나 서로 껴안고 막 부둥켜안고 응원하고 어느 그 한순간에 그 한 선수가 그냥 한 번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드컵의 또 다른 재미가 뭘까요? 언제나 늘 그렇듯 기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월드컵 축구는 항상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월드컵 축구 누가 잘하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뭐 독일, 아르헨티나,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뭐 있잖아요. 네덜란드, 기타 등등. 근데 이 월드컵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그런 외출 강호국, 강호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각국 한 번씩 예상치도 못한 나라가 한 번씩 이 판을 흔들어버립니다. 다크호스가 꼭 나타나죠. 어떤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강팀을 잡아버리고 관심도 없던 선수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고요. 에이 설마 했던 팀이 4강도 올라가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했던 팀들이 올라가는 팀들이 있고요. 이번에 그 보자른가요? 보지르한가 그 아주 유명해진 골키퍼 선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스타가 돼버렸죠. 그 사람들이 이 월드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지만 그 경기 안에서 대회 안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자 월드컵 그러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뺄 수 없는 월드콘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월드컵에는 못 가요. 트로피 월드컵 트로피 이 얘기를 한번 해야죠. 초창기 때 우승 트로피는요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렸습니다. 줄 리메 트로피 그게 뭐냐 초대 FIFA 회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줄 리메. 그래서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린 이 트로피를 사용했고요. 그 트로피를 그전에는 그 승리의 여신 니케 그 황금으로 만드는 니케가 쫙 받들고 있는 큰 이제 트로피였는데 그 트로피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3회 우승을 한 팀에게 이것을 기증하겠다. 근데 브라질이 3번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를 브라질이 영구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드컵 트로피랑 다릅니다. 이 트로피는 1974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썼던 그 니케 황금 트로피는 브라질이 그냥 영구 보유하게 됐죠. 자, 지금은요 이 트로피가 제가 알기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더 이상은 영구 보존을 못하게 했대요. 이 트로피는 FIFA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에 보존하고 있고, 우승한 팀이 세레모니 할 때만 실제 그 트로피를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대요. 반납을 해가지고 실제와 진짜 비슷하게 만든 그 모조품이라고 그러죠. 모조품을 금으로 만든 모조품을 트로피를 주게 되고, 실제 그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는 FIFA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승을 해도 그 세레모니 할 때만 보여주는 거지 이제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트로피가 요새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두 명, 되게 좀 이미지가 특이해요. 두 사람이 지구를 떠 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렇게 멋있나 싶은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FIFA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데, 이게 몇 번 도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도난을 당했지만 뭐 다 다시 찾았다고 하고, 이게 높이가 36.5cm, 무게가 6.175kg, 금 5kg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이거 가격을 매겼더니 지금 현재 가격을 한 9억 정도,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 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로피도 굉장히 역사가 드라마틱하죠. 네. 자, 월드컵이요.

한일 월드컵. 야, 그때만 해도 공동 개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3개국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변화들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해요.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월드컵 본선 지출 자체가 워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죠. 본선 진출 막 이러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더 많은 나라가 꿈을 꿀 수 있고 더 많은 팬들이 자기 나라를 그 경기를 월드컵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보면 더 많은 나라가 본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와, 저런 나라가 축구를 해? 할 정도로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이 나와서 또 가끔 이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번 대한민국도 뭐 이변을 당했죠. 네, 이변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이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그 월드컵은 드라마니까요. 공은 둥글고 공은 굴러봐야 하는 건 이제 좀 슬퍼집니다. 아무튼 즐기는 이런 월드컵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축구가 지금의 트렌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대인데요. 이게 단순히 축구가 실력만으로는 또 월드컵에 우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팀은요, 정말 탄탄한 조직력, 그걸로 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엄청난 승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정말 슈퍼스타 한 명의 눈빛, 슈퍼스타 한 명,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같은 팀은 사실 팀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아르헨티나 팀 그러면 바로 메시가 떠오르죠. 뭐 포르투갈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많고 훌륭한 팀인데도 아직도 호나우도 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선수가 많지만 우리도 딱 떠오르는 게 선수가 이제 손흥민, 아 최고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요 정도 선수가 가장 저희가 딱 떠오르기 쉽고, 뭐, 아 훌륭한 선수 많죠. 뭐 많은데 일단 저희가 딱 떠오르실 때 그런 식으로 슈퍼스타들이 항상 있다, 기억이 된다. 그리고 어떤 팀은 져요. 지는데도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기억이 오래 남는 팀이 있고요. 뭐 멀리 좀 보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 벌써 시간이 야 24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엊그저기 같은데 그때 한국도 사실은 우승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승한 것도 아니고 2등한 것도 아니에요. 4강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사실 4등 했잖아요. 4강전에서 너무 좀 어이없는 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 졌지만 대한민국 4강 갔다는 게 진짜 그 시절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잊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추억이죠. 네. 아무튼 생각해보면 월드컵에는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슈퍼스타, 영웅의 탄생. 지금 뭐 골키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번에 또 음바페가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그런 영웅의 탄생, 누군가 패배자의 눈물, 아 정말 쓰레기 눈물. 저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 그 3차전 끝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잔디밭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풀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 오열하는 모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한테 왜 내가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눈물, 그리고 또 오심 논란. 근데 오심 논란은 요새는 그래도 이제 VAR 이 비디오 판독이 워낙 발달을 해갖고 뭐 오늘 요새는 뭐 뚜리드로 보여주던데 많이 적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파울을 주느냐, 흐름을 끊느냐 안 끊느냐, 사실 연장 시간도 이쯤에서 그만하느냐, 마지막 공격하는 데 그냥 휘슬 불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오심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그리고 또 예상 못했던 기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한 세대 한 팀의 몰락, 또 세대 교체, 복수, 어떤 이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첫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말 월드컵이라는 대회 속에서 경기 경기마다 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를 경기 규칙도 모르고 선수도 모르고 그냥 잘 못 봤던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규칙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공 차서 골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뭐 중간중간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뭐야? 저 핸들링은 뭐야? 크로스오버가 뭐야? 저기서 왜 저렇게 해야 돼? 뭐 프리킥은 뭐야? 페널티킥은 뭐야?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아래 벌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 옆에서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전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와이프한테 제가 말 설명해주고 하면 더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을 와이프랑 그리고 우리 아이랑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편하고 같이 막 리액션하면서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야 내가 딴 사람 누구랑 보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다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보는 월드컵의 재미가 너무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을 단순히 스포츠라 부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전 세계가 같이 보는 하나의 드라마다. 와, 어떤 나라는 정말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뛰고 있고요. 어떤 선수는 본인의 커리어, 본인의 경력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명예를 위해 뛰는 선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팬들은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어느 선수의 특별한 그 장면, 골 넣는 장면 아니면 뭐 세레모니 하는 장면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 그게 곧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자, 1930년도에 월드컵이 다시 정리하자면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대 우승국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정말 큰 스포츠 대회이자 한편의 정말 감동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분위기 여러분 이어서 한번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퀸이 부르는 노래죠. 우리는 모두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 들으시면서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할 말씀 듣기 전에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듣고 왔죠. 아무래도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결국은 수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챔피언의 꿈을 품고 뛰는 자리다 해서 오늘을 선정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보시면요, 이 나라별로 색깔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딱 하는 것만 봐도 야 맞아, 저 팀은 딱 저거지, 저렇게 해야 저 나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나라 특징, 그리고 제 마음대로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스타들, 스타 플레이어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1순위죠. 브라질. 브라질은요, 여러분, 정말 브라질 축구하는 걸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공을 다루는 감각이 뭐래,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냥 축구를 막 야 경기하자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즐기는 것 같고 자기들 막 연습 경기하는 것처럼 해요. 그 저는 가끔 보면은 야 축구가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 저렇게 못하지?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브라질에 그냥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펠레, 가린샤, 지코, 호나우두, 호나우디뇨, 호나우지뉴, 요새는 네이마르까지. 뭐 스타 계보들이 그냥 매 세대마다 스타들이 나옵니다. 브라질이요, 여러분, 월드컵 최다 우승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3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월드컵 그 순수 그 트로피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월드컵 역사에서 브라질은 거의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삼바 축구의 나라. 왠지 노란색에 그냥 초록색 빠진가요? 노란색만 딱 보이면 아 브라질 강하죠. 그냥 이 게임은 즐겨야겠다. 뭐 누가 이긴 건 상관없고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 바로 브라질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독일 팀을 볼게요. 이번에 독일이 정말 뭐 저한테는 좀 어처구니 없는 패배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정말 예전에 그 전차부대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이 별명이 흰 색깔 쫙 있고 와 이번에 그 승부차기 페널티킥에서 결국 져서 패배를 했는데 32강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요 또 브라질과 완전 결이 다르죠. 브라질이 삼바 축구 예술 축구를 약간 보인다 하면 독일은 역시 기계의 나라 명차 뭐 BMW, 벤츠, 뭐 아우흐 이런 차들 만드는 독일 기계처럼 보입니다.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체력 아 키도 크고 그냥 체력이 튼튼하죠. 집중력 너무 좋고요. 그래서 독일은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든 없든 아유 독일은 일단 올라오는 팀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뭐 슈퍼스타 하나가 휘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한 계기가 있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독일이 막 4강에 있고 막 우승에 있고 막 준결승하고 그래서 독일은 항상 강팀으로 뽑힙니다. 뭔가가 특별하지 않아도 항상 그 체계적인 조직력과 체력 그걸로 항상 강호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예전만 해도 큰 키를 이용한 그냥 아시죠? 헤딩 와 뭐 한 경기에 헤딩으로 서너 골 넣으니까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강호 조직력 그런 이미지죠. 그런 반면에 또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와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의 축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의 축구를 한 팀이다. 저도 몰랐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잘 될 때는 너무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고 흔들리고 안 풀릴 때는 그 흔들림조차도 너무나 특이한 그런 팀이래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말 슈퍼스타 불굴의 슈퍼스타를 가진 팀이죠. 전설이 두 명 있습니다. 저희 때 초창기 때 마라도나 마라도나 뭐 예술이죠. 아직도 축구 관련된 영상 보면 항상 마라도나의 그 현란한 개인기 드리블이 나오는데 그리고 메시 요새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메시
뭐 예전 항상 메시가 좋냐, 뭐 호나우두가 훌륭하냐, 항상 뭐 메시 팬이 있고 호나우두 팬이 있으면 막 둘이서 항상 막 옥신각신 했는데 사실 둘 다 너무나 훌륭한 선수죠. 근데 어쨌든 메시라는 정말 전설적인 플레이어라는 거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최고의 그 스타성이 있는 그 선수이고 자랑이죠, 나라에. 근데 이 둘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르헨티나는 뭐 월드컵에서는 뭐 최고의 강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남미 이 분위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슈퍼스타, 한 명의 천재가 그냥 팀 하나를 그냥 다 이끌고 분위기를 바꿔놓는, 되게 특이해요. 이 나라 팀은 약간 누군가가 확 하면은 같이 확 올라가는데 또 안 그러면 또 그냥 확 이게 이렇게 강호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힘없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슈퍼스타지만 그전까지 정말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컵을 못 가졌다가 지난번에 한번 겨우, 뭐 겨우라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섭렵했던 건데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는 정말 참 특이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 요새 최고의 팀이죠. 프랑스. 프랑스 경기는 요새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재능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체력 좋고요. 스피드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음바페 뛰는 거 보세요. 세대 교체가 또 잘 돼요. 신구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됩니다. 대회에 항상 뭔가 어느 팀에 놔도 그냥 슈퍼스타가 될 만한 강한 선수들이 꼭꼭 나와요. 아니 프랑스는요 꼭 그렇게 스타들이 나와. 하나만 한 세대가 질 때쯤 또 다른 신인 세대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프랑스에는 뭐 슈퍼스타 만드는 공장이 있냐 할 정도로 꼭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겠죠. 항상 우승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올해도 아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죠. 뭐 음바페를 비롯해서 덤벨베도 있고 아무튼 프랑스 축구하는 거 보면 그 유니폼 입고 뛸 때 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또 다른 팀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는 뭐 또 호불호가 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묘합니다. 일단 축구 존주국 종가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팀이죠. 자체 내 리그도 엄청 세고요. 스타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이 영국 잉글랜드는 아 영국이라면 안 되구나. 잉글랜드는 월드컵만 가면 이렇게 속된 말로 꼬꾸라지고 죽을 수고 안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 팬들이 야, 왜 우리는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고 전 세계에서 잘한다고 난다 긴다는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뛰는데 왜 정작 우리나라 팀 나가면 이렇게 못할까?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월드컵은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이번 월드컵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케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은데 뭔가 아쉽습니다. 이 잉글랜드 팀이 항상 그런 게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자, 그 다음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뭐 올해 이번 월드컵에는 못 나오지 못했지만 월드컵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일단 수비하고 끈질긴 게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뭔가 화려한 개인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상대를 그냥 꾹꾹 눌러서 예? 엄청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축구의 그 그냥 끈적끈적한 긴장감, 상대를 그냥 끝까지 끌어가는 끈질김. 그래서 월드컵 이탈리아를 만나는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 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VAR이라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막 커진 이후로 이탈리안 팀이 월드컵에서 힘을 못 써요. 우연히, 그게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이탈리아 그 강국이었던 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팀이 이렇게 끈질기고 지독한 플레이어를 계속 하니까 상대팀이 막 힘들고 기죽고 막 감정적으로 되고 일이 꼬이고 막 이랬는데 VAR이 너무 정확하게 판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특유의 끈적임과 그 끈질김, 독한 플레이를 못한다, 이태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그 축구의 그 특성이 사라지면서 조금 그 경쟁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뭐 꼭 그게 VAR 느낌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자,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이번에 또 어이없게 독일과 또 동일한 날짜에 엊그저께죠. 네덜란드가 똑같이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패배했죠. 32강에서 참 불굴의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인가요? 오렌지
팀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팀이 하여튼 우승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크죠. 왜냐하면 늘 네덜란드는 누가 봐도 좋은 축구, 누가 봐도 뭔가 트렌드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축구,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라는 아주 큰 이름. 네덜란드는 트로피보다는 어떤 전 세계 축구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팀이라고 합니다. 네, 네덜란드는 항상 강팀에 들어가죠. 이번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 뭐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변은 나타나니까요. 자, 대한민국을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 친구들하고 제가 축구 얘기를 하면은 월드컵 때 한국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리아 패스트, 니네들 스피드가 있는 팀이야. 항상 얘기를 해요. 정말 한 명도 안 빼먹고 저한테는 한국 하면 무조건 빠른 팀, 스피드가 있는 팀. 다른 얘기는 없어요. 뭐 조직력이 강하다든가 수비를 잘한다든가 공격력이 좋다든가 뭐 전술이 좋,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너네 한국 빠르잖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빠른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 2002년 이럴 때 보면 막 어마어마 진짜 입에서 단내 날 정도 뛰는 게 우리가 보여졌잖아요. 막 끈질기 연장 가면서 막 그냥 투지 활동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고, 그때 우리 박지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의 심장을 뛰는 하이브리드 심장이라고. 활동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빼줄 수 없는 게 뭐냐? 붉은 악마 응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팀도 팀이지만 팀의 제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우리 붉은 악마, 누구나 다 붉은 악마죠. 우리는 다 그 응원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뭐랄까 신기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번에 참 멤버 좋았는데 그죠? 네, 뭐 다음에 정말 잘하시겠죠. 꼭 잘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팀 너무너무 선수들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어요. 자, 또 다른 팀 멕시코 가볼게요. 멕시코도 우리가 사실 가깝고 워낙 뭐 친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보긴 하는데 사실 멕시코도 굉장히 월드컵에서 존재감이 있는 팀입니다. 꾸준히 나오고 일단 팬들이 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 뺨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한국하고 멕시코 갈 때가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죠. 근데 이번에 참 제가 느낀 게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를 저는 봤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았고요. 물론 개중에는 좀 하면 안 되는 불상사로운 일도 하시고 뭐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짓도 하시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정말 소수의 인원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대부분 정말 성숙한 시민 증시를 보여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번에는 또 특히 개최국 공동 개최국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뭐 승리만 하면 막 폭죽 터뜨리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크로아티아. 또 크로아티아도 최근에 아주 강한 모로코, 크로아티아, 이번에 모로코 올라갔잖아요. 그런 이제 팀들이 점점점 기존의 강호국들을 제치고 신흥 강국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되게 작지만 솔직히 우리가 크로아티아나 모로코 같은 나라들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수출입 아니면 어떤 관광지 이런 걸로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명하거나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조직력 또 집중력으로 이런 큰 세계 무대에 나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라를 명예를 크게 알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팀들이 더 나와줘야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강국들끼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팀들이 더 나오고 대한민국도 더 커져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그러면 한 8강 안에서 항상 뛰어다니고 4강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제 기준을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 최고의 스타 탑10 빠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순위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월드컵에 떠오르는 슈퍼스타를 그냥 제 생각대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야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야 이 사람은 왜 없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위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컵에서 장면 하나로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 로베르토 바조가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 요새 최근에 가장 최근 선수죠. 그냥 나오면 무섭습니다. 임팩트가 너무 커요. 음바페.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월드컵 스타의 대표 주자고 아직도 젊은데
골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의 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우리 9위를 차지한 음바페. 제멋대로 9위예요 여러분. 아무 공신력 없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8위 독일 축구 누가 떠오릅니까? 베켄바워. 와, 8위는 제가 베켄바워를 뽑았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뭐 뺄 수가 없는 베켄바워죠. 독일 축구의 거의 뭐 상징적인 선수 베켄바워. 네, 7위 이분도 뭐 우승 트로피 이런 것보다는 워낙 축구 자체에 영향력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크로이프 뽑아봤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 공신력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맞다 맞다 하면서 끼워 넣은 거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 뒤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클로제가 6위를 차지합니다. 이분은 뭐 클로제, 미로슬랍 클로제, 뭐 헤딩의 천재죠. 뭐 이 대회 뭐 월드컵 하면 클로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월드컵에서 어마어마 강해지는 선수예요. 평소보다. 6위에 우리 클로제 선수를 올렸고요. 5위는 우리 한국 분들도 너무나 유명한 지네디 지단. 지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선수죠.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계란 가지고 지단 많이 부쳐 먹잖아요. 전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야 지단 지단 했는데 와, 이분은 뭐 지단 한번 뜨면 그냥 경기가 바뀝니다. 5위를 지단을 넣고요. 4위 브라질 선수 한번 가야죠. 4위는 호나우두. 그냥 전성기 때는 뭐 날렸죠. 네. 그리고 3위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시를 3위에 넣습니다. 3위라는 메시는요 뭐 아직까지 이분은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에서는 3위를 넣습니다. 현역이 아니신 분들을 저희가 또 기려야 되기 때문에 3위를 메시, 뭐 얘기 안 할게요. 메시를 말씀드렸고 2위는 메시와 한 민족인 마라도나. 저는 마라도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뭐 마라도나 그냥 확 뛰어다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냥 천재성이죠. 우리 마라도나 2위를 했고 1위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안 나왔네. 1위는 손흥민.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펠레. 보니까 펠레 이분이 거의 많은 분들이 1위를 뽑으셨더라고요. 뭐 펠레 그럼 축구하면 펠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펠레 가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유머 깔깔깔 유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펠레 말레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때릴레 펠레 하여튼 뭐 펠레. 아 뭐 축구의 왕이죠. 축구의 왕. 네, 펠레를 1위로 뒀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1위는 부동의 메시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베컴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차범근이다. 네? 그죠?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뭐 박지성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이강인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 높게 낮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정말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옛날 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또 어떤 분과 서로가 누가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라는 게 나라마다 팀이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고 선수도 같은 나라 선수지만 시대 따라 다 다르고 우승팀도 사실 지난 대회 우승자가 연이어 우승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승팀도 계속 바뀌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야 뭐 2000년대 우승 누가 했지? 솔직히 잘 안 떠올라요. 저도 갑자기 2000년도 한인월드컵 우승 누가 했더라? 야 그럼 2012년 누가 했냐? 누가 했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 게임에 뭔가의 한 장면이라든가 어떤 한 선수 어떤 한 골 어떤 선수의 뭐 눈물 아니면 뭔가 세레모니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월드컵은 한일 4강 그 한국 4강전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뭐 그 한국 경기들 막 어마어마 그건 다 기억나는데 정작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는 누가 우승했냐보다는 어떤 경기가 어떤 그런 선수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데 감동을 받고 더 동화가 되느냐 이게 정말 뭐랄까 이 월드컵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기쁨과 그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은 여러분 나라별 개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수들의 기량들이 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가 더 잘하냐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 이걸 떠나서 그 시대에 어떠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월드컵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한 기록을 대한민국이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앞으로 누가 또 쭉쭉 치고 나가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또 누가 우승하는지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고 끝까지 지구촌 축제를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네요. 네, 전 월드컵 저도 사실 평소에는 축구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국가대항전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응원에 굉장히 뭘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요새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나라에 대한 그런 막 애국심 넓혀버리고 이런 게 갑자기 생기고 또 그런 걸로 같이 우리끼리 막 뭉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다 즐거운 시간 재밌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말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과 더불어서 월드컵에 대한 역사와 월드컵에 대한 팀 나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요. 그냥 저는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리듬으로 들썩이는 느낌, 요 분위기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샤키라의 와카 와카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입니다. 오늘 히스토리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히스토리에서는 조선 건국의 역사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조선 건국의 역사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방송이 재미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이고 또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는 역사 이야기도 재미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 이맘때쯤 전체 6월 방송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6월 동안 조선 건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참 간단하게 나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문제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이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에 고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왕이 있었고 궁궐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시간을 13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려의 평범한 농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새벽이 되면 일어납니다. 밭으로 가죠.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지만 수확한 곡식은 대부분 내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주에게 바쳐야 합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라면 더 많은 몫을 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먹을 것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세금은 또 나옵니다. 그 시절 농민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들다고 해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말 농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했고 가난도 세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것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려말 백성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오늘날식으로 설명하면 재벌과 정치 권력층과 고위 공무원이 모두 합쳐진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대대로 권력을 물려받고 토지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고려 말에는 토지 문서 위조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 땅이었다 라는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깁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산과 들이 모두 권문세족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내 아들도 가난할 것이 뻔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고려는 백성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군대가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왕실도 불교를 믿고 귀족도 불교를 믿고 백성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원래 불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종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괴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절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큰 사찰은 수천 명의 노비를 거느립니다.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죠. 심지어 국가보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금을 내는데 절은 안 낸다. 나는 굶는데 절은 부자다. 이런 불만이 사회 전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조선을 만들게 되는 신흥 사대부들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할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권력층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려 말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 우리 마을이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등장을 합니다. 홍건적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반란군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가 약해지자 여러 세력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홍건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중국 안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밀린 일부 세력이 고려로 돌아옵니다. 1361년 무려 10만 명이 넘는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10만 명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들은 평양을 지나 개경까지 진격합니다. 당시의 수도였던 개경. 오늘날 서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왕이 도망을 갑니다. 국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떠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왕도 도망가는구나.

여러분은 왜구라고 하면 영화 속 해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왜구는 훨씬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왜구의 배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습니다. 가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곡식도 버렸습니다. 목숨만 챙겨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와 보면 마을은 불타 있었습니다. 창고도 없어졌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전라도 지역은 피해가 심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몇 번이나 재건과 파괴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구보다 무서운 것은 왜구가 아니라 가난이다. 왜냐하면 약탈당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 조정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냈고 장수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군대가 약했습니다. 왜 약했을까요? 나라가 부패하면 군대도 부패합니다. 관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고 권문세족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정작 백성을 지켜야 할 군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국가보다 특정 장수를 더 믿기 시작합니다. 왕이 아니라 그 장수가 오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국가를 믿지 않고 개인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북방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활을 잘 쏘고 전투를 잘하고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구가 오면 이성계를 보내라. 이성계가 가면 이긴다. 물론 과장이 섞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는 뜻입니다. 1380년 황산대첩이 벌어집니다. 왜구의 우두머리 아지발도가 이끄는 대규모 부대가 침입합니다. 고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성계가 출전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말들이 달리고 병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적장을 발견하고 직접 활을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한 발이 날아갑니다. 적장의 투구를 맞춥니다. 적장이 쓰러집니다. 물론 야사에는 과장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적장의 죽음이 전세를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구는 크게 패합니다. 고려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이성계가 또 이겼다. 왜구를 물리쳤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왕인가? 권문세족인가? 아니면 저 장수인가?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려말 사람들은 조금씩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 하지만 아직 그는 왕이 아닙니다. 반역자도 아닙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나라를 구한 영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영웅의 권력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이서희의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려 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 사실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흥 사대부입니다. 먼저 사대부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치면 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정책 전문가, 언론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공부하고 국가 운영을 고민하는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초기의 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권문세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흥사대부는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실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골 선비가 어렵게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합니다. 서울로 올라오죠.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엉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백성은 가난합니다. 권문세족은 더 부자가 됩니다. 왜군은 쳐들어옵니다. 절은 점점 커집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권근, 조준, 이색.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라를 바꿔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 역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왕입니다. 젊은 시절 원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고려 왕들은 사실상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공민왕 역시 원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줄이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습니다.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토지 문제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죠.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구나. 그런데 역사란 참 잔인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왕비 노국공주가 죽습니다. 공민왕은 큰 충격을 받죠. 기록을 보면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당시 왕실 혼인은 대부분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무너집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되고 정치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374년 공무인왕은 시해당합니다. 개혁의 희망도 함께 사라지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신흥사대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람 몇 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오늘날 회사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장이 한 명 바뀌어도 회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직 자체가 문제라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정도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정치 철학자였죠.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권문세족은 개혁할 수 없다. 불교 중심 국가도 한계에 왔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충신으로 불립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 역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 역시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말합니다. 나라가 병들었다고 나라를 버릴 수는 없다. 고려를 고쳐야지 고려를 없애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당시에도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많은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없애고 새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흥사대부 내부에서도 두 개의 생각에 잠깁니다. 정몽주, 고려를 살리자. 정도전, 새 나라를 만들자. 두 사람 모두 애국자입니다. 둘 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이 서 있게 됩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원래 정치가가 아닙니다. 군인이었죠. 장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가능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라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정몽주는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지켜야 한다. 이제 역사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한쪽에서는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새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엄청난 군사력과 인기를 가진 이성계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이 세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승자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옳았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수석 졸업,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학 교수, 이 모든 것을 합친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권문세족이 썩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집을 부수지는 않는다. 고쳐서 써야 한다.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였고 5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말하는 새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고 정몽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같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계도 정몽주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성계는 여러 차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새 나라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몽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술자리가 열립니다. 1392년 봄, 개성.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납니다. 젊은 이방원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새 나라는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듭시다. 정치적 제안이자 마지막 회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즉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바로 단심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고려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깨닫습니다. 설득은 끝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역사는 유명한 밤을 맞이합니다. 선죽교. 정몽주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쇠몽둥이가 휘둘러집니다.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도 사실상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일 때 이성계는 알고 있었을까?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성계가 매우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정몽주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정몽주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고려 부흥 세력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다운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농촌 마을을 생각해 볼까요? 한 농부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소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 바뀌었대. 농부는 잠시 놀랍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 백성들은 왕조 교체를 정치 엘리트들만큼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군가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가, 전쟁이 없어지는가, 왜구가 안 오는가, 굶지 않는가 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 가지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새나라는 좀 달라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 말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약탈, 부패와 수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은 혁명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회사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호도 정해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하고 관복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심지어 수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개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개성은 고려의 도시다. 새나라는 새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룡산도 검토합니다. 무학대사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이 선택됩니다. 오늘날 서울이죠. 당시의 한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논밭이 많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있었고 교통이 좋고 군사적으로도 유리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 중일까요? 아닙니다. 승리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조선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은 설계자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죠. 신흥사대부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입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정치적 싸움에서도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생각보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왕자의 정치 참여를 경계합니다. 반면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씨앗은 피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을 만든 두 천재. 그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2: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1: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1: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단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률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3: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이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4: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6: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4: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7: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4: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9: 예전에 봤는데 끼고 나왔는데 살 게 없잖아요.
8: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10: 일단은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8: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11: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8: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은 물론 장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3: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4: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13: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5: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정곤 기자입니다.
4: 목포 해경 정비창 주변에 설치된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이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진 철망 바로 앞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차량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빠진 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금요일 밤 8시 반쯤 목포시 달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16: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겠고 출입에 패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출항한 것이죠.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에 만나는 따뜻한 경제 이야기,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오후 다락방에 문을 열 때마다 저는 문득 우리가 참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뉴스 화면을 열어보면 세상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복잡한 코딩을 뚝딱 해내고 심지어 신약까지 개발한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죠. 당장이라도 눈앞에 SF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스 채널을 조금만 돌려보거나 혹은 당장 이번 주말에 장을 보러 나가보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사과 하나 사기가 무섭다.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난다. 가스비가 떠올랐다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주를 논하는 첨단 기술이 질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생활물가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기묘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거대한 현실 경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풍요롭고 저렴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물가는 들썩이는 걸까요? 이번 주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바로 이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뜨거워지는 AI와 빅테크의 질주, 그리고 다시 불거지는 에너지 패권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부메랑,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AI 코드가 어떻게 우리 현실의 전선과 기름방울을 움직이고 있는지, 결국 여러분과 저희 지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시원한 차 한잔 곁에 두고 다락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는 단연 AI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전쟁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죠. 그런데 최근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 더 목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를 가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춰섰던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시 돌려서 전기를 독점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월가에서는 흥미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돈을 벌어다 주기도 전에 전력망 깔고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AI 인프라 버블론입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인 AI가 왜 난데없이 전기 싸움, 인프라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시 한 편 써줘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던질 때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던진 질문은 태평양을 건너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건물에 수만 대의 AI 반도체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이 반도체들이 엄청난 연산을 하면서 뿜어내는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장치와 에어컨이 또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AI 검색을 할 때 전력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세상의 전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먹어치우는 전력 폭식 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인 184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골드러쉬가 일어났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캘리포니아 강가에서 황금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시 골드러쉬 때 진짜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매일 밤낮으로 강바닥을 파헤치던 광부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광부들에게 튼튼한 천으로 만든 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바로 우리가 아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 그리고 머물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던 인프라 상인들이었습니다.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금을 캐러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도구를 판 사람들은 확실하게 부자가 되었죠. 지금의 AI 열풍이 이 19세기의 골드러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AI라는 황금을 캐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곡괭이와 청바지, 즉 AI 반도체, 전력선, 구리,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이렇다 할 대박 수익 모델을 보여주기도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전 세계의 구리선과 변압기, 전력을 싹쓸이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인터넷 망만 깔아두고 수익을 못 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테크 기업들의 전기 싸움이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미국 대기업들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빅테크가 전기를 폭식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발전용 유가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발전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연결하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는 전선 전도체로 필수적인 광물인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리는 경제학에서 닥터 쿠퍼라고 부를 만큼 모든 산업의 기초 자재입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공산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오르게 됩니다. 첨단 AI 기술을 누리는 대가가 우리의 한 달 생활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확실한 것은 AI의 진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지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는 미니 버블 붕괴나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전기만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주주들의 압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 에너지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보다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먼저 선점하느냐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0: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1: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2: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3: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5: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AI가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고 이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심상치 않게 들썩이고 있는 국제 유가와 석유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떤가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OPEC 플러스는 감산을 이어가며 유가를 떠받치고 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뒤로는 다시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집니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화석연료의 시대가 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의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인류가 환경을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태양광은 밤에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간헐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압의 전기를 칼같이 공급해야 하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전력 수요의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과 선진국들이 다시 고개를 돌린 곳이 어디냐? 바로 가장 안정적으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 즉 전통 화석연료와 원자력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을 쥐고 있는 산유국들은 쉽게 석유를 증산해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니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경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인 1970년대 오일쇼크의 기억을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중동전쟁이 터지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겠다. 이 자원민족주의의 한방에 전 세계 경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줄을 섰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경제성장은 멈추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암흑기가 찾아왔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은 70년대 오일쇼크의 21세기형 변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석유를 묶었다면 지금은 패권 경쟁과 자원민족주의가 결합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공급망이 꼬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가 되었으며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원을

0: 우기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미국과 서방이 가졌을지 몰라도 그걸 돌릴 에너지는 산유국이 쥐고 있다는 자원민족주의의 귀환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이듯 우리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주유소의 기름값 표지판입니다. 이번 주에 가득 주유를 했더니 지난달보다 몇십 불이 더 나오네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의 연쇄 반응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 식재료를 생각해 볼까요?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도 온도를 맞추기 위해 면 면세유가 들어갑니다. 다 자란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시장까지 운송할 때도 경유가 쓰이죠. 대형 마켓과 백화점을 물류센터로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다 석유 위에서 움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가격이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석유는 단순히 태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폴리에스테르 섬유, 플라스틱 반찬통,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 심지어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전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둘러싼 모든 물질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더 많아지는 팍팍한 삶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처럼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선의 싸구려 에너지를 마음껏 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진영은 이제 크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자원을 쥔 동맹, 즉 러시아 중동 브릭스와 기술을 쥔 동맹, 미국과 EU와 같은 국가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유가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유가 뉴노멀의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은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돈이 밖으로 새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전통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기름방울 하나에 나라 경제가 들썩이는 이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부와 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AI가 전기를 삼키고 있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단순히 실물 에너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붙어서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죠. 최근 매일 아침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또다시 연고점 돌파,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시기 또 연기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는 이른바 킹 달러 현상이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다시 들썩이는데 환율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도대체 에너지가 촉발한 불씨가 어떻게 환율과 금리라는 돈의 전쟁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려고 타이밍을 잡을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오르니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며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연 5%가 넘는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에 있던 돈을 빼서 미국 달러로 바꾸려 하겠죠.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니 달러 가치는 치솟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고환율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뼈아픈 상처로 남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태국 바트와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급격한 외환 보유고 바닥과 원달러 환율 폭등을 겪었습니다. 환율이 2,0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외화 대출을 썼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수많은 직장이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도 1997년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란 뜻일까요? 하고 덜컥 겁을 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고환율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1997년의 환율 폭등은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부실하고 외환 보유고가 텅 비어서 생긴 한국의 국가 위기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고환율은 대한민국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미국 경제가 나 홀로 너무 잘 나가고 금리가 높아서 전 세계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글로벌 달러 초강세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9위 수준의 탄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수출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97년 같은 부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위기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고환율과 고금리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은밀하고 고통스럽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발목이 잡힌 건 대한민국의 수입 물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석유 1배럴을 100달러에 사오더라도 환율이 1200원일 때에는 12만 원만 주면 됐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만 원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건값이 2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부메랑은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환율이 치솟으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섣불리 내렸다가는 달러가 더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테니까요. 결국 미국 금리에 저당 잡힌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불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는 겨우 버텼는데 이자가 무서워서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이 얼어붙는 차가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치 싸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의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입니다. 미국 경제도 무한정 고금리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라든가 중소은행들의 건전성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파열이 한풀 꺾이면서 연준이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의 페달을 밟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킹달러의 기세도 1300원대 초중반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장기적인 전망은 설령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0%대의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급망이 쪼개지고 에너지가 비싸진 고물가 구조 속에서는 금리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는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가계 모두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저금리로 돌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자산 구조를 고금리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단단한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AI 전력 폭식에서 시작해 유가 상승을 거쳐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어온 이 모든 경제적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식탁과 지갑입니다. 요즘 마켓에 나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그저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20%, 30%는 좋게 오른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일의 팍팍함을 걱정해야 하는 대역설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길래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건가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거대한 흐름을 대입해보면 이건 특정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AI가 촉발한 원자재값의 상승, 산유국들이 밀어올린 고유가, 그리고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고환율까지 이 3박자가 결합하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버티다 버티다 결국 과자봉지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표에 숫자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시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대량 생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풍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영국의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탄을 대량으로 떼가며 공장을 돌리다 보니 석탄값이 폭등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도시의 빵값과 방값, 생활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기술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데 정작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풍요의 역설, 기술혁명의 이면에 가려진 생활 인플레이션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 산업혁명 영국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21세기형 기술 스태그플레이션의 단면입니다. 스마트폰 AI는 화려하게 진화하며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소리 없이 삶을 갉아먹으면 우리 생활의 풍경도 서글프게 바뀝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나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심 한 끼 10불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지자 편의점으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도시락을 싸우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출 줄이기가 단순히 아끼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리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닫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동네의 미용실, 옷가게, 식당 같은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입니다. 손님이 끊기니 자영업자 소득이 줄고 그 자영업자의 가족들도 소비를 줄이게 되죠. 결국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아무리 무역 흑자를 내고 AI 주식이 올라가도 내수시장은 얼어붙는 온기가 돌지 않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화려한 디지털 세계의 풍요와 차갑게 식어가는 골목길의 빈곤이 공존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고물가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독한 물가 부담은 언제쯤 내려앉을까요? 아쉽게도 단기간에 예전처럼 모든 물가가 싸졌다는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소비 트렌드는 철저한 실속형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안 쓰는 것을 넘어 가성비를 극대화한 PB 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중고 거래가 생활 양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단순히 억지로 가격을 누르는 대증요법을 넘어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중간 마진을 줄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구조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생존 방정식은 누가 더 불필요한 거품 지출을 빠르게 걷어내고 내실 있는 지갑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0: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AI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중동의 뜨거운 석유 벌판을 지나 여의도와 월가의 환율 금리 모니터를 거쳐 결국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마켓의 사과와 가격과 대출이자 고지서까지 하나의 긴 사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빅테크가 쏘아올린 미래 기술의 인프라 경쟁은 눈부시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의 자원을 탐하면서 결국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 대역설. 어쩌면 우리의 눈은 저 멀리 우주와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바른 차가운 인플레이션의 진흙탕을 딛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0년 전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벌었던 건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를 팔던 상인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산업혁명의 풍요 뒤에 서민들의 배고픔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는 늘 혁명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미래의 화려한 불빛에만 눈이 멀어 지금 내 발밑에 현실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전기요금이 오르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이 팍팍한 시절이지만 경제 흐름의 눈을 정확히 대입하고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불안감은 조금 걷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구나. 그래서 물가가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게 이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에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가 일주일을 살아갈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의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6: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8: 균형발전의 거점, 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7: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9: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 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7: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0: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이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1: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12: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11: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13: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11: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14: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아니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11: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 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5: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16: 예전에 봤는데
15: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17: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15: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18: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15: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9: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규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은 물론 장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0: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1: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20: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2: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정곤 기자입니다.
11: 목포 해경 정비창 주변에 설치된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이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진 철망 바로 앞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차량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빠진 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금요일 밤 8시 반쯤 목포시 달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23: 일반인들은 저 취임을 못하겠고 철제 네. 패스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조금 더...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 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네네. 소식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은.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0으로 아깝게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네,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뻔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이야,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네.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네.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 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때 없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1: 아,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네.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네.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쪽에, 네.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네.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네. 이렇게 막 바빠서 할 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0: 그렇습니까?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뭐, LA, 프레이주노, 뭐 라팔마, 네, 네.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대단하십니다.
1: 근데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네.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0: 네네네. 네.
1: 아주 할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할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0: 네.
1: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0: 네, 네, 네.
1: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네.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네.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0: 네.
1: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0: 네.
1: 그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의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영사관 가면서도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아, 역시 그랬더니 센스 있으십니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0: 뭐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0: 가져간다고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셔리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네.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네.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1: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1: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네.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네.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아하.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10년이면 너무 길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허.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0: 네,
1: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묵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묵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아.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0: 5년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게
1: 이자가 훨씬 좋죠.
0: 이자가 훨씬 높기
1: 당연하죠.
0: 때문에 좋다.
1: 다시 한번 아.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0: 네.
1: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되는군요.
1: 라고 말씀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아, 보셨다.
0: 잘못된 정보.
1: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네.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선영 대표님 네. 전화번호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1: 네.
0: 827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1: 네.
0: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1: 네.
0: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1: 그러니까
0: 질문이에요.
1: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예.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0: 예. 예.
1: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0: 예.
1: 이런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0: 네.
1: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0: 네.
1: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0: 네.
1: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0: 네, 네, 네.
1: 어니트 똑같습니다. 어니트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0: 그리고 또 어뉴이티를 아니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1: 네.
0: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오, 그렇군요.
0: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1: 네.
0: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1: 아, 그게 가능하군요.
0: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티모빌로 옮길 때
1: 네.
0: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티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1: 네.
0: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1: 세금
0: 있어요.
1: 안 내고 그대로
0: 네.
1: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네요.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에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0: 아니죠.
1: 질문입니다.
0: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1: 네.
0: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1: 네.
0: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1: 네.
0: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1: 네.
0: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쓸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첫
1: 네.
0: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좋지
1: 그렇군요.
0: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1: 오.
0: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 드릴게요. 첫
1: 네.
0: 번째,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1: 네.
0: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1: 그 말씀이시군요.
0: 그리고
1: 예.
0: 생명보험에서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1: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한인사회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것에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될 거야, 괜찮아 다 잘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리, 뭐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이제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에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돈이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 게 많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윤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네,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정글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 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푸른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건국의 아버지 56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는 이 선언은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250도를 맞은 오늘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는 건국기념행사 미국에 바치는 헌사가 열립니다. 공군 편대비행과 군악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밤 9시 45분부터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직접 트럼프 집회로 이름 붙이고 자신의 집권기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설 직후에는 85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올려 불꽃놀이 관련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퍼레이드가 취소됐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여러 주들이 내셔널몰 박람회에 불참하면서 건국 250주년 축제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함께 드러내는 자리가 됐습니다. 간신히 불 끄고 나니 이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의 대형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멈춘 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 운영사 라인에이지는 모든 철거 허가를 갖추고 작업 준비를 마쳤지만 갑작스러운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태양광 설비 하청업체 알투스 파워는 화재 원인이 아직 공식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철거는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거 보존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6월 17일 창고 지붕의 태양광 설비 점검 직후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이 지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LA시는 철거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캐런 베스 시장은 증거와 무관한 범위 안에서 부패식품과 잔해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패식품이 그대로 남아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창고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이사벨 후라도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긴급한 정화 작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관련 주체의 즉각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과 장기적인 환경 영향까지 조사 중이며 복구 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두 나라가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을 이뤄온 역사는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찰스 3세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지난 4월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트럼프 재집권 이후 다소 냉랭해진 영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늘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독립 당시 러시아가 영국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던 북미 식민지 주민을 지지했다는 역사를 언급하며 양국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안보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을 아메리칸 드림 250주년이라고 부르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과 닮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와 같은 희망과 결의로 자유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